0: 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2: 시애틀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첫 곡이었죠. 그대고 내 사랑 이정열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5월 1일, 5월의 첫날이죠. 그리고 주말인 금요일입니다. 자, 이 5월 들으면서부터 정말 이제 화창한 봄 날씨죠. 네, 기온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조금 날씨는 약간 구름이 좀 많이 껴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곳 방송국인 페더레이는 지금 68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70도가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 날씨 너무나 좋습니다. 자, 내일 모레 계속해서 70도가 넘는 화창한 날씨에 자, 일요일은요 무려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80도면 뭐 그쵸, 완전 여름 날씨죠. 네, 자, 이런 날씨 자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고요. 다음 주는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다 7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그냥 봄에서 뭐 여름으로 가는 분위기. 네. 네, 아무튼 5월 되면서부터 정말 이 계절의 여왕답게 아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 이번 주말 여러분들 네, 좋은 나들이기 같은 거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뉴스와 음악으로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십니까. 메트로 시애틀 부동산 대표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맞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9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지난번에 보험 바뀌셨다더니 어때요?
3: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2: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3: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4: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6: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5: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6: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7: What makes us happy? Being healthy? Protecting the planet? Respecting others? It's these and the rest of the 21 precepts in the Way to Happiness bookle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3: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퓨얼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

예, 임현정의 고마워요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5시 22분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큰 사고가 있었네요. 네, I-5 남쪽 지역에 이 낙하물 사고가 있었는데요. 72가와 512가 사이에 트럭에 실려있던 콘크리트 매뉴얼 뚜껑 3개가 떨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18대 이상 파손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시 해당 구간이 큰 심한 정체였고요. 뭐 지금은 다 수습이 다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05 벨뷰 지역 쓰레기 트럭 화재가 있습니다. I-405 북쪽에서 쓰레기 트럭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 차선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현장 수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차선이 다 재개통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녁에 티모바일 파크에서 열리는 시애틀 메리네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 6시 30분부터 경기장 주변 대중교통 혼잡이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자, 실시간 지금 사고 소식 보겠습니다. 5분 전쯤에 나와 있습니다. I-5 사우스 쪽인데요. X-165번 고전한 차량이 지금 중앙 차선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22번입니다. 이스트바운드 쪽인데요. X-18번입니다. 추돌 사고로 부분적으로 차선이 막혀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얼도드 사우센터 정체 심합니다. 71분, 5번 도로 45분, 벨뷰에서 페드리까지 50분 많이 막히죠. 벨뷰 시애틀 30분, 520번 30분입니다. 에버렛 시애틀까지 45분 걸리고요. 페드리에서 지금 시애틀까지 36분, 레이시에서 제비엘린 게이트 10분, 리누드에서 시애틀까지 30분, 올림피아 타코바 35분 걸리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시애틀까지 27분, 시애틀 벨뷰입니다. 12분을 원활하고요. 520번 도로는 막힙니다. 28분. 시애틀에서 에버렛까지 40분. 시애틀에서 사우센터에서 얼도우드 405번 40분 걸리고요. 5번 도로는 1시간 60분 걸립니다. 자, 타쿠마 페드레까지는 14분.

오늘 날씨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 구름이 살짝 껴 있는 날씨죠. 지금. 자, 하지만 뭐 기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70도, 또 지역에서는 70도 초중반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기온은 더 올라가서요. 일요일은 무려 8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여름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도 날씨가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제 5월이 된 것 같네요. 자, 날씨와 교통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5시 25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0: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반 그리고 주일 오후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5: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0: 네, 우연히 짜드렸습니다. 5시 지금 시각은 5시 37분입니다. 예, 자 오늘 또 있었던 이곳 지역 소식들 최인욱 기자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타쿠마 포스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을 포함해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16세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아침 전격 기소됐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왈리드 이마드 에사키에게는 총 4건의 1급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라 1급 폭행 등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은 자동으로 성인 법정으로 송치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교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은 전자담배 절도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에사키가 전자담배를 훔친 일로 갈등이 빚어졌고 사건 당일 복도에서 피해 학생 4명이 에사키를 반원 형태로 에워싼 채 대치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에사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리며 먼저 공격하도록 도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4명의 학생이 에사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에사키가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찔려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학생 한 명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등과 몸 곳곳에 자상과 열상을 입었습니다. 무력 충돌을 말리려고 달려온 학교 경비원도 에사키의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배임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는 전면 폐쇄됐고 부상자들과 에사키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사키는 오늘 오후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제 노동절을 맞이한 오늘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고 연대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퓨젯사운드 일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시애틀에서는 오늘 정오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칼 앤던스 파크에 집결해 오후 1시부터 가두 행진에 나섰고 오후 4시에는 파이어니어 스퀘어에서 요식 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행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타쿠마에서는 약 40개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단체 연합이 오후 4시 브로드웨이 위치한 시어터 플라자에 모여 노동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올림피아의 실베스터 파크에서는 서스턴 루이스 메이슨 중앙노동위원회 주최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악과 행동주의가 결합된 행사가 열리며 리누드에서도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리누드 컨

해당 구간의 모든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불은 오늘 정오 직후 사우스이스트 8번가 진출입로 인근 405번 북행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릭 존슨 순찰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쓰레기 수거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화재 진압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 차선을 차단했다고 밝히며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당국이 진화 및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창업 노동법, 정부 지원금, 또 정부 입찰 방법, SBA 융자, 상업 융자, 경영 마인드 등 여러 가지 그 한 49편의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한 편씩 비즈니스 정보가 추가되며 셀프를 통해서 편하신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유튜브 그 대한비에 들어가셔서요. 구독 버튼 누르신 후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유튜브 5 Minute Business, 네, 5MINBIG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 중 하나인 제52회 시애틀 국제 영화제에 한국 작품 두 편이 공식 초청돼서 미주류 사회에 K무비의 매력을 알립니다. 시애틀 영사관은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과 장편 영화 지구로 가는 길을 최종 선정해서 상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장편 및 다큐멘터리 단편 등총 203편의 작품이 초청이 되는데요. 김정우, 김신환, 조철영 감독이 공동 연출한 서울의 밤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 일대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10일 낮 12시에 SIFF 시네마 업타운에서 상영되고요. 양일 모두 상영 직후 조철영 감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 유재민 감독의 지구로 가는 길은 베를린 영화제 초연작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드라마인데요. 비밀을 간직한 기숙학교 여학생들이 겪는 사건과 따뜻한 연대를 그렸으며 5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파시픽 사이언스 센터의 페카 아이맥스 극장과 15일 금요일 오후 3시 SIFF 시네마 업타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시애틀 영사관 측은 이번 협업을 통해서 한국 영화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더욱더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영화인들의 북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영화제 측은 한인 커뮤니티의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세한 상영 정보와 티켓 예매는 시애틀 국제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시 54분입니다. 자, 1부 끝 코너죠. 세무 정보 준비했고요. 이어서 6시부터는 YTN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0: 김현김 세무정보 365일 김현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김현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이번 주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워싱턴주 근로가족세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번호, 소셜세큐리 넘버가 없을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으로 근로가족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유해한 ITIN을 사용하여 워싱턴 패밀리 텍스 크레딧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IN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양식 W7으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한 ITIN이란 무엇일까요? ITIN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세금 처리 번호이므로 유효한 ITIN은 IRS에서 발급하고 취소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ITIN입니다. ITIN을 신청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0: ITI에는 주로 연방세 세금 신고가 목적이지만 워싱턴주 근로가족 세액 공제 자격을 포함한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ITIN은 언제 만료될까요? 여러분, ITIN이 이전 3년 과세 연도 동안 미국 연방 세금 신고서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 ITIN은 4년 차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ITIN 발급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워싱턴주 근로가족세 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ITIN 발급이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과세 연도 워싱턴 패밀리 택스레드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WFTC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워싱턴주 근로가족세 공제는 다른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워싱턴주 근로가족세 공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적격 자녀는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네, 정보가 이민 서비스 또는 기타 연방 또는 주 기관과 공유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가족 세액 공제 청구 목적으로 DOR에 제출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연방 또는 주 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즉 RCW 8232장을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회성 환불일까요? 아닙니다. 이 환불은 매년 가능하죠.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년 근로가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비자로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워싱턴 패밀리 택스 크레딧 목적을 위해 워싱턴 거주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죠.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해에 최소 183일 이상 워싱턴에 물리적으로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ITIN 번호를 사용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425-223-5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계 세무의 빠르고 바른 길 김행김 CP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워싱턴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킹, 피어스, 스노미시 카운티를 포함한 16개 주의 세금 보고 기간이 5월 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김행김 세무정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시작합니다.
3: 이란 전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의사를 밝힌 뒤에 이번에는 미 국방부가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우선 네, 미 국방부 측 발표 내용을 전해주시죠.
4: 네,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이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 5월 1일 미군 감축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와 로이터 등 언론에서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 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철수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사흘 만에 미 국방부가 관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3: 네, 조기 주둔 미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4: 네, 독일에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 6천여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병력이 앞으로 3만 1천여 명으로 약 14%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독일에는 미군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작전을 비판한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메르츠를 향해 독일 경제나 신경 써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주둔 미군 철수 명령은 우리를 비롯해서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4: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토 회원국의 미군 감축을 압박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물론 중동, 동아시아까지 미군을 축으로 한 글로벌 안보 체계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미 양국은 이른바 동맹 현대화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조처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내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한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e'll see what happens.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5: 또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7: Do you want to go blast the hell out of them?
6: I prefer not. On a human basis, I prefer not, but that's the option.
5: 이스라엘 N12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브리핑했다며 협상 교착을 타개하거나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6: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5: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차 시장에서 EU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일 역시 트럼프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48억 달러, 우리 돈 7조 800억 원에 달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해상 봉쇄가 시작된 뒤 이란산 원유 5,300만 배럴을 선적한 유조선 31척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는 이들 유조선에 실린 원유를 최소 48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간 미군은 원유 등을 싣고 해역을 빠져나가려던 선박 40척 이상을 돌려보냈고요. 이란 선박 2척을 납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은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해놓고도 트럼프 2기를 선택한 미국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6: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8: 앞서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3: 미국 내 물가 충격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제조업체들도 물가 상승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중입니다.
2: 이달 중엔 연료 사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0: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9: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파산 위험에 처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급구제 금융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피릿 항공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스피릿 항공의 지분을 최대 90% 확보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대가로 5억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0: 네, 지금까지 YTN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시 13분인데요. 전화 한 말씀 듣겠습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How are you?

0: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1: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2: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예, 블랙 테트라의 노래였죠. 구름과 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4분입니다. 예, 지금 512번 이스트바운드 쪽인데요. 스틸 스트리트 사우스 부근입니다. 6시 16분경 지금 오른쪽 차선, 네, 오른쪽 차선이 지금 막혀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I405입니다. 사우스바운드 쪽인데요. 엑싯 27번입니다. 527번 도로. 예. 현재 추돌 사고 나서 중앙 차선이 또 차단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10분 전쯤, 네, 한 6시 15분 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6시가 되면서 도로는 더 많이 막히는 분위기인데요. 얼도우드 사우센터까지 무려 60분입니다. 5번 도로 44분, 벨비에서 페드레까지 48분, 벨비 세틀 25분, 520번 도로 23분입니다. 에베레스트 세틀 40분, 페드레에서 벨비까지 27분입니다. 페드레에서 세틀 30분 걸리고 있고요. 자, 남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빌레 맹기드 레이시까지 12분, 또 레이크드 타쿠마 7분, 올림피아 타쿠마 30분 걸리고 있습니다. 시텍 시애틀까지 22분 걸리고 있고요. 사우센터에서 얼도드 405번은 34분, 반면에 5번 도로는 근 50분 걸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6시 26분인데요. 또 오늘 있었던 이 지역 소식들을 최현우 기자가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예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그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 재단에 따르면 시애틀은 전국 알레르기 종합 점수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했지만 특히 잔디 꽃가루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서부 워싱턴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미국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긴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알레르기 전문가 알레르기풍 박사는 오리나무, 참나무, 헤이즐넛 등 태평양 북서부의 낙엽수들이 배출하는 꽃가루 입자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공기 중에 알레르겐 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역에 역사적인 홍수를 일으켰던 대기의 강 현상이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화 시기를 앞당긴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경 나무 꽃가루로 시작해 4월 잔디 꽃가루로 이어지는 이 길고 강력한 알레르기 시즌은 비단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오리건과 북부 캘리포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워싱턴주의 평균 가스값이 갤런당 5달러 61센트를 기록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명한 자동차 전문가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름값 전략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있습니다. 자동차 평론가이자 전 킹5 방송 기자인 톰 보크 씨는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표뿐 아니라 무심코 하는 운전 습관이 지갑을 얇게 만들 수 있다며 연비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보크 씨에 따르면 시속 50마일을 넘어서면부터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프리웨이를 흔히 달리는 속도인 75마일에 도달하면 연비가 무려 25%나 감소합니다. 그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공기 저항과 무게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특히 픽업트럭이나 SUV처럼 차체가 높고 각진 차량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대형 화물 상자나 루프탑 텐트 등은 심각한 공기 저항을 유발해서 연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떼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유 시 차량에 맞는 휘발유 종류를 확인하는 것도 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매뉴얼에 고급 휘발유가 필수가 아닌 권장으로 표기돼 있다면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갤런당 약 50센트를 아낄 수 있다고 복구 씨는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차를 구입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안으로 꼽아줬습니다. 현재 3년 리스가 끝난 중고 전기차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6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를 3만 달러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교환이 필요 없고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수명도 길어서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거래개선협회가 휴대전화 수리 및 잠금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불량업체를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BBB의 카메론 나카시마 대변인은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워싱턴주에서만 이미 1,148건의 불만 신고와 471건의 부정적 리뷰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수법이 추가 요금 요구인데요. 처음에 고객이 기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기기를 맡기면 업체 측은 작업을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또는 최종 단계 명목으로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식이랍니다. 거듭 돈을 지불하고도 잠금이 풀리지 않거나 아예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BBB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언락스라는 업체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00% 성공률과 전액 환불을 광고하고 있지만 수십 명의 고객이 서비스 실패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워싱턴주 퓨젯사운드 일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이른바 피자 삼각지대로 떠오르면서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킹스턴과 에드먼즈 등 시애틀 인근에서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윌 그랜트, 리 킨델, 나일스 피콕 등 3명의 장인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비록 이탈리아 출신은 아니지만 이들은 최근 각종 세계 피자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올리면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드먼즈에서 모토 피자를 운영하는 킨달 씨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피자 챔피언에서 지역 특산물인 던지니스 크랩을 올린 피자로 세계 최고의 디스트로이트 피자 스타일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피콕 씨 역시 2023년 미국 피자컵에서 뉴욕 스타일 피자로 미국 최고 피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킹스턴에 기반을 둔 그랜트 씨는 지난해 로마 피자 월드컵에서 미국인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피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맛의 비밀이자 핵심 재료는
바로 1897년 알래스카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부터 그랜트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사워도우 발효종이랍니다. 킨델과 피콕 모두 그랜트 씨의 사워도우를 사용해 피자를 만들고 있고요. 치열한 외식업계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멘토와 동료로 여기며 비법을 공유하고 각별한 우정을 다지고 있답니다. 이들 3인방은 시애틀 사람들은 피자를 모른다는 편견을 깨고 한입 먹는 순간 인생 최고의 피자란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애틀 사워도우 스타일을 뉴욕이나 시카고 피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대표 피자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 네, 노래 세곡 연결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강원알림 기다림 설레임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김현지의 위스키 온더 락 그리고 이윤수의 노래죠. 먼지가 되어 전해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4: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3: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4: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3: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4: 866-566-9191, 866-566-919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네, 부동산 정보인데요. 유튜브 배치한 1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합니다. 캐피터릴 최고 장소에 경영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 있습니다. 25배 스퀘어피트, 네, 6개월 프리렌트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1매상 2,800불인 햄버거 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한 가게를 38만 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상준 부동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퓨얼랍의 드디어 한식당 먹자 코리안 바베큐가 오픈했습니다. 214가 39가의 비뉴 퓨얼랍에 위치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제일 좋은 프라임 고기를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와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전화 253-904-8302 253-904-830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내 사람이여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는 바른 말 고운 말 이어서 K-POP 커넥션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알찬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마 그 물건을 산 가게에 다시 가지고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오거나 환불받아 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고 할 때 돈으로 물리다 또는 물려오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들이 정확하게 사용된 것일까요? 이때는 동사 물리다가 아니라 무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무르다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라는 뜻도 있고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산 물건은 물을 수 없다. 한 수만 물러주게 같이 쓸 수 있는데 무르다는 러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러, 무르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반면에 동사 물리다는 무르다의 사동사고 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물려, 물리니와 같이 활용합니다. 친구는 새로 구입한 책을 모두 물렸다, 바둑 한 수를 물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샀던 것을 다시 주고 이미 치른 돈을 찾는다는 것이니까 돈으로 무르다 또는 물러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E-mail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1: 테크놀로지 seems to be accelerating faster these days, don't you think? I'm DJ Ryan and I'll be back right after this song.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의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3: 타코마 우블링 Alright guys, that's all the time that we have for y'all today. Thank you all for tuning in. We have two great songs taking us out. First one, B1A4 with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 And then we have 뭐디 say with Hook. Our producer is Chaedong Kwon. Our writer is Karen Choi. I'm Brian Ju, and this has been K-Pop Connection. You may disconnect now!

0: 라디오한국닷컴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하면 떠오르는 꽃.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장미를, 또 어떤 분은 카네이션, 또 어떤 분은 철쭉이나 라일락, 작약, 이팝나무의 하얀 꽃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5월은 아카시아 향기로 기억되곤 했습니다. 사방에 핀 아카시아 꽃과 향기에 취해서 5월의 산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요즘은 그렇게 진한 향기를 맡기 어렵습니다. 수령이 80년 정도인 아카시아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보면 세월은 풍경뿐만 아니라 주변의 향기까지도 달라지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첫 곡은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전해드렸습니다. 기차와 소나무는 확실히 눈앞에 풍경이 절로 펼쳐지는 것 같죠. 이런 풍경이 저희 세대에게는 친숙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글쎄 동화책 속 사파에서나 본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간이역조차도 많지 않고 간이역에서는 기차야 또 희작한 소나무는 더더욱 보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요즘에는 그 아카시아마저도 흔치가 않아서 예전에는 아카시아 꽃 따먹기까지 했는데요. 뒤에 예, 좀 달콤한 꿀이 나왔잖아요. 그런 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 참 많네요. 올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 함께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 K-POP의 모든 것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쪽파 철인가요? 이채원님께서는 쪽파가 엄청 저렴해요. 아픈 친구 주려고 두 단 사다가 김치 담갔어요. 라는 예쁜 사연 보내셨습니다. 이채원님 진짜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친구분께서 받고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또 도명옥님께서는 쪽파 얻어서 눈물 머금고 다듬는 중이에요. 라는 글 남겨주셨거든요. 예. 눈물 젖은 파김치. 어떻게 맛 잘 들었습니까? 도명옥님. 갓 담근 파김치도 밥도둑이죠. 예. 요즘은 또 언제부턴가 그 짜장 라면과 함께 먹으면 이제 궁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파김치 드시는 분들 많던데. 이채원님, 도명옥님 사연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강렬한 노랫말의 두 곡, 이정현의 미쳐,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과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먼저 2011년에 데뷔한 6인조 걸그룹 달샤벳의 노래 잊기 없기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수파두파 디바로 데뷔해서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았고요. 블링블링이란 곡으로는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잊기 없기는 2012년에 발표했고요. 복고풍 스타일의 댄스곡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귀여운 투정을 잊기 없기라는 애교 섞인 표현으로 풀어냈죠. 지금까지도 이 곡을 찾아듣는다는 댓글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다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 달샤벳의 잊기 없기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2014년 곡 블락비의 허입니다. 이 곡은 아름다운 그녀 허를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재밌는 건 이 H.E.R. 허라는 제목은 그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녀를 보고서 놀라서 내뱉는 감탄사 헐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블락비의 타이틀곡들이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었다면 이 곡은 처음으로 달달한 사랑을 소재로 했고요. 멤버 전체의 노래 파트를 대폭 늘려서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려 한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였는지 팬들이 많이 좋아했었죠. 이 곡도 당시 리더였던 지코의 손을 거쳐 완성돼 이 지코의 폭넓은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달샤벳의 잊기 없기 이어서 블락비가 부릅니다. 허.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요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신선한 K-POP들인데요. 먼저 잇지의 막내 유나의 솔로곡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걸그룹 잇지 멤버 중엔 예지에 이어서 두 번째 솔로 활동이죠. 오늘 함께 하실 아이스크림은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녹아가는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겨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나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드라마 언더커버 미스홍에서 주인공인 박신의 동생으로 나와서 통통 튀는 연기를 선보이기까지 했죠.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할 유나를 응원합니다. 이어드릴 곡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케이팝, 포레스텔라의 아마겟돈입니다. 포레스텔라, 올해 해외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케이팝은 아이돌 음악만 있는 게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지닌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아주 영리하게 해내는 화음을 접할 수 있는 곡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유나의 아이스크림, 이어서 포레스텔라가 부릅니다. 아마겟돈.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린,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1: 타코마 우블링.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곡들이었습니다. 오늘 K-POP에 보는 것에선 유난히 다양한 장르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달샤벳의 이겹기, 블락비의 허, 유나가 부는 아이스크림, 후레스텔라의 아마겟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지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작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타인에게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신세미 평론가는?
2: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네.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도 이유가 이제 제가 프리랜서니까 네. 매번 만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좀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2: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함께 일할 때 좀 최선을 다한 기억이 남으면 그래도 좋게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순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네. 인상적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2: 오늘은 잔나비의 2019년작 전설이란 제목의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고요. 이 가수의 인생은 좀 제목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잔나비 2집인 이 전설이란 앨범이 진짜 전설 같은 앨범으로 이제 남았거든요.
1: 그렇다면 앨범 제목을 잘 지었네요.
2: 네, 정말 잘 지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이 지금도 음원 차트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제 발매된 지 거의 7년이 됐지만 네.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악이 된 거고요. 이 타이틀곡은 연인들을 위한 곡이지만 사실 이 앨범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진 그런 얘기인데요.
1: 그런가요?
2: 네, 성년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좀 과거 선배들의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서 좀 빈티지한 질감과 창법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앨범 전반적으로 좀 문학적인 가사가 이제 앨범의 퀄리티를 올려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록곡 중에 앨범의 가장 마지막 트랙인 오늘 들어볼 곡이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 곡이 이 앨범의 주제랑 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골라봤고요.
1: 꿈과 책과 힘과 벽.
2: 네. 대충 이 간략하게 이 곡의 소개를 하자면 좀 어릴 적에 이제 막연하게 꾼 꿈이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의 벽을 네. 마주하는 그런 청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019년 당시 이제 잔나비의 좀 자화상 같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편 소설처럼 어떤 장면을 그리면서 그 가사를 따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잔나비의 노래치고는 제목이 길지가 않은데 그래도 아주 짧진 또 않습니다.
2: 네.
1: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이번 주 마지막 언타이틀곡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 감사합니다.

0: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오늘의 한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포크송 한 곡 준비했습니다.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1: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에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송창식의 노래 나의 기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끝곡 전해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양희은의 들길 따라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5월을 발음하려면 입을 동그랗게 모아야 합니다. 오 하고 입술을 둥글게 내밀었다가 월 하며 입 주변의 근육을 슬며시 풀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5월이라는 말에는 모서리나 각진 부분 없이 둥글고 완만한 시간이 담겨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5월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뾰족하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날카롭게 버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둥근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으로 하루를 채웠던 5월의 첫날이었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더더의 내게 다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사람 이름 중에도 괜히 마음이 가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과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 5월은 입모양을 둥글게 바르면서 그런지 부를 때마다 뭔가 동글동글하고 순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여기에는 아마도 오늘이 노동절 휴일이어서 더 그런 여유로운 생각이 든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다시 한번 5월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간들이 동글동글 순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8887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이었습니다. 싱그러운 계절 5월이네요. 5월엔 행사가 참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기에다 결혼기념일까지 매우 바쁜 달입니다. 장미향과 함께 5월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은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챙겨야 할 그런 행사들도 있고 또 각자의 가정에 또 다른 기념일이 있다면 두 배로 더 바빠지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워낙 아름다운 계절이고 아름다운 달이라서 모든 중요한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빛나는 너님. 5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는데 5월만큼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만큼 좋은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4월 한 달 수고 많으셨고요. 5월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구몽님에게 그런 일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아, 힘들었던 다음에 또 이런 기쁜 날들이 있으니 두 배로 또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몇 번에 토요일로 착각하다가 아 금요일이지 했어요. 그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윤희 씨는 오전에 좀 쉬셨나요? 오늘 저도 좀 일이 많아서 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저도 비슷한 착각을 몇 번 했거든요.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좋긴 하더라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406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을 잡아주는 건 역시 꿈입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겠어요.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니까요. 투투의 노래입니다. 그대의 눈물까지도.

한밤의 여행자. 도시의 불빛이 진해지는 시간, 긴 한 주를 지나온 마음을 가만히 풀어놓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비슷한 일상을 마주했으니 이제 잠시 낯선 공기를 우리 안에 채워보도록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시선을 국외로 돌려봅니다. 베트남 호이안으로 떠나볼게요. 호이안은 베트남 중부 투본강 하류에 있습니다. 다낭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베트남 사람들에겐 무척 소중한 곳이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베트남의 역사는 길지만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적지 않은 유물과 유적들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러니 3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원형 가깝게 남아있는 이곳이 얼마나 보물 같겠어요. 호이안은 동양과 서양의 무역이 오가던 항구 도시. 그래서 베트남 건축 위에 일본과 중국, 프랑스의 색채가 얹어지면서 다른 곳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여행을 가면 이상하게 구시가지도 들르고 싶어지죠. 그건 아마도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 때문인 것 같은데, 호이안의 올드타운도 딱 그런 곳입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번지는 특유의 쌀국수와 향신료 냄새, 오래된 목조 건물 아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들이키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이방인이란 사실을 잊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올드타운의 오래된 돌바닥을 밟으며 끝으로 호이안의 또 다른 얼굴, 짝그의 채소마을도 들러볼게요. 호이안 요리에 들어가는 채소 대부분을 길러내는 마을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넓은 채소밭과 흙을 고르는 농부들, 바질과 고수, 민트처럼 향이 또렷한 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땅과 푸른 호흡을 나누는 기분이 들어요. 어쩌면 5월의 첫날, 베트남 호이안을 여행지로 떠올린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나요? 새 출발을 하는 선상에서 낯선 공기도 들이마시고 푸른 것들도 눈에 담고 익숙한 나를 잠시 벗어나 홀가분한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 앞으로 또 어떤 곳들을 만나고 채워가게 될지 조금은 기대하게 되는 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0: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베트남 호이안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지형이었어요. 푸른 자전거.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록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H마트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강우진의 러브, K2 김성면 유리예성,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한경일, 한 사람이 사랑했네 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저는 오늘도 일했어요. 근데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갈 데도 없고 혼자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거든요. 일을 해야 하루가 빨리 갑니다. 373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글쎄요, 이렇게 사연상으로는 씩씩하게 보내셨는데 속으로 울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일락 꽃향기 섞인 밤바람에 마음이 뭉글해지는 밤. 마음이 여유로워 그런지 오랜만에 꾸문과 일기장 앞에 앉았어요. 반갑습니다. 4772님. 아직 덥지 않으셨다면 한 줄 정도 더 추가하셔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5399번으로 보내셨어요. 황금 연휴 첫째 날이 슝 지나갔습니다. 5일의 연휴 잘 보내려고 아침부터 이발을 하고 쇼핑을 하고 부산하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동두천에 엄청 맛있다는 피자집에 지인들과 방문했습니다. 웨이팅이 무려 2시간 30분. 살면서 가장 오래 기다리다가 드디어 영접한 피자. 다들 맛있다 좋다 극찬을 하는데 저는 두 번은 안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래도 모든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은 대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오늘처럼 날이 좋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게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감이 올라가서 맛있다. 뭐 이게 허기짐도 더해지고 해서 맛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기다리기 얼마나 맛있나 보자 하고 먹다가 기대만큼은 아닌데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저도 아무리 맛집이라도 오래 기다리는 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맛있다는 집 한번 가봤다. 그래 이런 맛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음악사회의 마지막 곡 9006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랄라스윗의 5월 전해드리고요. 행복했어요.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ualat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오광수 시인의 19절인데요. 이 시처럼 5월은 지갑은 좀 얇아져도 핑계 삼아 반가운 얼굴 한번 더 보는 고마운 달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달콤한 쉼표도 주어졌겠다. 이 봄날의 축제에 기꺼이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5월이 장미처럼 붉고 환하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의 이 5월 그야말로 장미처럼 붉고 환하게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첫 곡 장미였어요. 문찬일 씨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근무에 열심입니다. 작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행입니다. 문찬희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네요.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죠. 내일 토요일, 모레는 일요일. 그리고 극을 피는 어린이날. 이야...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는 듯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더라도 박승화는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시죠.

사랑의 꽃, 이동원 씨의 노래죠. 2633-2328번 이동원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5월의 편지, 5월 들어서면서 소리새의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김명옥 씨, 천금단 씨, 이경미 씨, 남보현 씨, 김종숙 씨, 1625-6724 외에 많은 분들이 이 노래가 떠오르셨나 봐요.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3829번 아침 10시에 화성에서 태안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차도 막히고 국도로 가다 보니 아직도 도로예요. 이제 1시간 뒤면 도착이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시간 요거는 흘러가면은 딱 도착되는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여행 시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4224번 은어 금어기가 오늘부로 해제되어서 섬진강에 다녀왔습니다. 초보라 은어 구경도 못했는데 고수님들은 잘 잡으시더군요.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이 그러니까 고수죠. 그분들이 아이 그분들은 얼마나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겠습니까. 사이이사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하세요. 제가 금방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9095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오후입니다. 초록잎들이 더 싱그럽게 느껴지네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나뭇가지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오후입니다. 윤미래의 노래 감상하시죠. Always 0707님 그리고 7232번으로도 역시 윤미래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그대...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블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4: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5: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6: 악뮤의 노래였죠. 오랜 날 오랜 밤. 임경신 씨, 류성옥 씨도 악뮤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917번, 아침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평택 들러서 물건 싣고 연천에 하차하고 인천으로 복귀 중. 잘 듣고 있습니다. 연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차들이 다 나온 것 같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 그만큼 길이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이 많은 거리, 이 장거리 운행으로 많이 힘드실 듯한데요. 복귀하셔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5582번, 오늘은 노동

계절인데 무보수로 근무합니다. 예. 사장님이 아버지랑 뭐라 하지도 못하고요. 예, 맛있는 거 얻어먹고 힘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요. 아버님과 우리 아드님과 멋지게 회사를 꾸려나가고 계신 듯한데. 아,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달라고 하세요. 정현덕 씨, 가게가 조용하네요. 지금 연휴라 날씨가 좋아서 다들 놀러 갔나 봐요. 놀고 싶어요, 저도.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정현덕 씨. 예, 밖에 이 많은 인파들. 정현덕 씨 가게로 그냥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최영희 씨, 남현숙 씨, 김지은 씨의 신청곡이에요. 강수지, 보랏빛 향기.

김종국,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6472, 종은희 씨. 9095번으로도 김종국의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8452번, 새벽 3시 집에서 강릉으로 출발해서 힐링하고 한우도 먹고 집으로 갑니다. 식곤증으로 막 졸려하는 신랑 좀 신나는 노래로 깨워주세요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보랏빛 향기,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굉장히 신나는 댄스 음악도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요 정도 리듬이 어깨 들썩들썩거리고 딱 좋지 않나요? 조심해서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3524번, 저는 요즘 이름 모를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 중이에요. 손과 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색도 검게 돼서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어떤 병명이 밝혀진 게 아닌가요? 병원에서 진료 잘 받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기운 내십시오. 6839번, 제천 전원주택으로 97세 노모 모시고 힐링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머님은 봄날의 외출이라 힘도 안 들고 즐거우시대요. 예, 어머님의 그 미소가 막 떠오르네요. 그래서 자, 이 6839님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 송창식 씨라고 하셨는데 송창식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띄워드릴게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고객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람을 찾는 사람들. H마트 전 직원의 마음가짐입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윤형주 씨의 사랑스런 그대 7345번, 그리고 태연이 부른 꿈이었습니다.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무 씨는 오늘 갑자기 예전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가 떠오르셨나 봐요. 슬의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거기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어반자카파가 부른 그대 고운 내 사랑, 이게 슬의생 OST에 수록되어 있죠. 4337 그리고 7488-8888. 많은 분들이 그대 고운 내 사랑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블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병원
1: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누드 김관종 내과 최첨단 환자진료 전산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관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건정 내과 전화 425-672-8682 425-672-8682
2: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3: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535-53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 저희 아버님은요, 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손자 하굣길에 데리러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꼭 요구르트를 미리 챙겨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직접 H마트에 가시네요.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태원 클라스 OST죠. 이 드라마나 영화 OST에 수록된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영상과 함께 이루어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18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 5864번으로 열일 중입니다. 이 와중에 사장님은요 일요일에 놀러가서 부를 노래 연습하고 계신데 틀어주시면 따라하라고 할게요. 예, 사무실에 이 분위기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이 노래 부르실 거예요. 사실 쉬운 노래는 아니거든요. 잘 해내실 거라 믿을게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양희은 씨의 참 좋다였습니다. 9864 민유정 씨가 신청하셨고요. 세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오늘 출근했어요. 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오늘부터 전쟁이 시작입니다. 밤 10시까지 근무할 각오했는데 벌써부터 약간 지치네요. 7342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든 그런 달이 되겠네요. 지치지 마시고요.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1554번. 20대 초반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쉬는 5월 1일입니다. 샌드위치로 껴있는 4일까지 휴가라 5일 동안 쉴 수 있어서 저 지금 너무 신나요. 느낌표가 그냥 몇 개야. 정말 그 신나는 모습을 적어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부터 달콤한 쉼표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그 쉼표 잘 이용하시고요. 신나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109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정선 산사람.

0: 갤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1: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0: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이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1: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3: 우블링. 3857번, 141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윤태규 마이웨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나오견 씨가 남편과 캠핑 왔습니다.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보기 좋아요. 어르신들 모두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캠핑장에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9346번,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음료수 원샷 했더니 화장실 가고 싶고 길은 왜 이리 막히는 건지 힘이 필요합니다. 노래 따라 부르면서 아니, 너무 힘 주시면 안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노래 따라 부르면서 배고픔과 요의를 달래고 있습니다. 절대로 힘 주지 마시고요. 아니, 노래 부르면 배에 힘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빨리 길이 좀 뻥 뚫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웃기지? 자, 4665번으로요. 야, 이걸 또 챙겨서 미리 축하해 주셨습니다. DJ 박승화 14주년 축하. 2012년 5월 2일.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내일이 이제 14년 넘어 15년 향해 가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횟수로 15년, 14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 가던 날 798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엄마 요양원 산책길에 만난 탱자나무입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초록색 초록색들이 막 보이네요. 옛날 우리 집 울타리에 피었던 게 생각나서 엄마랑 한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눈에 마음에 많이 많이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이슬 이사가던 날 신청하신 노래예요.

970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그리고 유익종 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는 466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죠.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보이시면 그 옆에 보라색 누르면 노래하는 DJ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 다들 약속 있다고 해서 간만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혼자인 게 너무 좋은 연휴 오후. 목청껏 따라 부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6739번으로요. 변진섭 씨의 노래. 홀로 된다는 것. 아, 오늘 지금 혼자 계시네. 야, 이 노래 목청껏 따라 해보실래요? 일단 제가 오늘 라이브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2: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가요 속으로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970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건아들 젊은 미소. 젊은 미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김희명 목사의 말씀입니다.
1: 노아의 노년의 추함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이죠. 여기 르무엘은 어쩌면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왕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거듭 세 번 말씀합니다. 주권자들에게,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송사를 굽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선언이 여섯 번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선언 여섯 번 중에서 두 번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의 선언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땅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능력이 되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마치 자기가 다 소유한 것처럼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저주가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게 두 번째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저주의 모습,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의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늘어져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그 모습은 노아의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왜 저주가 되냐면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또 밤늦도록 이렇게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두 번째 그 포도주와 관련된 저주의 내용인데요. 예,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한 자들, 이들은 화 있을진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고 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데 매우 대담한 자들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아가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것은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빠져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의와 선을 잘 분별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의 사명을 그가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았다는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노아의 아들들의 분열이죠. 축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도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이제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김유명 목사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의와 신앙 상담은 253-368-6250 시애틀 중앙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2: The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한국.
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information. Radio Hanguk, 12 o'clock news.
5: 12시 뉴스의 광장.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이 된 첫 노동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기념식도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소년 노동자였다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사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동의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하늘색과 상아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의 좌우로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자리했습니다.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둘 다 참석한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경총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면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8: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7: 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8: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9: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10: 관세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코스피 6000도 반도체 특수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입니다.
11: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노동절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이 노동 현안들의 해법 찾기에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6: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절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정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오늘 오후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026 세계노동절 대회에선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13: 노동자의 노동자를 잃고 어린아이의 아들을 잃고 어버이날의 아비를 잃습니다.
12: 지난달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회사를 규탄한 겁니다. 오늘 집회에는 처음으로 쉬는 노동절을 맞이한 공무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14: 이제 진짜 노동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습니다.
15: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12: 특히 1,000만 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6: 총파업이 그게 무슨 해결 수단은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로서 정말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12: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SBS 정지현입니다.
6: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오늘도 일터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유지하려면 평소처럼 일해야 했고 휴일 수당은 이들에게 딴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쉬지 못한 노동자들을 조민기 기자가 만났습니다.
17: 아침 7시 한 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A씨가 지하철에 몸을 씻습니다. 평소 같으면 붐볐을 지하철이 오늘은 한산에 앉아서 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노동절에 쉴 수 있는지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18: 다음 학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 어려운 말을 꺼내기가...
17: 택배기사 B씨도 쉴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커다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새 등에는 땀이 한가득 맺힙니다. 계약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인 B씨에게 노동절 휴무는 남의 일입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 취직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주입이나 이런 건 일절 없어요.
17: 한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의 60%,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59.3%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마음 놓고 쉬긴 어렵습니다.
20: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알바 인건비도 줘야 되고 혹시나 하고 손님 더 나올 것 같아서.
17: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남들 쉴 때 쉬는 평범함이 쉬어도 돈을 받는 유급휴일이 여전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19: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죠.
18: 분명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노동자가 아닐까 마음 한켠으로 씁쓸하죠.
17: SBS 조민기입니다.
6: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7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대구 달성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약은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21: 국민의힘이 오늘 후보를 발표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7곳. 대구시장 후보가 된 추경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엔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22: 시장 후보도 승리하고 저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21: 국민의힘은 경기 하남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심황석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의 후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량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을 놓고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거 모여들었다며 전륜하겠다더니 윤허게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6: 이어서 정치부 손영한 기자와 선거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 7곳에 공천하면서 이 대진표가 거의 다 완성이 됐군요.
0: 네, 먼저 경기 하남 갑부터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의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란 별명도 있던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 출신의 이용 전 의원을 각각 내세우게 된 겁니다.
6: 네.
0: 민주당은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국민의힘은 강원에서 경기로 왔다고 각각 공격 포인트를 잡을 대세입니다. 울산 남갑은 민주당이 인재 영입 1호라며 전태진 변호사를 공천하는 곳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내민 카드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주목도가 컸던 지역구는 역시 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뛰고 있는 부산 북갑이죠. 국민의힘 후보군엔 거기선 재선 의원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이 많이 거론됐는데 막상 강성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기자와 경선을 치르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6: 네. 네,
0: 이 전 기자의 정성평가 점수가 좋아서 경선을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봤다, 이런 얘기를 당 지도부 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측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객 공천을 할 거란 관측도 많았던 지역구라서 최종 대진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 자, 그리고 정진석 전 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충남 공주부여 청양, 여기는 공천이 왜 보류된 건가요?
0: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진석 전 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가 주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6: 예.
0: 국민의힘 내부 규정을 한번 보면 재판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공천 신청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정치 탄압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을 해서 공천을 준 케이스거든요. 정 전 실장에게 이걸 적용할지 당 지도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6: 예.
0: 인간적 저류는 못하겠다고 한 정 전 실장을 공천을 한다면 윤어게인 선거란 꼬리표가 붙고 또 당 안팎의 비판도 커진다는 점도 당이 고심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6: 선거는 이제 다음 달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들의 행보가 조금 엇갈립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0: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 경기 충청권을 돌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린 것 말고는 공개 행보가 없었습니다.
6: 네.
0: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공개 면담 일정을 소화하고 또 선대위 구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장 대표 등판을 각 선거 캠프가 꺼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여전히 있습니다.
6: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고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증거조작과 진술회유로 창작한 거란 주장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엔 공소취소란 단어는 없고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재판 관여 논란 등을 의식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주면서도 공소취소란 직접적 단어는 뺀 걸로 분석됩니다.
2: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6: 예.
2: 그럴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한 데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선거 전이지만 국정조사 동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며 입법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1: 장동혁 대표는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고 SNS에서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일이라며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월을 넘길 수도 있단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0: 네, 다음은 취업 소식 알아봅니다. 네, 최근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조지아주 공장 생산 계획을 확대하는 대신 연방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유수영 기자로부터 알아봅니다.
1: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조지아 공장 계획을 수정하며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연방정부와의 대출 계약을 조정해 총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생산 능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과 생산 확대를 동시에 노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66억 달러 규모였던 대출은 약 45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공장 1단계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로 확대돼 기존 계획보다 50% 증가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애틀랜타 동쪽 약 1시간 거리의 모건 월튼 카우니 일대에 건설됩니다. 약 2,000에이커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대규모 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장 1단계는 2028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형 SUV 모델 R2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해당 모델은 리비안의 대중화 전략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우버와 협력해 자율주행 차량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벨트라인 인근에 동부 본사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수영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북텍사스 기업들이 느끼는 관세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달라스 뉴스로 함께 들어봅니다.
2: 해방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관세 정책의 여파가 여전히 북텍사스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세는 수입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기업들의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고 텍사스 기업들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매출 감소, 고용 축소까지 겪으며 이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라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게 계속 바뀌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지역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기업들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여파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다음은 이곳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 중 하나인 제52회 시애틀 국제영화제에 한국 작품 두 편이 공식 초청돼 미 주류사회 K무비의 매력을 알립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은 오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과 장편 영화 지우러 가는 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전 세계 70여 개국의 장편 및 다큐멘터리 단편 등 총 203편의 작품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호, 김신환, 조영철 감독이 공동 연출한 서울의 밤은 2024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 일대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네, 유재인 감독의 지우러 가는 길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연작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비밀을 간직한 기숙학교 여학생들이 겪는 사건과 따뜻한 연대를 그렸고요. 5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 퍼시픽 사이언스 센터의 페카 아이펙스 극장에서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 시애틀 청량사관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영화가 미국 주류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대한부인회 박명래 이사장이 고물가 시대 속에 어렵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5분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부인회가 피어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일주일에 한 편씩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부인회는 코로나로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24년과 2025년에 44명의 한인 비즈니스 운영주들에게 6주간의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 후 약 90만 불의 정부 그랜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워싱턴주 전역에서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자연을 교실 삼아 뛰노는 자연친화 야외 유치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주 미 전역에 최초로 야외 보육시설이 공식 면허를 발급한 주라고 합니다. 현재 주 아동 청소년 가족부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생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야외 자연 기반 프로그램은 28곳에 달하고요. 야외 유치원들까지 포함한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놈 클로에 위치한 네, 사립 야외 유치원 푸틴스 네이처 스쿨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곳의 원아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100%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침 조개를 마치면 아이들의 들판과 진흙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지렁이와 개구리를 관찰하는 등 본격적인 자연 체험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린 후에 네, 공지사항 이곳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5: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6: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7: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6: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7: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3: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라디오 한국 사업국에서는 여러분의 CD를 제작해드립니다. 가곡, 신앙송, 대중가요를 최고의 반주곡으로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가곡은 25인조의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대중가요도 노래방 반주가 아닌 가수들의 반주곡으로 차원 높은 CD를 제작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목소리가 젊었을 때 추억의 앨범을 만드세요. 제작된 CD는 라디오 한국 방송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8: 별럽에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0: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1: 라디오 한국 게시판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입니다.
2: 네, 부동산 정보입니다. 유톱 앞에 위치한 일매상 6,000불 이상인 순두부집을 100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캐피탈힐 최고 장소에 경량식 오픈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2,500스퀘어피트로 스퀘어피트당 2불이고요. 6개월 프리렌트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역시 자세한 문의 심상준 부동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톱에 있는 일매상 2,800불인 햄버거샵에 생맥주 넣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하면 대박 가능성 있는 가게를 38만불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심상준 부동산의 전화 206-434-8437로 하시기 바랍니다. 온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물냉면, 열무 도토리 국수,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린다고 하네요. 해물전골 동태찌개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베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온미 김밥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마더스데이와 함께 온미에서 효도를 하시기 바란다고요. 예약전화 206-556-3457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얼럽의 한식당 먹자 코리아 바베큐가 문을 열었습니다. 214-39 세비뉴 피얼럽에 위치한 코리안 바베큐는 먹자 코리안 바베큐는 질 좋은 프라임 고기는 물론 다양한 한식 메뉴 깔끔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신다고 합니다. 먹자 코리안 바베큐 문의 전화 253-904-830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은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2등 상금 200불, 타코마 교토 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 각각 50불씩은 피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바큐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얘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uite No. 205 Federal Way 워싱턴 98003으로 보내주시거나 자세한 문의 253-815-12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마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5월 첫날입니다. 싱그러운 5월. 네, 5월의 소사를 살펴보니까요. 5월 5일은 어느 어린이날이자 입하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네, 이곳은 5월 10일 마들스데이로 하고 있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8일은 빅토리아데이. 5월 20일은 소만, 5월 24일은 석가탄신일, 5월 25일은 메모리얼 데이,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윤보영 시인의 향기 나는 올해 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시를 읊으셨네요. 5월입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행복한 5월입니다. 내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5월입니다. 산은 상대로, 강은 강대로 깊은 5월. 산처럼 사랑하겠습니다. 5월이다. 소리치고 싶은 5월입니다. 5월이면 메아리가 사랑으로 담기는 5월입니다. 5월에는 담긴 사랑을 나누며 보내겠습니다. 5월은 4월의 희망을 6월에게 전해주는 달입니다. 귓속말로 사랑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달입니다. 그 기분이 여름까지 가게 하는 달입니다. 네, 5월은 힘들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는 달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달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1년은 12달이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당연한 얘기는 왜 하고 있느냐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달을 가장 좋아하시는지요? 이 질문도 참 어리석은 질문일 겁니다. 내 자기가 좋아하는 달이 있죠. 내 생일이는 달,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달, 많은 유형의 모습으로 달을 좋아하실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5월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5월은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는 부처님을 믿는 석가탄신일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고 또 내 몸을 불살랐던 메모리알 데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네, 많은 날들이 5월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5월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가수 네. 가수들은 저마다 다 두어서 5월을 아내를 주제로 한 네, 노래들을 많이 네, 내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현상 씨가요, 자작곡으로 아내라는 노래를 내놨는데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노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마음으로 작사 작곡을 했다는 유연상의 노래 안에 들어봤습니다. 네, 함께 하고 계신 시각은요 12시 49분 9초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모든 사람이 예뻐지는 이미숙 메이크업.
2: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 인사드립니다.
1: 신부 메이크업, 프로필 메이크업, 장수 메이크업, 공연 행사 메이크업 등 각종 메이크업은 물론 반영구 문신 화장까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미숙 메이크업의 오랜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침 메이크업 시간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2: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은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래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미숙을 찾아주세요. 전화번호 425-999-5944.
1: 이미숙 메이크업.
0: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3: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시애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로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문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터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보험은 개인 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 서비스는 에이스 보험.
1: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요, 그동안 오래전이었죠. 한 13년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주제로한 또 가정을 주제로한 글을 공모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귀하게 보내주신 그 글을 제가 13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2부에서는요, 그 어머니들을 글을 한두 편씩 오늘부터 가정의 달에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박진도가 불러줍니다.

못난 자식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이 그립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1시 돌아왔는데요. 아, 음악과 시보가 함께 어울려 나갔음을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1시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후의 데이트 2부 순서 찾아왔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또 금요일이고, 네, 달이 시작되는 5월 초하루입니다. 네, 사랑을 할 때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하라고 그러죠. 네, 임주리의 후회 없는 사랑 2부 첫 곡으로 들어보십니다.

네, 후회 없는 사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13년 전으로 좀 돌아가 봐서 13년 전쯤 저희가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글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귀중하게 참 많이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제가 고이 간직해서 네, 끼내 봤습니다. 보니까요, 네, 스파나웨이에 사시는 배원 배원 씨가 네, 나의 어머님이라는 글을 보내주셔서 오늘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분께서 이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은데 아,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가 들리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어느 분께서는 전화번호까지 주셔서 오늘 네, 선생님의 글이 소개됩니다라는 글을 말씀을 할 텐데 전화번호가 남겨지지 않아서 네. 나의 어머니, 네, 노혜선 씨의 네, 글 소개해 버릴까 합니다.

나의 어머니 한혜진님 안녕하세요. 워싱턴에 살면서 라디오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50대 중반의 여인입니다. 이분도 지금은 60대가 되셨겠네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도 손수 모범을 보이시며 80세를 바라보십니다. 미국이 미마서 힘들 때 나의 막내딸을 기꺼이 예쁘게 길러주셨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에 전화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통화가 마감되죠. 나의 어머니는 시골에 사셔도 시골 할머니 같지 않으시고 곱게 곱게 늙은 모습이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사람매를 잘 키워주셨고 두 분 모두 성실하고 성품이 좋은 유전자로 이미 나서 사는 큰딸에게 외롭게 가끔은 적시는 나의 어머니. 2년 전에도 고국을 방문했을 때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맞아주던 나의 어머니. 말없는 일평생 모든 일 감내해 주신 그 성품과 그 성실함이 이곳에 살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내 자손에까지 이어주신 소중한 나의 어머니. 오남매 장녀로 태어나셔서 다시 오남매와 맏며느리여서 여간 고생하신 것이 아닌데도 묵묵히 그 힘든 과정을 감내하셔 오신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장수에 축복하시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사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당시 13년 전이기 때문에 리사 씨께서는 저 63세가 되셨을 것 같고요. 60대 중반이 되셨을 것 같고 이 자랑스러운 어머니는 90세가 넘으실 것 같아요.

0: 네, 어머님의 청국장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늘 만들어주신 계란말이가 생각나네요. 네, 1시 12분 40초네요.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노인 건강보험 메디케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정직, 정확, 친절,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에이스 보험을 찾으십시오. 에이스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모시듯 가장 좋은 조건을 위해 9명의 직원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보험은 개인건강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425-890-1260, 타쿠마 리누드 H마트 각 매장에서 늘 도와드립니다. 보험서비스는 에이스보험.
2: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4: 김경숙입니다.
2: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간병은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처럼 돌봐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2: 전 직장에서 일할 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한 생명을 기쁘게 해드리는 보람으로 일하는데 보험이나 휴가나 베네핏이 너무 좋습니다.
3: 대한부인의 이사장 박명래입니다. 여러분의 대한부인회는 좋은 세상,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1,800명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간병인들을 대한부인회 가족으로 정중하게 모십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시간에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삶의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4: 좋은 세상, 좋은 삶. 대한부인회 2535352, 535-4202. 직접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5: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바른 음식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직송되는 신선한 제품부터 건강을 생각한 올게닉 제품까지 내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봐도 님 없는 서른 밤이 내 마음만 태워가오. 하늘의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도 보련만

내 마음 다시 여기에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요, 이 마이크 앞에 선 지가 따지고 보면 한 67년째네요. 네, 이 마이크 앞에 서면서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도 그 중에 만난 건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은 가슴 뜨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제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그 LA에서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요, 제가 아이고 이제 전화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 나이에도 방송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아직도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은 이 방송 앞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7년 동안 마이크 앞에 서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유명한 정치인서부터 또 연예인서부터 몇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일까요? 이곳에서 네, 노래 활동을 하는 임영 씨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이 제가 이쪽 사무실 말고 저 다른 데 한 8년 전? 네, 8년 전에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당시 네, 이렇게 암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만 좀 신경을 썼어도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면서 후회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유 그때는 그랬을 걸,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을 텐데, 아유 그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렸으면은 내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 껄껄껄 하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요, 이제는 껄껄껄 대신 그냥 한 번 껄 정도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때늦은 후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내가 좀 건강에 좀 신경을 썼으면은요, 이렇게까지 지금 내 죽음을 앞두지는 않았을 걸 하시는 그 막 쓸쓸했던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청자분 중에서도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이겨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네, 임영 씨의 때늦은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네, 이명 씨의 떼내준 후에 같이 녹음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이제는 아픔 없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생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리는 곡입니다. 조항조가 불러줍니다. 네, 이 노래 곡목을 좀 바꿔야 될것 같네요. 네, 심수봉의 노래를 준비하고요. 가끔 이게 잘 크리게 안될 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먼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가끔 제가 진행을 하면서요, 이 클릭이 잘안될때 아주 당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가끔은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네, 다른 노래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습니다. 여러분, 장원숙과 함께 춤춰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꽃은 예술이다. 꽃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축하꽃, 행사꽃, 장례꽃을 전문으로 하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5년 경력의 꽃 디자이너 윤희를 찾아주세요. 전화 360-581-3486.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꽃집 꽃은 예술이다. 360-581-3486. 윤희를 찾아주세요. 꽃은 예술이다.

0: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6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2: 김경숙입니다.
0: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와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584-1369, 시애틀 사무실 425-358-3458.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문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로웨이 조선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지난번에 보험 받기셨다더니 어때요?
1: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0: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1: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2: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벨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3: 귀알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4: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행복 꼭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안녕하세요. DJ 최녹입니다. 2시와 3시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와 신속 정확한 뉴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정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5월의 노래.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당시 벌어진 충격사건에 긴박했던 순간이 담긴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BS 방송 등은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사건 당일인 25일 산탄총을 든 채 보안 검색대로 달려들어 경호원의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데 불과 4초 남짓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앨런은 자신을 막아서는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요원이 입고 있던 방탄 조끼에 명중했습니다. 1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공유한 영상보다 화질이 더 선명합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 총을 쐈는지 여부와 아군 오사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관이 맞은 총알이 피의자가 쏜 것인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다른 요원이 쏜 것인지를 놓고 여러 추측이 일었습니다. 전기차 약 1억 3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리튬이 미국 내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입 의존국이었던 미국이 다시 자원 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애팔레치아 산맥 일대에 약 230만 메트릭톤의 리튬 산화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질조사국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소스 리처스에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애팔레치아 남부 산맥에서는 약 143만 메트릭톤, 북부에는 90만 메트릭톤의 규모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는 메인, 뉴햄프셔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체 시장 가치는 약 644억 달러, 한화로 9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오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를 내면서 조종사의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 탐사보도팀은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순간, 위기 순간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종사들이 너무 빨리 대응해 피할 수 있었던 곤경으로 내몰림으로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공개한 초기 조사 내용, 즉 조종사가 심하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껐다는 내용과 유사한 분석을 이 같은 판단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며 미국의 한 난임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부가 아기의 친모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WESH2 등의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티파니 스코버와 스티븐 밀스 부부는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친부모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을 얻었지만 출산 직후 아이가 자신들과 외모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백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백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후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부부 누구와도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개월 넘는 조사 끝에 아이의 친부모 신원이 확인됐지만 부부는 상대 측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배아가 실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부부가 이들의 배아로 출산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정신적 피해와 비용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부는 아이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친부모가 양육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이는 법적, 도덕적으로 친부모와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난임센터는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오는 5월 20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0: 2시부터 4시까지 최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1: 황시리의 노래입니다. 서불 탱고.

0: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5월 6회니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0: 타코마 우블링.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1명 상금 300불, 2등 1명 상금 200불, 3등 1명 상금 100불, 가작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씩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주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넘버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37년 경력에 은퇴하지 않는 김수영 부동산. 한 가족이 3대를 이어오는 전설의 부동산. 한 고객이 13번의 거듭되는 거래를 완성한 맞춤 단골 위주의 김수영 부동산입니다. 주택의 사고 팔고는 물론 커머셜 비즈니스, 투자 이민 EB5, 소액 투자 E2가 전문입니다. 델비와 그 이웃 동네, 워싱턴주 어느 곳에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부동산. 37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수영 부동산. 206-999-7989, 206-999-7989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타쿠마 포스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을 포함해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 16세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아침 전격 기소됐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왈리드 이마드 에사키에게는 총 4건의 1급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워싱턴 주법에 따라 1급 폭행 등 중대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은 자동으로 성인 법정으로 송치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교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은 전자담배 절도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날 에사키가 전자담배를 훔친 일로 갈등이 빚어졌고 사건 당일 복도에서 피해 학생 4명이 에사키를 반원 형태로 에워싼 채 대치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에사키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듯 자신의 뺨을 때리며 먼저 공격하도록 도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4명의 학생이 에사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에사키가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옆구리를 찔려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학생 한 명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등과 몸 곳곳에 자상과 열상을 입었습니다. 무력 충돌을 말리려고 달려온 학교 경비원도 에사키의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배임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는 전면 폐쇄됐고 부상자들과 에사키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에사키는 오늘 오후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제노동절을 맞이한 오늘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고 연대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 행진이 퓨젯사운드 일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시애틀에서는 오늘 정오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칼 앤던스 파크에 집결해 오후 1시부터 가두 행진에 나섰고 오후 4시에는 파이어니어 스퀘어에서 요식 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행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타쿠마에서는 약 40개 노동조합 및 지역사회 단체 연합이 오후 4시 브로드웨이 위치한 시어터 플라자에 모여 노동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올림피아의 실베스터 파크에서는 서스턴 루이스 메이슨 중앙노동위원회 주최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악과 행동주의가 결합된 행사가 열리며 리누드에서도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리누드 컨벤션 센터 인근 인도에서 노동절 가시성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오늘 정오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애틀과 타코마를 비롯한 주요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노동절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우회로를 파악하고 교통정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벨뷰 지역 405번 고속도로 북행선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모든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불은 오늘 정오 직후 사우스이스트 8번가 진출입로 인근 405번 북행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릭 존슨 순찰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쓰레기 수거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화재 진압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 차선을 차단했다고 밝히며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당국이 진화 및 현장 수습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민들 사이에서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반려견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엑쇼스 시애틀이 어제 보도한 독자 의견 종합 기사에 따르면 다수 응답자가 목줄을 풀어놓은 반려견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애틀시는 공원 단속 인력을 2배 이상 늘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샌드라 F는 친구가 디스커버리 파크에서 목줄 미착용 반려견에 부딪혀 무릎이 산산조각나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레이크에서는 진흙투성이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옷을 더럽힌 사례가, 그리고 다른 공원에서는 반려견 산책 도우미가 1년 사이 큰 개 두 마리에게 위협당하고 다른 반려견에게 쫓겨 차도로 뛰어든 개를 두 번 목격했고, 또 새끼 토끼가 죽임당하는 장면까지 본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조이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재미 워싱턴주 대한체육회가 회장 이취임 씨과 함께 총기 안전 관련 및 사격술 기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체육회 측에 따르면 행사는 내일 오후 5시 페드로웨이 위치한 해송식당에서 열립니다. 제18대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하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는 총기 사고에 대한 한인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1부 이취임식에 이어 2부에서는 총기 사용 안전관리와 사격술 기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답니다. 세미나에서는 총기 보관 및 안전수칙, 워싱턴주 총기 관련 법규, 구매 및 라이센스 취득 방법, 사격장 이용 규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0: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연방정부와의 대출 계약을 조정해 총 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생산 능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과 생산 확대를 동시에 노린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66억 달러 규모였던 대출은 약 45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공장 1단계 생산 능력은 연간 30만 대로 확대돼 기존 계획보다 50% 증가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애틀랜타 동쪽 약 1시간 거리의 모건 월튼 카운티 일대에 건설됩니다. 약 2,000에이커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대규모 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리비아는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장 1단계는 2028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형 SUV 모델 R2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해당 모델은 리비안의 대중화 전략을 이끌 핵심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우버와 협력해 자율주행 차량 생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비안은 애틀랜타 벨트라인 인근의 동부 본사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수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북텍사스 기업들이 느끼는 관세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달라스 뉴스입니다.
2: 해방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관세 정책의 여파가 여전히 북텍사스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그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세는 수입 제품 전반에 적용되며 기업들의 비용을 크게 끌어올렸고 텍사스 기업들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가격 인상과 매출 감소, 고용 축소까지 겪으며 이미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뒤라 실제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게 계속 바뀌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경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며 지역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기업들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여파와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0: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1: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0: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 무침도 드셔보세요.
1: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2: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3: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4: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누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5: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6: 영탁입니다. 막걸리 한 잔.

0: 이어서 SBS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SBS와 SBS 플러스 채널은 디렉TV와 프론티어 피어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SBS 뉴스. 지금부터 빠르고 정확한 SBS 뉴스를 방송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SBS 인터내셔널이 워싱턴주 한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토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나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3: 협상 대상인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어 종전 합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6: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안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 Their leadership is very disjointed, very argumentative with each other. They come back, one says one thing, one says another. They're very confused.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이 오늘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히 위헌이라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전날 밤 파키스탄에 새로운 종전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IRNA는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 자동차에 다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속했던 투자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란전에 협조하지 않아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도 이젠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6: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7: 미국과 유럽연합은 작년 7월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정했는데 유럽의회는 관련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길 경우에 유럽도 보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는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독일 총리가 최근 미국을 직접 비판하고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와 갈등을 빚은 교황편을 들었는데 여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6: Well, I'm not happy with Italy and I'm not happy with Spain and they've done they feel it's okay for Iran to have a nuclear weapon.
7: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발표하자 유럽 쪽에서도 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유럽도 이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다시 관세를 들고 나올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3: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어제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위원장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도 소년 노동자였다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8: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둘 다 참석한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경총 회장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면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8: 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9: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10: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11: 관세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코스피 6000도, 반도체 특수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입니다.
12: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노동절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이 노동 현안들의 해법 찾기에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BS 강윤우입니다.
3: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은 많았고 일터에 나가지 않은 노동자들도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어제 오후 양대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선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14: 노동자의 노동자를 잃고 어린이날의 아들을 잃고 어버이날의 아비를 잃습니다.
13: 지난달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회사를 규탄한 겁니다. 어제 집회에는 처음으로 쉬는 노동절을 맞이한 공무원 노조도 참석했습니다.
15: 그러니까 이제 진짜 노동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습니다.
16: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13: 특히 1천만 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7: 총파업이 그게 무슨 해결 수단은 아니잖아요. 서로 대화로서 정말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13: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 등을 촉구했습니다. SBS 정지현입니다.
3: 어젯밤 경북 상주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진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운전석 에어백도 터졌습니다. 도로 곳곳엔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차량 3대도 연달아 추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두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붕이 내려앉았고 내부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집기류도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도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불로 주택은 전소됐고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모두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8시 2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143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단지 전기가 모두 차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아파트 일대 승강기를 수색해 6개 승강기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4: 이번 육상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7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경기 하남갑의 이용 전 의원, 대구 달성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결정됐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18: 국민의힘이 어제 후보를 발표한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7곳. 대구시장 후보가 된 추경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엔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접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19: 시장 후보도 승리하고 저도 승리하는 그런 윈윈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18: 국민의힘은 경기 하남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 인천 연수갑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심황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광주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 제주 서귀포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의 후보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의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공천 신청자 면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한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 전 실장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격을 놓고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거 모여들었다며 전륜하겠다더니 윤허게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4: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유효 특검법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표적 수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줘서 특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20: 민주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은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로 창작한 거란 주장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은 공소 취소란 단어는 없고 대신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재판 관여 논란 등을 의식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주면서도 공소 취소란 직접적 단어는 뺀 걸로 분석됩니다.
21: 공소 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증거가 나오고 그게 입증이 됐다. 예. 그럴 경우에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입니다.
20: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한 데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선거 전이지만 국정조사 동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통령의
22: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3: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애청하시는 노래와 뉴스로 4시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SBS 뉴스 들으시면서 한국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신효범의 목소리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미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시한 규정이 이란과의 휴전으로 일시 중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상황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으며 3월 2일 의회에 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 행정부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속을 위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한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두고 경쟁하는 셈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모두 287 후보가 추천됐다며 이 중 개인은 208명, 단체는 7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일라일리아가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력 비만 당뇨 치료제가 글로벌 항암제 매출 1위 품목을 넘어서며 제약 시장의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라일 릴리는 현지 시간 30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8.26로 전년 동비 대비 1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동력은 비만 당뇨 치료제 계열입니다.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매출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 급증했고 그 비만 치료제 제바운드 매출도 41억 6천만 달러로 80% 늘었습니다. 두 제품 합산 매출은 128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중국연구소에서 테스트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FCC가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연구소의 인증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실험실이나 안보 위험이 없는 국가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거친 전자기기의 경우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 투표에서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의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 수장이 명왕성의 행성 지위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USA Today에 따르면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이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저는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만들자는 진영에 속해 있다며 과학계가 다시 이 논의를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나사에서 명왕성 행성 지위 복원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점도 암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 전화 206-556-3457, 206-556-3457.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민우두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정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빨리빨리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워싱턴 최고의 무한리필 페더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예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그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 재단에 따르면 시애틀은 전국 알레르기 종합 점수 평가에서 45위를 기록했지만 특히 잔디 꽃가루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단 측은 서부 워싱턴 지역의 알레르기 시즌이 미국 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긴 편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알레르기 전문가 알레르기 풍 박사는 오리나무, 참나무, 헤이즐넛 등 태평양 북서부의 낙엽수들이 배출하는 꽃가루 입자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공기 중에 알레르겐 농도가 짙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역에 역사적인 홍수를 일으켰던 대기의 강 현상이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화 시기를 앞당긴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에서 3월경 나무 꽃가루로 시작해 4월 잔디 꽃가루로 이어지는 이 길고 강력한 알레르기 시즌은 비단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오리건과 북부 캘리포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K5 방송 기자인 톰 보크 씨는 주유소 전광판의 가격표뿐 아니라 무심코 하는 운전 습관이 지갑을 얇게 만들 수 있다며 연비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언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보크 씨에 따르면 시속 50마일을 넘어서면부터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프리웨이를 흔히 달리는 속도인 75마일에 도달하면 연비가 무려 25%나 감소합니다. 그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공기 저항과 무게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특히 픽업트럭이나 SUV처럼 차체가 높고 각진 차량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대형 화물 상자나 루프탑 텐트 등은 심각한 공기 저항을 유발해서 연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떼어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유시 차량에 맞는 휘발유 종류를 확인하는 것도 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매뉴얼에 고급 휘발유가 필수가 아닌 권장으로 표기돼 있다면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갤런당 약 50센트를 아낄 수 있다고 복구 씨는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차를 구입하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안으로 꼽아줬습니다. 현재 3년 리스가 끝난 중고 전기차들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6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를 3만 달러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교환이 필요 없고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수명도 길어서 장기적인 유지비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거래개선협회가 휴대전화 수리 및 잠금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불량업체를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BBB의 카메론 나카시마 대변인은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워싱턴주에서만 이미 1,148건의 불만 신고와 471건의 부정적 리뷰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수법이 추가 요금 요구인데요. 처음에 고객이 기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기기를 맡기면 업체 측은 작업을 시작하면서 프리미엄 또는 최종 단계 명목으로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기랍니다. 거듭 돈을 지불하고도 잠금이 풀리지 않거나 아예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BBB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익스프레스 언락스라는 업체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100% 성공률과 전액 환불을 광고하고 있지만 수십 명의 고객이 서비스 실패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이나 시카고가 아닌 워싱턴주 퓨젯사운드 일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이른바 피자 삼각지대로 떠오르면서 미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킹스턴과 에드먼즈 등 시애틀 인근에서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는 윌 그랜트, 리 킨델, 나일스 피콕 등 3명의 장인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비록 이탈리아 출신은 아니지만 이들은 최근 각종 세계 피자 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올리면서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드먼즈에서 모토 피자를 운영하는 킨달 씨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피자 챔피언에서 지역 특산물인 던지니스 크랩을 올린 피자로 세계 최고의 디스트로이트 피자 스타일의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피콕 씨 역시 2023년 미국 피자컵에서 뉴욕 스타일 피자로 미국 최고 피자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킹스턴에 기반을 둔 그랜트 씨는 지난해 로마 피자 월드컵에서 미국인 최초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피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맛의 비밀이자 핵심 재료는
바로 1897년 알래스카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시대부터 그랜트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사워도우 발효종이랍니다. 킨델과

콩 모두 그랜트 씨의 사워 도우를 사용해 피자를 만들고 있고요. 치열한 외식업계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멘토와 동료로 여기며 비법을 공유하고 각별한 우정을 다지고 있답니다. 이들 3인방은 시애틀 사람들은 피자를 모른다는 편견을 깨고 한입 먹는 순간 인생 최고의 피자란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시애틀 사워도우 스타일을 뉴욕이나 시카고 피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 대표 피자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이 시애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부인회가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프로그램 5분 비즈니스 방송 1주년을 맞아 사은 행사를 진행한답니다. 5분 비즈니스는 피어스 카운티 경제개발국의 지원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 1회씩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대한부인회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했고요. 현재까지 총 49편의 콘텐츠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뉴스 보겠습니다. 시애틀 권역 경전철 운영기관인 사운드 트랜짓이 5월 1일부터 노스게이트와 슈얼라인 두 역의 환승 주차장에 유료 주차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매일 새벽부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통근자들의 주차 전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무료 선착순 원칙으로 운영되어 온 사운드 트랜짓 주차장에 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유료 주차 허가제는 링크 경전철 노스게이트 역, 슈얼라인 노스 185가역, 슈얼라인 사우스 148가역 등 3개 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일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는 허가증을 가진 차량만 지정 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요. 오전 10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는 모든 이용자에게 다시 개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이 시애틀과 시애틀 코리안 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최욱과 함께하는 뉴스와 음악. 임영웅이 불렀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마트.

0: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2: 타코마 명품 식당 더 그릴. 시원하고 고소한 굴 요리도 맛보세요. 굴무침과 수육을 곁들인 굴보쌈. 쌈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모자랄 것 없는 영양식입니다.
3: 농장에서 엄선된 신선한 굴을 사용해 매우 신선하다지요. 단백질이 풍부한 오리주물럭 로스구이.
2: 칼칼하고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 곱창전골, 곱창볶음, 골뱅이무침도 드셔보세요.
3: 음식의 질이 좋고 맛이 좋아 다시 찾는다는 한식당 더 그릴. 전화 253-267-5316. 타코마 에덴 플라자 내에 있습니다.
4: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5: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김앤김 회계법인.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 삼형제 회계사들이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벨뷰 시애틀 타코마에서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세무 감사는 확실하게, 궁금증은 시원하게. 김앤김 회계법인.

양지은의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어서 YTN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는 한판 승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녹이었습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새 협상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현지 시간 30일 밤 파키스탄에 협상문 전문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예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이란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화협상에서 진전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란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어 두세 개, 어쩌면 네 개의 그룹이 있다며 그들은 모두 합의를 원하지만 모두 엉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면서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가 이미 종결됐다고 썼습니다. 이어서 이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작전 성공과 지속적인 평화 확보 노력에도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60일 법정 시한 적용을 회피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상 봉쇄를 하겠다면서 전방위적인 고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2: 이란은 리아라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고사작전 이번엔 통할지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납포하는 등 혁명 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4: 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3: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견뎌온 이란이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계속된 경제 봉쇄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란으로서는 전쟁에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5: 사실은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를 봉쇄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중간 선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1: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 유가는 계속 치솟는 중입니다. 트럼프 1기를 경험하고도 트럼프 2기를 선택한 미국 국민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2: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여기서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7: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6: 앞서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2: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17달러로 전장보다 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94달러로 전장보다 2.98% 하락했습니다.
1: 이런 전쟁 와중에도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부 지표인 물가 지수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2.7%를 기록해 3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불 가격을 의미하는 물가 지수는 84.6%로 치솟으며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8: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8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유럽 최대의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언급은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9: Die Amerikaner haben offensichtlich keine Strategie. Und das Problem bei solchen Konflikten ist immer, da muss man ja nicht nur rein, da muss man auch wieder raus.
8: 그러나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이유로 1만 2천 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되 이 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시킨 뒤 흑해연안으로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 나토로 이전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10: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참에 그러면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8: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1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1450 KSUH Pyeolan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1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와 정책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유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의 한판 인터뷰로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여의도 외전에서는 6월 재보선 최대 격전지가 된 평택을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된 김용남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정 후보가 부산 구포시장의 첫날 혹독한 대비전을 치른 이후 열기가 더해가는 부산 북갑의 상황,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재보선 출마 선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이용전 의원이 하남갑에 공천되면서 친윤의 그림자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까지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맛있다.
3: 정말 맛있다.
4: 와, 환상적인 맛있다.
3: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5: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4: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3: 뉴 매니지먼트.
2: 새로운 맛.
5: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2: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5: 화요일은 쉽니다.
6: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월 1일, 5월의 첫날 노동절인데요. 자,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이세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7: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 노동절인데 또 이 국가 공휴일로 처음 이제 지정돼서 쉬는 날입니다.
7: 감개가 무장합니다.
1: 네. 아, 이게, 네. 사실은 달력에 빨간색을 표시된 거 보니까, 네, 네. 오, 진짜 이게 공식 휴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7: 그런데다가 명치 노동절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7: 사실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네. 또 노동자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7: 그래서 저도 거의 매년 5월 1일이면 행사에 참여하고 했었었는데요.
1: 예.
7: 이게 공식적 이런 국가 안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감개무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예. 마찬가지고요.
1: 예. 이게 이제 또 기업마다 또 달랐었고, 이전에는.
7: 네, 그렇습니다.
1: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보편적인 노동절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했는데,
7: 네.
1: 국가가 나서서 공식 휴일로 지정해서 오늘 다 같이 쉬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이 노동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7: 네, 네.
1: 그래가지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7: 맞습니다.
1: 이제 승격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께 초대 본부장 임명되셨는데
7: 네.
1: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7: 저는 대통령님의 산재 예방에 대한 강력한 정책 철학과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7: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공직사회에도 차관급을 격상시켰다는 말은 안전보건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 관계에서 상당한 힘이 되죠.
1: 그렇죠.
7: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1: 예.
7: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미 산재 예방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1: 그렇죠.
7: 그것을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장의 자리를 차관급 격상시키면서
1: 예.
7: 분명한 행정의 방향과 정책의 철학들을 내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노동에 있어서 안전의 가치를 그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도 선포를 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역할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7: 네.
1: 책임이 책임감이. 임명되시기 전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죠?
7: 네네, 맞습니다.
1: 그럼 이게 현장 필드에서 하실 것과
7: 네.
1: 지금부터 이제 행정 공무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또
7: 네네.
1: 차이가 있으세요?
7: 실제로 밖에서 하던 일들 자체를 안에서 하는 것이긴 한데요.
1: 예.
7: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밖에서는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네.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걸 정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네네. 챙기셔야 되는 자리가 됐어요.
7: 네네. 사실은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과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 중독 예. 그다음에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는 집단 중독이라고 하는 사안 이후에 예.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될 임상 전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전문 분과입니다.
1: 예, 예.
7: 그래서 직업환경의학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단순한 의학의 분야뿐만 아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다음 산업 경제적인 문제는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1: 예, 예.
7: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료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많이 가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안전보건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1: 예, 예.
7: 또 노동자분들을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1: 예, 예.
7: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좀 다행스럽게 주어졌을 때
1: 예.
7: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다만 밖에서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책임져야 될 이야기들 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1: 예.
7: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7: 어쨌거나 이 보는 이렇게 선자리가 달라지면
1: 예.
7: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마음가짐 변함없이
1: 예.
7: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향,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마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 예,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특별히 노동자들 돌보는 의사다.
7: 네.
1: 그 부분이 되게 좀 저긴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사실은.
7: 아, 고맙습니다. 뭐
1: 예.
7: 그 사실은 아주 좀 고루한 이야기긴 하지만 의사들 종류가 진짜 질병만 다루면 소위.
1: 아.
7: 그다음에 질병을 넘어서 그 사람까지 치료하면 중위.
1: 어허.
7: 사회까지 돌볼 수 있으면 대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제 가슴에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예.
7: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직업적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 안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대의의 길로 들어선 것인데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배타적 옹호기관이 되자.
7: 네, 네.
1: 또 배타적이라니까 약간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7: 네, 네, 네.
1: 그러니까 무조건 잘 지키자, 잘
7: 네,
1: 보호하자
7: 네, 네,
1: 이런
7: 네,
1: 말씀이신
7: 네.
1: 거죠.
7: 네, 사실은 이제 배타적이라는 네. 단어 갖고 있는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요.
1: 네.
7: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시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다른 많은 사안들. 그러니까
1: 그렇죠.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7: 그렇게 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 이 세세한 조항을 가지고 사업주의 위법성들을 찾아내기가 비교적 좀 용이할 수도 있죠. 안 했던 게 많으니까.
1: 예, 예.
7: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사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1: 예.
7: 생산성 이런 논리와 맞바꾸는 것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가 약간 뒷전에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7: 그래서 저는 배타적이라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부처, 정부 부처 안에서는 오로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처가 우리 산업안전보건본부밖에 없는 거 아닐까?
1: 예, 예.
7: 그래서 안전보건 문제를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할 때 우리 본부에 계신 여러 직원분들한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1: 예, 노동자의 사실 제일 필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7: 네.
1: 세상은 노동의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지만
7: 네네.
1: 그 효율성 뒤에 그 기조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
7: 네.
1: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7: 네,
1: 이제
7: 네,
1: 그런
7: 맞습니다.
1: 본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올해 1, 3월 사고 사망자가 113명, 전년에 127명 대비 24명이 감소했습니다. 17.5% 감소한
7: 네.
1: 건데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효과를
7: 네.
1: 봤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7: 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 예.
7: 지금 이번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법도 정비하고 개정 중에 있고 그런
1: 예.
7: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업안전과 관련된 감독관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1: 예.
7: 지금 법이 작동하긴 아직 이른 시기이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실전 역량으로 투입되기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7: 이때 이러한 성과들을 봤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보이는 강력한 의지가 일단 첫 번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8: 예.
7: 안전보건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CEO의 의지와 마인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8: 예.
7: 우리 국가 수반이신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CEO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 예.
7: 강력한 의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비치는 것 자체는
8: 예.
7: 공직사회에도 긴장을 불어넣게 되고 또한 기업들로부터도 아, 이번 정부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방향을 가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예.
7: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부처 간의 협업도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거에 지금, 비교적 상당기 한이 걸릴 거로도 저도 걱정했었던 성과들이 좀 빠른 시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체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장관님이 또 현장 행보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일선의 감독관 분들이 발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원 조직으로서 안전보험공단이라든가
8: 예.
7: 또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같은 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데요. 그 뛰어다니는 방식도 예전하고 좀 달리
8: 예.
7: 정책을 전달할 때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부분인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 인터넷이나 혹은 보도 자료로 나오는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전달의 길목을 찾아서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8: 예.
7: 그러니까 사문화됐다기보다는 실제로 체감되지 않는 문서화된 정책이 아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동종조합 뭐 그다음에 유사한 기업들의 모임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이든 규제이든 살아있는 정책을 전달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8: 예.
7: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8: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또 가시는 건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크거나 하면 이제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사가 너무 작으면 정말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7: 맞습니다.
8: 그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고가 납니다.
7: 네.
8: 아, 현장에서.
7: 네.
8: 3월 22일에 보면 대전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7: 네.
8: 이런 사고 참 아픈데,
7: 네.
8: 본부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7: 네, 현장에 뭐 장관님도 가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8: 확인했었죠.
7: 네, 네. 네. 그만큼 많은 생명이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가슴이 먹먹했었고요.
8: 예, 예.
7: 갈 길이 참 멀구나 아직. 열심히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뭐 현장에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8: 네.
7: 우리 사회 전반에서 아직은 갖춰지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안정호흡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알짜기업으로 뭐 알려져 있고
8: 예.
7: 중견기업이었고 자동차 부품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 뭐 강력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8: 예.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혹한 사고가 날 정도로 미비했구나.
8: 예.
7: 라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도 먹먹하고 갈 길 아직 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8: 예. 자세히 보면 이제 제조 분야에서 지난해 1분기 대비 산재 사망자가 한 두 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7: 네.
8: 이제 그만큼 뭐 산업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7: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8: 예.
7: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던 것 자체가 작년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 지붕 공사하다 추락하고 이런 사고들이 꽤
8: 예.
7: 많이 있었는데
8: 예.
7: 거기는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8: 아, 그렇군요.
7: 근데 제조업에서 또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것도 아주 작은 사업장보다는 50인 넘는 사업장의 증가율이 좀 폭이 높았습니다.
8: 예.
7: 물론 거기에는 안전공업에서 큰 사상사고가 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능력이나 지불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방에 산재 예방에 들여야 될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있고 인적 자원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작은 사업장 금방금방 공사 현장에 왔다 사라지는 사업장 쫓아다닌 새에 이런 제조업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진 건 아닌가 싶어서
8: 예.
7: 지금 다시 좀 긴장을 다 잡고 전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자기 규율이라 그래서 일정하게 역량을 갖출 수 있고 비용을 드릴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적 처벌 그리고 또 사법적 처벌이 좀 엄중하다는 것도 좀 당분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8: 예, 어떤 선의의 기대기보다
7: 네.
8: 어떤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7: 맞습니다.
8: 이게 또 관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노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겠다.
7: 맞습니다.
8: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한판 승부에서 이제 새벽 배송 야간 노동 규제 문제를 두고 저희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본부장님 또 네.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이시니까
7: 네.
8: 그 야간 노동 이 또 노동자들이 미치는 위험성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7: 너무 잘 여러 연구에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일단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체 리듬과 반하는 것이니까 수면 장애는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소화 기능 장애 다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뇌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고 심지어는 유방암과 같은 일부 암까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8: 예.
7: 그것뿐만 아니라 야간에 노동하는 것 자체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수면의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예. 사고의 위험도 똑같이 높이게 됩니다.
8: 예.
7: 이런 부분들은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도 또 필요하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네네. 어떤 노동자들은 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 네네. 하고 싶어하는 분 있지 않냐 네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면도 네네. 있거든요.
7: 네네.
8: 그래서 그런 균형점을 찾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7: 사실은 야간 전체적인 야간 노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8: 아, 예.
7: 전체적인. 그런데 이 야간 노동이 행해지는 부위가 우리 사회 어떤 부분이냐는 예.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8: 예, 예.
7: 예를 들어서 근로자성이라든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
8: 예.
7: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훨씬 더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에 몰리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8: 예.
7: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도 야간 노동에 대한 건강검진 한다는 것 외에는 예. 보호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8: 아하.
7: 그런데 노무 제공자,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 진단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8: 예.
7: 그리고 건강 진단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8: 예.
7: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적정하게 야간 노동, 우리 사회가 필요한 야간 노동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적정한 정도의 사회적 대가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8: 예.
7: 저희는 안전 보건,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간노동 실태조사 이후에 좀 챙겨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8: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에서 얘기하자.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7: 네. 지금은 뭐 사회적 논의는 하고 있고
8: 예.
7: 근데 이제 그것이 막 충분한 정도로 야간노동에 종사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전과 보건의 관점들에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8: 배타적으로
7: 네, 아,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생산성, 고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타적으로
8: 네. 네,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7: 네.
8: 자 이제 최근 국회에서 연 3명 사망 시 최대 영업이익 5%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7: 네네.
8: 자, 근데 이게 또 처벌 규제가 징벌 이걸만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7: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 네.
7: 사실은 처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그 처벌을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8: 예.
7: 처벌할 수 있다는 사인들을 주는 것이죠.
8: 그러니까
7: 굉장히 강력하고 무기, 제도적 무기가 그것들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8: 그러니까요.
7: 칼집에 꽂혀 있을 때도
8: 예.
7: 그 장수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8: 예.
7: 칼집에 꽂혀 있는 칼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8: 이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7: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발휘된다기보다는 그것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8: 예.
7: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적 투자들을 잘 촉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 예.
7: 그런데 이런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도 좀 문제죠.
8: 예.
7: 확실히 작동을 한다 그러면 좀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들 자체 잘 잡는다든가
8: 예.
7: 이런 것도 하고 그 반면에 처벌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있어서 확실한 투자를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라는 것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과 달리 안전보건에 예방적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기업으로서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뭐냐면
8: 예.
7: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8: 그러니까요.
7: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8: 예.
7: 사실은 어떤 강력한 처벌도 실제로 여러 가지 방편을 피해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근이 맛이 없고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8: 좋은 말 표현이에요. 네네. 당근이 맛이 없고
7: 채찍이 아프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표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지원과 그리고 처벌할 때 원칙을 가진 단호한 처벌 이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책을 구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저는 이제 본부장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들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7: 그것도 필요합니다.
8: 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사실 요즘 이제 그 MZ세대들은 직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좀 들고 이직률이 높다고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안전하고
7: 그렇죠.
8: 일할 만하고
7: 네.
8: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옮기고 또 그 기업의 생산성 높아질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7: 네.
8: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직원들을 안전하게 노동 환경을 좋게 하는 기업들에서 뭔가 더 큰 인센티브 필요한 네네. 거 아니에요?
7: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들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8: 네.
7: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게 법적인 제도 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위 말해 자기 규율, 회사의 스스로 각 주체들이 이런 문제들 관리하는 것, 그것이 위험성 평가를 서로 같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호 협약 이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예.
7: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 정상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아주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장상 참작을 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도 실효적으로 예를 들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확인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8: 예, 그지만 그 노사 간의 논의, 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부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주노동자 석행 씨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우리 본부장님이 소견서 내셨죠?
7: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8: 산재 인정도 받으셨던 것
7: 네네,
8: 같은데.
7: 네, 맞습니다.
8: 이제 이주노동자들 문제도 계속 관심이 가지고 우리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까요?
7: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문제는 작은 사업장 그리고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의 문제랑 중첩됩니다.
8: 예.
7: 가장 위험한 부분에 이주노동자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위험한 부분에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하청노동자 고령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까지 들어가고 그렇군요. 있지 않습니까?
8: 예, 예.
7: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보건 수준을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수준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농업 등에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것들로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8: 예.
7: 플러스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이라는 것들의 특수성들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 예.
7: 그래서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 갭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들에게 그들이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또 역으로 한국어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 대해서 한국어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을 또 접한다든가 이런 교육
8: 언어의 문제
7: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한국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 예예.
7: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필수적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식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8: 예.
7: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일하는 것들 자체들을 잘 제한해야 되는데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도 기본적인 여건들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소통, 언어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식 이런 식의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 예.
7: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8: 예, 예.
7: 그래서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또 계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관계 부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8: 예, 예.
7: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부 업은 그래서 농림축산부 같이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우리나라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7: 네.
8: 이제 외국인 노동자 많이 와서 일을 하는 환경이 더욱더 늘어질 것 같기 때문에
7: 맞습니다.
8: 관련 논의는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7: 네.
8: 지금 이제 정책의 변화 연속성, 그 연속성 흐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게 또 중점을 두고 계시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런 안전보건의 정책 철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기업들이 아, 이 정부 정책이 또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사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재 예방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법을 바꾸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재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전한 일터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산재예방 기본계획으로서 만들고 그 산재예방 기본계획이 노사정 안전보건 거버넌스 조직인 안전한 일터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결정된 계획들 자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정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1차적으로는 산재예방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 예,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네. 안전하게 돌아오고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서
7: 네, 그렇습니다.
8: 더 지지하고 네, 좀 바라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요. 노동 현장을 잘 보듬게 한 정부의 정책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들어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유현철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0: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9: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주력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포트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중면어,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 승부 여의도 외전.
2: 네, 박종의 판승부 금요일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외전 오늘도 함께 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원석

0: 종로에 있어라. 목동 기웃거리지 말고.
1: 손님들 다 있어요. 아, 네, 멀티입니다. 저 기다리고 계시죠.
2: 예, 예비하신 길이 있을 테니까.
1: 네. 아멘.
2: 자, 우리 맥 소장님도 아쉽게 오셨지만 네. 또 갑자기 또 자리를 비우신 분이 있습니다. 한판 승부를 떠나게 된 바로 그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2: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3: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나누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2: 예, 예, 예.
3: 야, 이게 돌아갈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
2: 아, 아무도 안 망한 거예요? 진짜 지금
1: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2: 자, 일단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이게 뭐랄까, 파랑색 그 선거 운동복을 입으면 뭔가 또 새로운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 드셨어요?
3: 일단, 뭐랄까요, 그 군인이, 그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 예, 예.
3: 예를 들어서 뭐 육군본부나, 그 국방부 이런 데 근무하다가,
2: 예, 예.
3: 다시 야전에 발령이 나서 나가는 기분 같은, 이 양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 아하, 그렇군요. 이제 파병 나가서 전쟁을 좀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3: 아, 지금 평택에 내려왔어요. 오늘 이제 캠프 전체 회의를 하면서
2: 예,
3: 각자
2: 예.
3: 업무 분장도 하고 그리고 메인 슬로건을 어떻게 가져갈까 뭐 이거 한참 회의하다가
2: 예, 예.
3: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2: 그리고 평택에 다행히 계시네요. 여기 예, 전장에 있는 장수도 없습니다. 아, 그럼 아직 메인 선거 슬로건은 안 정해지신 거네요. 그죠?
3: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2: 예, 예.
3: 오늘 회의를 통해서 뭐 앞으로 며칠 내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로 간다라고 잠정적으로는 정했어요.
2: 잠정적인 1위는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또 네 분의 그 승부사들이 이제 평론가님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뭐 정하셨어요?
3: 여기서
2: 예.
3: 한번 성을 들어야겠네요.
2: 네, 한번 들어 말씀해 보세요.
3: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2: 오. 괜찮아요?
0: 괜찮은데 사실은 제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2: 뭐요?
3: 아, 그래요?
0: 김용남 의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네. 재보궐 선거에서 거물을 꺾는 거잖아요.
2: 아,
0: 그래서 재보궐은 김용남.
2: 아, 재보궐은 김용남. 조홍희 의원님 괜찮으세요? 요거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4: 네, 괜찮을 것 같아요.
2: 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4: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2: 네.
4: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2: 아, 뭔데? 이따 얘기만 해보세요.
4: 거물킬러.
2: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예상했는데 나도 거물킬러.
0: 아니,
2: 그 정도
0: 사실 저게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 얘기까지 제가 참 안 했거든요.
2: 아, 그러니까. 예, 아무튼 뭐 잘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뭡니까? 후보로서 이제 평택 주민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시내에서.
3: 네.
2: 후보님 만나면 또 우리 시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 뭐, 화이팅 외쳐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2: 예, 예, 예.
3: 그리고, 조금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2: 예, 예.
3: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당선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2: 그렇군요. 손을 잡고 이렇게 지지 의사를 네.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우리 서영주 소장님이
1: 네.
2: 바닥이 또 다르다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1: 아니, 뭐, 김용남 우리 후보는 잘 아실 거예요. 어딜 가나 멀티플이고. 사실 뭐, 조국 대표 유명하다고 하지만, 김용남도 유명하거든. 그래서 인지도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네. 선택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이 슬로건이요.
2: 네.
1: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거 핫합니다.
2: 핫합니까?
1: 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다.
2: 저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노동절 맞았고, 일찍 평택항을 찾았다고 하는데, 또 두 분 네. 같이 보셨겠네요, 그러면.
3: 그럼요, 오늘 새벽에 만났죠. 네.
2: 뭐라고 하세요? 또 후보님한테 하신 말씀.
3: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2: 예.
3: 단, 땡땡땡이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2: 땡땡땡. 그 뭐예요, 네. 이게? 땡땡땡.
3: 세 글자.
2: 알겠어요. 네,
3: 입에 담지 말라 그래갖고,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려고.
2: 그렇구나. 뭐, 네.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말씀하시는
3: 그렇죠.
2: 거잖아요.
3: 네.
2: 그죠?
3: 네.
2: 예,
3: 네.
2: 저희도 이게 선거 그 공천장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얘기 진짜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역대급 다자 대결이 될 것 같다. 5파전, 더 나아가서, 김철근 뭡니까 개혁신당 후보 혹시 나오게 되면 이제 다.

0: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1: 네.
0: 또 의원님은 또 뭐 경험이 있으시지만 어떤 마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1: 일단은 뭐 지금은 어떤 그 선거 공학적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0: 예, 예, 예.
1: 무조건 열심히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상대 후보들 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0: 예, 예.
1: 지금은 뭐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0: 여론조사 추이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는 이번 주말 지나고 후보 확정 이후에 나오는 조사들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추이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근데 추이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예.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0: 예예.
1: 어떤 출렁거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바닥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기가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0: 예.
1: 썼던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숨통을 제가 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0: 예, 예.
1: 솔직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이제 조국 대표 측, 범 이제 진보 진영 후보이긴 한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초반에 뭐 사과, 반성 뭐 이런 부분 요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님은 네. 먼저 공격 안 들어오면 안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또 선거가 본격화되면 서로 공격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는 끝까지 안 하려고요.
0: 아, 끝까지 안 할 겁니까?
1: 예, 예.
0: 오 이재영 의원님 끝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
2: 아니 뭐 난 사실 유이동 의원님도 친하고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사람은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이재명 정청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노시는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3: 일을 잘하니까
4: 제가 약간 이의를 제기하면 네. 사람은 의동이도 좋아요.
0: 사람은 의동이도 좋아요.
4: 근데 뭐 장동혁 이런 분들하고 놀잖아요.
0: 아~ 그러니까.
3: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네. 잘못된 친구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5: 아니 근데 유의동은 장동혁하고 안 놀아요.
2: 그래 유의동 의원은 장동혁하고 안 놀지.
4: 공천장 받잖아요.
2: 아, 그건 너무했네.
0: 자, 우리 김용남 의원님 반론. 자, 이재용 의원님의 공격에 대한 반론.
1: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 의원이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0: 아, 예, 네.
1: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재용 의원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는 뭐 야. I don't care.
0: 아 알겠습니다. 영어까지 쓰셔서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 주셨고.
2: 저보고 잘 알아들으라고 예, 영어까지 예. 쓰신 거. 네, 예. 감사합니다.
0: 자 부산 구포시장에 이제 그 하정우 후보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두 분이 이제 만난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우리 이제 후보님과 조국 대표가 또 평택 어딘가에서 만날 장면도 화제가 될 것 같긴 아직 안 만나셨죠? 안 하셨죠?
1: 예, 예. 아직 예. 여기 평택에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0: 예, 앞으로도 안 만나실 계획입니까? 동선을 일부러 좀 다시 짜실 예정이세요? 뭐 어떻게 만나시면 무슨 말 하실 거예요? 만나시면 조국 대표 만나면.
1: 아니 뭐 인사 나누는 거죠, 뭐.
0: 대면대면하게.
1: 아니요. 친근하게.
0: 친근하게.
1: 왜냐하면,
0: 예.
1: 예.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0: 예, 예.
1: 뭐 어느 한쪽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안 넘어갔어.
0: 좋습니다. 자, 또 공천 확정 전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을 동갑내기 친구 박원석 전 의원님이 조언 한마디 하신답니다.
4: 일단 그 김용남 의원 다시 한번 축하하고
0: 예.
4: 그 용남이 살아생전에 이런 선거는 없다. 다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0: 아, 맞네.
4: 기회가 왔을 때
0: 예.
4: 확실하게 이번에 꼭지를 따야 됩니다. 파이팅.
3: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아유 세상 우리 정 의원님도 한마디 해주고 싶으세요?
5: 아유 저 건승하시고요. 그 박원석 의원님 기회가 왔을 때 꼭지를 따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그거 누가 했는 줄 아세요?
4: 누가요?
5: 김영선이 오세훈한테 한 말이에요.
0: 맞아요. 꼭지를 따야 합니다.
4: 조금 불길하다 취소.
0: 그 발언을 또 우리 정 의원님 그때 한번 인용 크게 하셔갖고 우리 쇼츠 만들었었잖아요. 자 후보님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1: 네. 아 평택 시민 그리고 특히 평택 을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은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죠. 평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위기 자체가 거의 민주당의 최원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경기도지사, 평택시장과 손을 잡고 평택을의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어느 당의 후보이겠습니까? 민주당의 후보 김용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선전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자, 평택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다른 후보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자, 유희동 후보가 우리 정옥 의원님이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랑 안 친해?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희동 후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5: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에 뿌리가 네. 착근되어 있는 본인의 그렇죠. 그 발언에 따르면 유일한 후보가 유희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예, 예.
5: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0: 예.
5: 제가 볼 때 이게 다자 구도가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희동의 대결 구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0: 아.
5: 지금도 여론조사 보면은
0: 예, 예.
5: 대충 그런 아 조국 후보가 있구나.
0: 그런데 이제 벌써 잊으셨어. 잊은 것처럼.
5: 예, 예.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있으니까 아, 예, 예. 자연스럽게 잊혀지네 예, 그 대목에서.
0: 예.
4: 유희동 의원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0: 아유, 그러니까
4: 우리 이재용 의원도 저도 19대 때 다 가까이 지냈었거든요.
0: 예, 예.
4: 뭐 의원 그 연구 모임도 함께 하고.
0: 예, 예.
4: 근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0: 아,
4: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는.
0: 예, 예.
4: 거기서 3선을 했는데도. 유희동 의원은 아직은 이제 이 보수 표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예.
4: 근데 이제 생각보다 황교안 후보가 많이 나와요.
0: 아,
4: 제가
0: 그런가요?
4: 그걸 물어봤어요.
0: 아.
4: 왜 그 정도나 나오냐, 황교안 대표가.
0: 네.
4: 두 가지 얘기를 하던데,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인 줄 안다. 특히 아. 고령층이나 이런 데서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0: 아, 좋은 포인트네요.
4: 네. 그리고 이분이 좀 일찍 내려갔잖아요.
0: 예, 예.
4: 사방팔방에 막 현수막 다 걸어놓고 평택 시내 전체에. 근데 그런 효과도 일부 있는 건데,
0: 예.
4: 유희동 의원은 좀 빠질 거로 보더라고요, 황교안 후보 쪽은. 단위로 할 거냐 물어봤죠.
0: 예.
4: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4: 예,
0: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럼 나중에 그 보수의 황교안과 유희동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뭐 그 단일화 문제가 뭐 이미 벌써,
0: 벌써
2: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 유희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분석에 동의해요. 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0: 예.
2: 조금 더 이제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라는 거를 알게 될 것이고
0: 그래요?
2: 그리고 이제 겨우 선거 막 이제 시작 포인트입니다.
0: 예,
2: 33일 남았는데
0: 예.
2: 저는 유희동 의원은 단일화와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진짜 여기에는 그 3자 구도 즉 김용남 후보 그리고 나서 조국 대표 이 두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부산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한동훈하고 박민식하고 해, 안 해. 근데 무조건 안 한대잖아요.
0: 예, 예.
2: 여기도 무조건 할 수, 여긴 더 안 하면 안 했지.
0: 아.
2: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0: 아.
2: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0: 예.
2: 글쎄요, 전 유희동 의원 꽤 승부를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 보수를 지지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0: 예.
5: 황교안 그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나무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과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 황교안 정치인이
0: 예.
5: 마치도 국민의힘의 대표의 멘토인 것처럼 그런 실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0: 예,
5: 근데
0: 예.
5: 저는 적어도 황교안 후보는 지금 경륜도 이제 됐고 예. 당대표도 했고 아하. 또 보수에 대한 책임 의식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아하.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는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예.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결단을 내리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싶어요.
0: 아, 결단이라면
5: 자진 사퇴.
0: 자진 사퇴. 네. 지지 선언 혹은
4: 기대가 네. 아니고 압박을 하시는
0: 거 어제 이 말씀 받은 압박이 느껴지는데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2: 그리고 앞서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네. 그 소위 말해서 황교안 대표가 뭐 우리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은 결국에는 숫자를 찍을 겁니다.
0: 아, 그렇게 기호를
2: 찍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런 헷갈림이 없을 거다. 그런 혼선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3: 평택 선거가 지금 이제 단일화가 가장 큰 하두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단일화에 제일 목마르냐? 예. 황교안 후보겠어요? 유희동 후보겠어요?
0: 유희동.
3: 그렇죠. 예. 차건대회 때문에요. 뿌리를 예. 박았었고, 거기서 예. 오래 했다며요. 예. 근데 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왜 선거가 안 나올까요? 저는 사실 그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혔어도 이미 불난집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예. 생육 조건이 좋지 않아요.
0: 어휴.
3: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라는 국민의힘의 예. 그 불탄집에 들어있는 이 생육관한 후보들은 예. 잘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제 돌파골 텐데 예. 아쉬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유동 후보예요. 아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지금 있어서 그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두 분이 아무리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조국 대표나 이쪽으로 해서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조국 대표와 김영남 후보 이렇게 둘이 봤을 때 누가 더 단일화에 목마를까요? 조국 대표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김영남 후보는
0: 네거티브 안 하겠다.
3: 아니 단일화 꺼낼 필요가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냥 있는 그대로 현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내려와서 선택받고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조국 대표와 진보 쪽에서는 가장 목마르다. 아, 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여기서 다자구도로 가고 다자구도로 가면 밀려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김영남 후보만 제일 좋은 구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일화 이슈 자체가 그렇게 네. 뜨겁게 네. 평택을 달굴 것 같지는 않다.
0: 네, 세 글자 언급하지 말아라. 자, 노동절에 보내드리고 있는 박정현 판승부 네, 여의도 외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2부에서도 재미있는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부산 국값 상황 이어서 추가로 짚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예, CBS 박종의 아파트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외전 금요일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 이제 출마해서 민주당의 영입시비를 마치고 이제 부산 구포시장에 바로 내려가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만났는데 그 첫 장면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나기도 했고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 시민들 만나는 과정에 여러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악수 장면들, 뭐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평가되는데 맥 소장 맥을 짚으세요.
1: 뭐 신고식 치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하정우 수석 이제는 후보죠. 예. 하정우 후보가 사실 그 선거 밑바닥 그 운동하는 것은 예. 처음일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0: 열심히
1: 막 닥치는 대로 하다가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말끔하게 그냥 단박에 유감과 사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 부분이 조금 꼬리가 길었다. 아.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아. 캠프하고 의논을 해서 예, 예. 이런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얘기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사과를 해줘야 돼요. 아. 그냥 거두절미하고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다시는 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신고시라고 생각하고 근데 네. 나머지 부분은 하정우 후보가 야 이거 그냥 바닥을 팍팍 끼더라고요.
0: 아, 그래.
1: 머리 막 조아리고 숙이고
0: 이제
1: 허리가,
0: 났어, 이제 계속
1: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0: 허리가
1: 막 이렇게
0: 부러질 정도로.
1: 하는 거 보면
0: 예, 예.
1: 그 뭔가 열정은 있는 후보다.
0: 아, 그래서 70년생 하정우.
2: 네. 네. 저 한동훈 후보도 가서 보면
0: 예.
2: 평소에 한동훈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0: 예.
2: 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깊숙이.
0: 예.
2: 경쟁적으로 낮아지다가
0: 예.
2: 막판에 가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코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0: 허리 조심하세요. 다 예. 건강 조심하세요.
2: 근데 저는 뭐 서영주 소장 얘기했듯이
0: 예.
2: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비용 세게 치르고 있는 거고.
0: 예.
2: 어떤 면에서 다행인 건 초기에 저런 게 터져서 다행입니다. 선거 중반에 한참 가다가
0: 예.
2: 저런 구설이 터지면 그게 이제 프레임이 되기가 더 쉬운데 초기이기 때문에 아예 정치 초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0: 예.
2: 근데 제가 조금 하정우 그 후보를 보면서 확실히 서두르는 느낌이 보여요. 근데 서두르면 실수하거든요.
0: 아하.
2: 물론 출발도 늦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그 논란도 좀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의혹이 충만해서 서두르는 건 이해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호흡을 하고
0: 네.
2: 어쨌든 전체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이번에 실수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산 지금 재보궐선거에서 제가 또 눈여겨보는 거는
0: 네.
2: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경선을 하기로 했잖아요.
0: 박민식 후보와 이영풍 후보 두 분이.
2: 제가 뭐 이런 예측이긴 합니다만 박민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선을
0: 예.
2: 치르면.
0: 예. 예. 예.
2: 그럴 경우에 그 보수 단일화.
0: 아, 여기
2: 이게
0: 단일화요?
2: 될 거냐. 아니, 여기는 수치로 그냥 명확히 보여요.
0: 6월 지선의 정신은 단일화고.
2: 아니, 평택하고 다른 게
0: 아, 예.
2: 평택은 뭐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이런 게 데이터로 안 나오는데
0: 아, 그럴 수 있죠.
2: 여기는 네. 단일화 하면 가능성이 있고 단일화 하면 진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현재까지 여론조사 추이로 보여요.
0: 보수의 경우에.
2: 네,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그냥 선거 시작하자마자 최대의 화두가 될 거예요.
0: 예.
2: 될까? 과연.
0: 근데 그 단일화, 이제, 서정우 변호사가, 이제, 이영풍 후보든, 그, 박민식 후보든, 공천장 받기 전에, 서약할 거다.
2: 아니, 오늘 후보 면접 있었잖아요.
0: 아, 후보 면접에서?
2: 네, 면접에서 둘 다 공개 서약을 했대요. 단일화 안 한다고.
0: 단일화 안 한다.
2: 네.
0: 공개 서약.
2: 저런, 저걸 공개 서약할 문제인가? 그럼 지겠다는 얘기인데.
0: 그게 가능한가요? 정 의원님. 공천 받으신 과정에서 그런 식의 어떤 서약 같은 거.
3: 단일화를 서약을 강요하는.
0: 면접할 때 막.
3: 제가 없었던 것으로.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단일화를 서약하라 그래요?
0: 안 한다, 서약. 단일화 안 한다.
3: 안 하겠다?
0: 아, 안 하겠다.
3: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서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안 한다.
3: 그러니까 일단 공천장을 받겠다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3: 그리고 서약 아니라 서약보다 더한 걸 해도 거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0: 아.
3: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 저기는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럴 때
0: 예.
3: 단일화 안 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0: 아하.
3: 상황에 따라 그렇고 아까 이제 평택 얘기하셨잖아요.
0: 어.
3: 평택은 황교안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 달라져요.
0: 아까부터 황교안 사퇴로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네. 유희동 후보.
3: 아니 생각을 해봐.
2: 황교안 후보 측에서 선관위 고발하지
3: 않을까.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법적으로 어머 여기 지금 유사가 안 계신가?
4: 해도 돼요.
3: 그렇죠. 내 의견인데. 내 의견인데.
0: 발끈하셨어.
3: 자, 아니 다, 내가 보수를 위해서 하는 소린데
2: 요즘 좀 자주 발끈하세요.
0: 아 그걸 좋아하세요. 아, 청취자들이 요새, 예, 네. 발끈 자주 해주시고
4: 네, 자, 좋아요.
0: 예, 부산 다시 내려가서. 네.
1: 황교안 후보 사태가 좋다고?
0: 아니.
4: 황교안 사태 좋죠. 네. 아, 난 그리고 정욱이 의원님이 요즘 좋아.
0: 아, 좋아요. 그러니까. 어, 요즘 네. 방송에
3: 아니, 느껴져.
0: 부르치.
3: 느껴져요.
0: 옆에서 좋아하는 게 느껴져.
4: 저의 사랑이 느껴져.
0: 자, 부산으로 다시 내려갑시다.
4: 부산 가서.
0: 예, 네, 아까 얘기를 우리 했죠. 하정우 전 수석 얘기했고. 아,
4: 일단은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뭐 얘기했고. 초기에 이런 실수하는 게 뭐 혹독한 신고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과연 부산 시민들도 하정우 수석을 전 수석을 보면서 저렇게 관대한 평가를 해주실까 아, 그런 생각은 손털기? 좀 있습니다. 아. 손털기도 보면은 글쎄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아니 저 정도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뭘 국회의원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어. 보내버려.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네 뭐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하다가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 게다가 그 정치인들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눈은 나름 혹독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왔어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십니다. 아니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답변이 수백 명하고 손잡고 뭐 악수하다 보니까
0: 손이
4: 아팠다.
0: 저렸다.
4: 손이 저렸다. 저 여기서 있는 분들 다 선거하셨죠? 지금까지 하셨죠? 수천 명하고 합니다. 아. 그래도 손 안 저립니다. 간절하면요. 손이 퉁퉁 부어올라도 전혀 안 저려요.
0: 저린다는 분도 있습니다.
4: 지금 우리 어, 마음이 저리시겠죠. 지금
1: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네. 우리가 알 거예요. 손 낙수 빼고 나중에 붕대 감고 나왔잖아요. 네.
4: 맞아요. 그게 수만 명하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1: 수백 명이든 수만 명이든 그 차이에 있어서 악수를 많이 하면 예. 그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3: 그러니까 아니 첫날 악수하고 아,
4: 첫날 악수하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이게
0: 죄송하다가 말씀하신 끝내세요.
3: 아까 맥 소장님은 산뜻하게 사과하면 됐을 텐데 거기서 끝났어야 돼. 그 말이 제일 멋있었어.
1: 내가 사과할 건 아니니까.
3: 아니 그러니까.
4: 변명은 대신해주고 계시니까.
2: 아니 제가 그 영상을 예, 영상. 뭐 영상이 여러 개 있던데 끊이지 않는 편집이 안 된 풀영상을 좀 봤어요. 아, 아. 그랬더니 확실히 예. 이게 이제 신인이어서 아. 두 가지가 보이는데 예. 악수하고 나서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몰라요. 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여전히. 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했다가 뭐 아. 비비기도 했다가 아. 털기도 했다가 그런 장면이 자주 보였고 예, 예. 또 하나는 끝까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0: 그렇구나.
2: 마음이 급한 거야. 다음 사람으로 시선이 가버려요 벌써.
3: 아.
2: 근데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보고 잘하는 분들은 예. 다 악수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사람하고 정말 깊고 예의 있고 임팩트 있게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 아이 컨택을 해야지.
0: 아이 컨택을.
2: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선거판에 덜 아. 적응이 됐더라고요. 아. 차차 나아지겠죠.
3: 예. 하여튼 언제나 뭐, 정치라는 거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초반이지만 이 손을 턴 거 네. 이거는 아마 호대 두고 남을 거예요. 오. 그리고 손을 보니까 제가 그 동영상으로 본 것만 해도 세 사람하고 털었어. 계속 털더라고.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면 에.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 거기서 이러고 털더라고.
1: 아, 이거는
3: 누구는
4: 동영상을 준비했으면
3: 아니 누구는 표를 턴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볼 때 표만 턴 게 아니야. 복을 털었어.
0: 복을 털었어.
3: 그리고 아니, 완전히 예. 터는데.
4: 옆에 있어서 박수 친 줄 알았어요.
3: 아니 내가 할 얘기가 있어.
0: 아, 예. 하세요.
3: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아. 그 다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예. 아 이거 제가 정말 우리 그 저 북가 시민들 아. 특히 구포시장 상인 사장님들께 예. 제가 그 뜻은 아니었는데 하고서 죄송하다고 아까 맥 소장님이 예. 짚어준 대로 예. 딱 그것만 했어야 되는데 예. 내가 하다 보니까 손이 저리고 손이 저리면 손을 이렇게 주물르게 되지. 그걸 탁탁 털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또 그걸 도와주겠다고 모 아, 의원이 예. 손이 뭐 물에 젖어서 손을 닦고 이래가면서 하다 아, 보니까 예. 오히려 화를 자초한 거예요. 아, 그냥 딱 상쾌하게 예. 사과하고 끝나면은 아,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막 비판을 하다가 예. 머쓱해질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계속 사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민주당의 그 평론을 해보면은 합리적인 젊은 몇 분은 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아 그냥 산뜻하게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쉽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좀 있어 보여. 멋져 보여. 근데 아. 여기서 계속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넥타이 얘기까지 나와. 너 구포시장 가면서 애땡땡땡 넥타이 하고 나왔더라. 이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0: 그 명품의 S사, E사
2: 이미 하고 있죠.
1: 없는데.
2: 어쨌건 저는 민주당에서도 공천져서
3: 그 넥타이는
1: 모르겠어요. 네. 저는 별로 그 복장에는 관심이 없어서
2: 공천져서 내려보낼 때 그게 첫 데뷔 장면이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돼요. 그래서 속성가해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0: 아 이거 누가 붙어요?
1: 아니 제가 좀 안 바빴으면 제가 내려가서 좀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2: 아니 거기에 텐데. 이제
3: 내려가요. 아니, 지금
1: 제 코가 석자라서 안 되고
2: 아니 거기에 보면 구청장 후보 뭐 네. 시구의원 후보들이 옆에 쭉 다녔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분들은 약간 모시고 다니는 입장이어서
0: 아 수석 출신
2: 그런 거를 이제 그
0: 함부로 못하는구나.
2: 네, 지침을 못 줬고 네. 당에서 누가 했어야죠.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장 갔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게 서두른다는 보인거든요. 아. 그날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욕 먹지 않아요.
0: 아.
2: 당 내부에서 더 이제 상견례도 갖고 인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한숨 돌리고 갔어도 제가 보기엔 더 나았을 것 같은데.
1: 이거 이제 후보 들어가면 말씀한 대로 이 프로듀싱을 해야 돼요. 다 앉혀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짤막하게 이 일정은 뭐가 필요한 일정이다. 이런 걸 싹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예. 이제 시작이고 예. 하나만 덧붙이면 예. 자꾸 손톱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공격하는 쪽이 이제 유치하게 돼요.
2: 지금 좀 약간 없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0: 아 이제 그만 이제 저희도 털겠습니다.
4: 아니 손털기 아까 우리 10분 전에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변명해주다가 길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방송 처음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예. 그냥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전략을 바꾸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0: 제가
4: 겁니까?
0: 넘어가겠습니다.
3: 네. 아니 나 근데 한마디만 할 수
0: 있어요. 네.
3: 프로듀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 아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아닐까. 저는 그 지금 후보를 뭐 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예. 그 어떤 심리적인 그 뭘까? 원인이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악수하고 손 턴 적 있어요? 없죠? 없을걸요?
1: 뭐가 많이 묻으면 털죠.
3: 아니요. 근데 그거를 그 보는 앞에서 고르고 예.
1: 털어요. 앞에서는 안 하겠지.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제가 저도 털겠습니다. 자, 털고.
1: 자, 손 털.
0: 다룰 얘기가 참 많은 얘기긴 한데.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휴일이 된 노동절에 네 분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정옥 의원님은 노동하고 있는 제작진을 위해서 피자 대파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2: 드립니다.
0: 예, 저희 노동자들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5월의 첫날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판 승부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연휴의 중간이겠네요. 5월 4일 월요일 또 저녁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듣고 계신 방송은 AM 1450 KSUH 퓨알럿과 AM 1230 KWYG 에버릿에서 정식 허가되어 페더러웨이에서 보내드리는 24시간 한국어 방송입니다.
2: 워싱턴주 한인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하늘을 여는 소리, 라디오 한국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저희 라디오 한국은 빠르고 공정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AM 종합편성 채널로 퓨얼랍에서 1450kHz로 그리고 에버렛에서 1230k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국은 페더럴 웨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한국은 1997년 FCC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방송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 책임자는 사장 서정자입니다. 지금부터 라디오 한국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 한국 영원하리라.
1: 15만 한인들의 소리 라디오 한국 AM 1450 AM 1230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반려 가로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동네 주변의 가로수를 직접 입양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물도 주면서 내 나무처럼 가꾸는 환경 사업입니다.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서울, 수원, 대전, 인천, 그리고 제주, 전국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집이나 회사 주변 늘 오가면서 특별한 게 없던 길이었는데 반려 가로수가 생기면서 작은 기분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어떤 분의 소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나만의 나무가 있다는 건 참 근사한 일 같습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지정하진 않더라도 주변에 눈길이 가는 나무가 있다면 누구나 반려나무를 가꿔볼 수 있는 거겠지요. 윤신의 노래입니다. DJ에게.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려 가로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아, 그래요?
1: 요즘에 제주에도 네. 이 길이 이랬었나?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어떻게? 동네분들이 정말
0: 뭐 판말 같은 거 붙여놨어요? 혹시? 네. 이거는 누구 나무 이렇게?
1: 그거는 제가 이제 못 봤지만 어떤 예. 게 생긴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늘 저는 이제 걷는 거 좋아하니까 이게 있었나? 예, 어쩌다 이렇게 걸으니까 뭔가 좀 바뀐 듯한데 그게 좋아 보였어요. 네. 주변에서 요즘에는 꽃들 많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0: 아,
1: 들꽃인데.
0: 그 이름 모를 들꽃들, 네, 작은 꽃들. 네.
1: 봄 돼서 내가 널 처음 만났어 이러면 네. 처음이 잘 있었어 뭐 이렇게.
0: 아, 처음아.
1: 그러면서 뭐 또
0: 애칭처럼.
1: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아유 우리 처음이 무서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뛰어난 분이네요. 네.
1: 저도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데.
0: 밝지만 마세요.
1: 꼭. 네, 좀 밝지는 않아요. 네.
0: 아, 평소에 집에서는 어떠세요? 그럼 화초 좀 갖고 오세요. 마당도 있고 하잖아요. 왜 웃으셔?
1: 예. 예, 예. 제가 이제 다른 건 좀 이렇게
0: 잘하는데
1: 아. 이렇게 화초나 뭐 이렇게
0: 거기 또 재주가 없으시구나. 예,
1: 무슨 나무를 하나 심은 적이 있는데 3년 전인가 가서 근데 누가 줘서 심었는데 그게 벚꽃나무였더라고요.
0: 아, 벚나무.
1: 그 올해 폈어요. 네. 우와, 이 나무가 이거였구나. 아니 2년 동안 아무 그것도 없었거든요.
0: 아니 뭔지도 모르고 심으신 거예요?
1: 네, 그냥 누가
0: 주신 분도 뭐라고 안 하고.
1: 네, 모르는데요. 그래서 전신하는데 그게 벚꽃이 피더라고요. 참나.
0: 뭐 나름 횡재하셨네요. 네네. 집안에 벚꽃을 네. 들이시고.
1: 네. 네.
0: 자,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제일 먼저 한복수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대구 옆 경산인데요. 포도 경산. 순 고르기 중입니다.
0: 순, 포도 순 고르기. 네. 순.
1: 네. 너무 바빠서 요즘 운동할 시간도 없네요.
0: 포도 농사 지으시는군요. 네. 예, 경산에서.
1: 바쁠 때는 뭐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0: 예, 바쁜 가운데서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네. 이렇게 공개시판 네. 사연도 짧게 남겨주셨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한복수님 농사 잘 지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정숙님이 올리신 사연인데요. 창밖에 햇볕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집 근처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부부 세 쌍이 소주 한 박스와 먹을거리를 들고 오더니 술판을 벌였습니다. 공원에서 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산책하던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고 저도 기분이 언짢아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면서 네. 최석준의 꽃잎사랑 청하셨어요. 교양이 없는
1: 좀
0: 분들.
1: 안 되죠.
0: 경우가
1: 네.
0: 없는
1: 네.
0: 공원에서 이렇게 고성방가 하시면 네. 안 되죠.
1: 예.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보이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저도 못 봤는데.
0: 저도 잘 못 봤어요. 예. 예. 옛날엔 좀 흔한 편이었죠.
1: 예. 뭐
0: 어디든
1: 아저씨들이.
0: 그늘가에 네. 뭐 혹은 다리 밑에 네. 혹은 계곡에 가면은 네. 꼭 이렇게 술판 버리시고. 네. 예. 예, 특히 여름철에. 예.
1: 맞아요.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박상희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들이 생겼어요.
0: 아유, 잘 됐네요.
1: 돈 내고 헬스장에 안 가도 됩니다. 운동만큼이나 푹 빠진 게 또 있어요.
0: 뭡니까?
1: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0: 운동 네. 이상의 효과가 있죠.
1: 네. 예. 특히 도연아 씨와 원석현 씨는 꼭 만담 같아서 재밌어요.
0: 아, 저희가요?
1: 네.
0: 저희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남처럼 네. 들으셨구나.
1: 저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네.
0: 이 웃음소리 때문에.
1: 네, 이게 왜냐면 석현 씨는 늘 이렇게 반듯하시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거길 좀 흐려놓는 거니까.
0: 아니죠.
1: 근데 그게 더 좋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도연아 씨가 아주 재밌게 잘 풀어주고 있는 거죠.
1: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서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도 네. 못했어요.
0: 예, 예.
1: 네. 네.
0: 눈도
1: 네.
0: 못 쳐다봤죠.
1: 예. 여기만 보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이게 편하게 근데 전에하고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1: 예.
0: 뭐가요?
1: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게 그렇겠죠.
0: 아, 서로 편해지니까.
1: 네, 그렇죠.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예,
0: 가족 같은 느낌.
1: 예. 그러니까 예. 전에는 그냥 아 오늘 초대 누가 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늘 이렇게 보던 그런 느낌.
0: 서로 또 네. 가족끼리 또 안부도 묻고 네. 그런 또 사이가 됐죠.
1: 네. 예.
0: 아 신청곡이 네. 도연아 씨는 이 노래 요새 잘 팔리네요. 아유,
1: 네.
0: 사랑은
1: 네.
0: 언제나.
1: 그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요즘에 초대를 받으면 예. 이 노래를
0: 사랑은 언제나.
1: 처음 듣는데도 반응들이 좋으세요.
0: 그죠.
1: 네.
0: 아, 저희도
1: 어르신들도.
0: 딱 들어보고 네. 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예.
0: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신청곡 듣지요.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0: 네, 최석준의 꽃잎사랑 그리고 도현아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김정수님과 박상희님의 신청곡이었어요.
1: 네.
0: 아, 언제쯤 도현아 씨 노래 들으면서 네. 어색하지 않을까요?
1: 왜 어색해요?
0: 아니 과연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맞을까? 네. 이 노래 하신 분이? 아, 그게 위치감이 안 들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왜냐면 지금 이렇게 네. 꺽꺽대고 막 웃으시잖아요. 근데 노래할 때는 네. 정말 네. 차도녀 같은 도회적이고 약간 쌀쌀한 듯한 아주 빈틈없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 청취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고 또 네. 도현아 씨가 따로 하시는 제주에서의 방송에서도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조하택 님이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요. 저는 주로 낮에 세월 따라 노랫단을 듣습니다.
1: 아,
0: 낮 재방송을 네. 들으시는군요. KBS 3라디오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산책 나가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안전문자가 날아온 거 있죠. 저도 받았어요. 꼼짝없이 감금상태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 나가지 못하시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 지역에 출몰했군요. 네.
1: 저도 그거 받은 것 같은데.
0: 얼마 네. 전에. 그 가평인가요? 고속도로 네. 휴게소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막 이리저리 막 문을 들이받고 다니면서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 모습을
1: 맞아요.
0: 그 네. 화면에 찍혀가지고 네. 뉴스에 났었는데 곳곳에 지금 사람들 사는 곳에 멧돼지들이 나와서 내려와서 먹이가 없으니까.
1: 양평 쪽도 예, 예. 이렇게 막 방송해요.
0: 아.
1: 지금 멧돼지가 나왔으니까 예. 어르신들 나오지 마세요.
0: 어르신들 위험하죠.
1: 예, 막 그러더라고요.
0: 멧돼지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 포악한 동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니 더할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정말 멧돼지가 뭐 출몰했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1: 그렇죠.
0: 아까 출타는 좀 삼가셔야겠습니다.
1: 네. 맞죠. 자 이번에는 이의평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
0: 네.
1: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0: 아유 일찍 여의셨네요.
1: 네. 그 자리를 대신해 주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온 정성으로 저희 사남매를 키워주셨죠.
0: 네.
1: 행여 추울까, 또 더울까, 배고프지 않을까, 늘 우리 곁을 지켜주시던 할머니가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동지섣달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매를 나란히 눕혀 솜 이불을 덮어주시며 다독다독 재워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할머니는 윗목 호롱불 아래 앉아 물레를 돌리셨습니다. 윙윙 돌아가는 물레소리에 구구절절 한맺힌 할머니의 탄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고 저 어린 것들 불쌍한 새끼들 어쩌라고 그리 먼저 갔던 곳 눈물 반 서름 반 물레소리는 고요한 밤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0: 예.
1: 지난날 할머니 탄식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할머니의 물레는 윙윙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러면서 김지혜 씨의 노래 물레야를 청하셨네요.
1: 네.
0: 예.
1: 아.
0: 할머니 손에 자란 분들도 꽤 많으세요.
1: 네.
0: 부모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일이 바빠서 맡겨놓은 경우도 옛날에 꽤 많았고
1: 네.
0: 또 일찍 이고 나서 할머니 조손 가정으로 자라신 분들도 꽤 많으시는데
1: 네.
0: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정과 그리움이 더 클 수밖에
1: 그렇죠.
0: 없고 할머니는 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1: 그렇죠.
0: 일찍 또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그런 경우 많아서 생각
1: 그리고 자는 또 손주들 보면
0: 예.
1: 마음이 너무 아프죠.
0: 그렇죠. 걱정 많이 되고 내가 가고 나면 누가 돌봐주나
1: 그렇죠.
0: 이러면서
1: 맞아.
0: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물레 돌아가는 소리 또 그 풍경이
1: 네.
0: 자연스럽게 또 연상되는
1: 네.
0: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평님 잠시 후에 신청곡 전하겠고요. 다음은 인천 부평에서 강동욱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아내한테 여보 새 지갑이 안 보이네. 내 지갑 구멍나서 바꿔야 해 했더니만 그냥 갖고 다녀요. 자기는 늙어서 아무거나 들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1: 네. 늙어서.
0: 딸이 큰맘 네. 먹고 사준 거 아까워서 안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그걸 처남을 줬대요. 처남 나이가 66, 제 나이가 67, 겨우 한 살 차인데
1: 네.
0: 나보고 늙었다고 하더니
1: 네.
0: 여보 나도 새 거 좋아하거든 하시면서 이게 의미심장한 신청곡입니다.
1: 그러네요.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아니 보통 처남 안 주고 예. 동생 안 주고 이렇게 남편한테 챙기지 않나요? 근데 아마 아내분은 예. 안 쓰니까 이게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줬을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수 있죠. 예. 묵혀두느니 예. 필요한 사람 예. 있으면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생하고 뭐 식당 갔는데 동생이 지갑을 꺼냈는데 많이 헐었더라. 네. 그러면은 아유 집에 있는 거 갖다 줘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예.
1: 근데 남편분은 이게 딸이 선물한 걸 아끼고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안 쓰셨는데 예.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마음이 고와야지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강동욱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이의평님이 청하신 김지혜의 물레야였습니다.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 윤혜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며칠 전부터 엿기름을 거르고 밥을 삭혀서 커다란 들통에 식혜를 끓였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몸은 고되지만 놀러 올 손주들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네요. 아마도 오자마자 할머니가 만든 식혜부터 찾겠지요.
1: 네.
0: 파는 음료수가 널린 세상이라지만 정성 듬뿍 들어간 할머니 손맛을 알아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1: 아, 예. 그럼요. 아유, 그래도 직접 하니 식혜 맛 하겠어요.
0: 집에서 담근 네. 식혜가 달라요.
1: 네.
0: 확실히 파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1: 네.
0: 그죠?
1: 예. 저 예전에는 어릴 때 수정가 냄새도 한 번씩 하면
0: 개피야.
1: 집에
0: 네. 예,
1: 집에서 막 나고 이랬는데. 요즘엔 다 뭐 사서 먹으니 그 향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겨울에도 많이 먹었지만 여름에 또 전통 음료잖아요.
1: 네.
0: 더위를 식혀주는 네. 식혜와 수정과. 요즘은 또 그 외국인들도 이 맛을 알게 돼서 참 신기한 음료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쌀알이 막 떠 있잖아요. 음료
1: 그렇죠,
0: 안에.
1: 그렇죠. 그렇죠.
0: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1: 막걸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0: 그러니까.
1: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0: 예. 네.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양희열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예.
1: 옛날에 그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0: 네.
1: 이 노래 신청합니다.
0: 아,
1: 조한옥과 은날개.
0: 조한옥과 은날개란 팀의 네. 당신도 때로는.
1: 저는 이게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1: 네.
0: 들어봐야겠네요. 옛날에 가요대상 영상을 보다가 이제 무슨
1: 네네.
0: 너튜브로 이제
1: 네.
0: 쉽게 접할 수가 있죠.
1: 네.
0: 예. 자기가 감명 깊게 봤던 프로그램이라든가
1: 네.
0: 뭐 콘테스트라든가
1: 네.
0: 쇼라든가
1: 네.
0: 너튜브에 찾아보면 웬만하면 나와서
1: 나오죠. 나.
0: 그거 보면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1: 맞아요.
0: 아주 기분이 묘해질 때가 있어요.
1: 예.
0: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1: 네.
0: 언제든 과거를 소환할 수 있고 말이죠.
1: 네.
0: 다음은 서울 서초구의 정무현님 사연인데요. 요즘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엊그저께 처제가 놀러 왔는데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생일 선물로 조카가 해줬다고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아 세월에 순응하면서 살지 뭘 돈 낭비를 해 라고 하니까
1: 네.
0: 아내가 가자미 눈을 뜨고 흘겨보더라고요.
1: 네.
0: 조만간 저도 한층 젊어진 아내와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1: 네.
0: 하면서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 청하셨습니다.
1: 근데 요즘 진짜 딸들이
0: 예.
1: 엄마한테나 뭐 아니면 자매분들이 선물로 생일이면 생일 선물로
0: 네.
1: 이거 한번
0: 피부과 시술
1: 네. 좀 단가가 있는 그 시술을
0: 그건 정말 좋아하시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하고 나면 저는 그 후를 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0: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1: 네.
0: 하죠. 잘 맞는 분도 있고
1: 네.
0: 예. 근데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가본 분들은 가기 싫 거든요. 아,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돈을 쓰나 자연스럽게 살지
1: 하면, 네.
0: 달라진 모습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1: 네 젊어 보이니까
0: 예, 예.
1: 아니 젊어져요.
0: 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그 늙어가는 모습 보는 게
1: 네.
0: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요즘은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예.
1: 저는 한번 사서 제가 해보고 좋으면 이제 저도 동생한테
0: 주변에
1: 막
0: 알리고,
1: 예, 알리고 막 하거든요.
0: 예.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조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0: 빨간 구두 아가씨 남일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주한옥과 은날개의 당신도 때로는 양희열님과 정무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윤혜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자랑을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아들이 군 제대하자마자 네.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다니더니 자기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얼마 전에는요 저와 남편에게 멋진 식사와 용돈도 줬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 대견합니다 하셨어요. 아. 뭐 자랑하셔도 돼요.
0: 그럼 자랑할 만하죠. 네. 예. 아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네. 군대 가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달라져가지고 돈 벌어서 네. 등록금 마련하고 네. 또 용돈도 주고 하니까
1: 그러니까.
0: 아, 이런 건 많이 자랑해야죠.
1: 네.
0: 네. 다음은 박명근님. 또 저희 네. 애청자시죠.
1: 네.
0: 두 분의 축사와 축가 덕분에
1: 아유,
0: 지난 저... 3월 28일 저희 네. 큰딸 박유민의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1: 네.
0: 그날 방송 내용을 녹음해서 신혼여행 떠나는 큰딸과 사위에게 보냈더니 엄청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1: 그렇죠. 네.
0: 큰딸과 사위가 두 분께 감사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네.
0: 얼마 전에 마라톤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4월 4일 토요일에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21.0975km 하프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날은 뛰는 내내 비가 내려서 옷이 흠뻑 다 젖었지요. 완주한 그 다음날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1: 그럼요.
0: 아유.
1: 진짜.
0: 실은 저의 주종목은 42.195km 풀코스인데 경주대회는 최장이 하프코스랍니다. 저는 하프는 가볍게 뛰지요. 대단하신데요.
1: 네.
0: 풀코스가 장난이
1: 네.
0: 아닌데. 그날 절 응원해주시고 시간 내주신 심현지님. 제 친구 임종범 목사 그리고 울산의 임설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석현 아나운서와 도연아 씨도 뛰어보시길요 하면서 현인의 신라의 달밤을 청하셨어요. 경주
1: 네.
0: 마라톤
1: 네.
0: 다녀오셨다고 그 곡을 청하신 것 같습니다. 마라톤 오셨군요.
1: 저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0: 네.
1: 하프는 가볍게 뛰신다고 하시네요. 진짜.
0: 아니 직접 뵈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도윤아 씨는.
1: 정말 마라톤을 예. 하시는 분 같아서 자그만 하시고
0: 몸이 아주 바쁘시고
1: 예. 그리고 전혀 살도 안 찌셔가지고
0: 예. 예.
1: 뭔가 그 정말 다른 운동보다 마라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 맞네요. 진짜.
0: 예.
1: 네.
0: 하프코스는 뭐 아주 가볍게 뛰신다고 하니까
1: 네.
0: 놀랍습니다.
1: 네. 네.
0: 목감기는 잘 나으셨나 모르겠고. 그리고
1: 네.
0: 큰따님 결혼식에 저희가
1: 맞아요.
0: 방송에서 간단하게 축가와 네. 축사를 네. 해드렸는데
1: 네.
0: 그게 뭐 도움이 됐다니
1: 네.
0: 다행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김기동님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새벽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0: 전미경의 장녹수
1: 네.
0: 짤막하게
1: 네.
0: 공개시판 남기셨고요.
1: 네.
0: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그리고 전미경의 장녹수.

0: 네, 두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 전미경의 장녹수, 박명근님과 김기동님이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안창호님 공개시판에 올리셨네요.
1: 네.
0: 지난번에 저희 희망곡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곡일 씨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이번에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청하는데요. 저와 함께 있는 집사람과 나 여사님, 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예경의 능금꽃 필 때를 청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네. 들려드려야겠네요.
1: 네. 네.
0: 자, 다음 분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이동익 님이 저는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고 나서부터 생긴 버릇이에요.
0: 아, 적적하니까.
1: 네.
0: 아,
1: 예.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있었으면 해서요.
0: 그렇죠.
1: 어떤 날은 사연을 듣다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노래 따라 부르다 웃음이 납니다.
0: 네.
1: 듣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걸 방송하시는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앞에 앉아 이 사연을 씁니다 하셨어요.
0: 예.
1: 네. 아우, 알죠.
0: 그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죠.
1: 네.
0: 네. 어딘가에서 외롭게 혼자 계실 분들.
1: 네네.
0: 또 희로애랑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1: 제가 이 프로 세월따라 노랫따라를 하면서 이제 석현 씨를 만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0: 아니요. 좀 외모도, 삐딱합니다.
1: 내가 외모도 반듯해요.
0: 아,
1: 내가 그러면.
0: 아, 그래요?
1: 네.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예. 하니까 또 그럴 때는 되게 정감이 가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해요.
0: 아니요, 전 농담도 자주, 반듯하게 하잖아요.
1: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0: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1: 저 그랬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방에 제주 오시면 가게로 오시면 저를 만나기보다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셨지만 저를 만나면서 석현 씨를 계속 물어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유.
1: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0: 제주에도 제 그 팬이 있으시군요.
1: 네. 아유, 많으세요.
0: 기쁩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예경의 능금꽃 필 때 저녁록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동익님이 청하신 곡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1: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17-0700

0: 오랜만에 저희 가족 모두 공원에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네요. 건강한 우리 가족의 비결, H마트의 비밀이 있죠.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하루 평균 음원 사이트에 올라온 신곡이 200곡에서 300곡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발표되는 곡들은 많은데 우리 귀에 꽂히는 곡은 극히 일부죠. 그 수많은 곡들 가운데 매주 마지막 주에는 신곡으로 음악 이야기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 이야기 매달 마지막 주는 이달의 신곡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달 신곡 어떤 곡들일지 궁금하네요.
2: 네, 첫 곡은 요즘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악뮤의 정규앨범 개화인데요.
1: 네.
2: 정규앨범은 오랜만이지 않나 생각하긴 했는데 2019년 3집 항해가 마지막 정규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려 7년 만에
1: 그렇군요.
2: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또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이기도 했었죠. 저희도 이제 올해 초였나요? 약간 기대되는 뭐 아티스트 소개하면서 이 악뮤의 새로운 출발, 지금은 영감의 센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새 레이블에 대해서 궁금증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발표가 됐습니다.
3: 네. 악뮤는 한국에서 여러모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가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2: 네.
3: 우선 세 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확실히 좀 남다르죠.
2: 네.
3: 심지어 이들이 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SBS에서 방송했던 K-POP 스타였잖아요.
2: 그렇죠.
3: 네. K-POP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2: 완전히 다르죠.
3: 네. 성장한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2: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사실 이 프로그램은 K-POP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려는 목적이 컸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당시 심사위원도 저는 진짜 딱 그 목표를 뚜렷이 하는 라인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3대 기획사에 수장이나 이사들을 데려왔잖아요.
1: 맞아요.
2: SM, YG, JYP를 모셔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시즌2에 몽골 울란바트로 해서 유기농 남매 듀오가 등장한다. 이건 정말 좀 흥미로운 그림이었고 이후에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바꿔버리게 된 아주 대단한 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시즌2에서는 우승까지 해버려서 이 다음 시즌부터는 심사위원 가운데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 뮤직에 유희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이 되기도 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인기도 인기인데 그냥 프로그램 성격까지 바꿔버린 정말 태풍 같은 듀오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그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날 만큼
2: 네.
1: 너무나 네. 인상적이고 당시에도 굉장한 화제였었죠.
3: 맞습니다.
2: 네. 네.
3: 그 정도로 좀 등장부터 더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준 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3: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그 노래죠. 다리 꼬지마.
2: 아.
3: 네, 이게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2: 당시 진짜 이런 곡이 음원 차트 1위요?
1: 네, 이런 신선했어요.
2: 맞아요.
3: 네. 이후에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아이돌 아니면 비아이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노래하는 그림을 많은 이들이 좀 사랑해 왔었죠.
2: 네. 네. 그리고 드디어 개화라는 새 앨범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7년 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새 앨범에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이유가 나름 있었어요. 오빠 찬혁의 뭐 군복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 활동이 좀 활발했죠. 정규 앨범 두 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가 좀 개인사적으로 바쁜 가운데 동생 수연의 마음의 병이 겹치게 됐죠.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다수 공개가 된 것처럼 이 수연 씨가 꽤 긴 시간 동안 뭐 우울증,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이런 마음의 병에 시달린 상황이었는데 오빠 찬혁의 정말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가 짧게 그 자신들 레이블에서 공개가 됐어요. 넷튜브에서
1: 네.
2: 보실 수가 있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이제 합숙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운동, 앨범 작업 이걸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수연의 어둠을 이제 계속해서 걷어내는 오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끝에 꽃이 핀 이 개화라는 앨범이다 보니까 앨범을 듣다 보면 그 두 남매의 어떤 지난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 대중 또 뭐 세계적으로 악뮤를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가장 바라는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앨범을 들어보면 좀 간만에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 같은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좀 장식을 많이 걷어냈다는 느낌이 들고 정말 악뮤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거의 전부인 팀이잖아요.
4: 그렇죠.
2: 그 자체가 뭐 화려한 장식 없이 담백하게 담겨있는 앨범이라서 손이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앨범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담백함이 아주 따뜻하게 담겨있는 곡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아, 발랄함이 추가됐네요.
1: 그쵸. 예. 봄에 그 느긋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곡들 띄워드렸는데, 이제 네. 좀 진짜 꽃이 탁 피는 듯한 느낌으로 네. 전해드렸습니다.
0: 자, 다음 가수 만나보죠.
2: 네, 다음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싱글 길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2: 요즘 여기저기서 굉장히 좀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죠.
1: 그러더라고요. 네. 네.
2: 그리고 각종 행사나 페스티벌 무대에서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는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연에서 보장된 라이브를 이렇게 선보이기도 하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꼭 음악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도 굉장히 네네. 좀 흥이 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틈만 나면.
1: 맞아요.
2: 거기에 뭔가 사연자로 출연하기도 했더라고요.
1: 네.
2: 음악을 들려주진 않고.
1: 맞습니다.
2: 우리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1: 맞아요.
2: 하면서.
1: 그 연습실에서 네, 맞아요. 촬영한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2: 실패했죠? 제가
1: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팀이고 뭐 확실히 요즘 팀이다. 그 자신들을 알리는 방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팬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것도 2026년에 걸맞는 맞아요. 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밴드입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줄여서 극아타라고도 많이들 부르는데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돼서 완전히 신인 밴드로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2019년에 데뷔한 경력 7년 차 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소개될 때는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에 이어서 조선 펑크의 계보를 잇는 밴드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큰 페스티벌 무대, 또 뭐 홍대 앞에 작은 클럽 이런 무대 사이즈를 가리지 않고 정말 지금 가장 강성하게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니까 페스티벌도 여기저기서 많이 시작이 될 텐데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2: 맞습니다.
1: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생각보다 꽤 경력이 있는 밴드였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결성해서 2020년에 파이스트 아시안 타이거즈라는 싱글을 발표하면서 음악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목중학교, 비냄새,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 싱글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고 이렇게 발표했던 싱글들을 모아서 2024년에 첫 정규앨범 몽유호원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 반응이 굉장히 좀 좋으면서 찾는 곳도 많아졌고 또 이 몽유호원이라는 제목이 몽유도원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2: 호랑이를 이렇게 거기 넣었는데 이런 제목처럼 호랑이를 활용한 음반 커버 그리고 자신들의 뭐 슬로건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이런 다양한 MD 제품 만들어서 호랑이로 활용한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하는 밴드이기도 합니다.
1: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되게 요즘 밴드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좀 다방면으로 센스 있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밴드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아까 김학선 씨가 틈만 나면 그 유재석 씨와 함께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된 바이럴이 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게 어디에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 앞서서 이 극아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정말 그 무대 사이즈를 상관하지 않고 정말 많은 무대에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지역 축제 이런 그렇죠. 곳에도 솔찬히 섭니다.
2: 부르면 갑니다.
1: 네, 정말 부르면 저희 가서 네. 노래합니다. 이런
0: 그렇군요.
1: 팀인데 강원도 인제의 지역 축제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뭐 이것만 하면 별 화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이게 지역 축제다 보니까 기존 락 페스티벌이나 인디밴드 무대와는 다르게 행사장이었던 거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전국 노래자랑처럼 그 행사 무대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2: 음악과 아무 상관이 없죠.
1: 그죠. 그냥 막 네. 너무 흥이 나는 거죠. 지금 음악이 흐르니까. 그래서 막 춤을 추던 시민분이 공연 열심히 해서 너무 좋다고 아 즐겁다고 하면서 계속 무대 위에 돈을 용돈이라면서 이제 올리신
0: 네.
1: 거예요. 그랬더니 보컬이 노래하는 중간중간에 아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치는 그 외치는 모습의
2: 맞습니다.
1: 영상이 또 바이럴이 많이 돼서
0: 아, 네. 너무 웃기네요.
2: 네.
1: 약간 이게 그 인디밴드 현실 막 이러면서 막 자조적으로 얘기가 돌기도 하고
2: 근데
0: 네. 네.
2: 이 팀은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1: 그리고 거기서 용돈을 왜 받습니까?
2: 근데 결국에는 받으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주니까 받아라는 그런 걸로
1: 아, 네. 너무 네. 재밌어요.
2: 굉장히 좀 그 영상이 네.

0: 화제로 모았고요.
1: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0: 요즘 그래서 네.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기세를 이어서 최근에 이제 싱글 길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이제 이 그가타 음악 자체가 약간 구수한 느낌을 주는
1: 네네.
0: 뭔가 펑크록 사운드 있는데 펑크록 사운드인데 멜로디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쉽고 또 묘하게 이렇게 향수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분들.
0: 그런 친숙한 이미지로 음악도 굉장히 좀 많이 사랑받아 왔는데 길 이 노래는 약간 좀 차분한 노래입니다. 근데 역시 멜로디 감각이 좋아서 감상용으로도 적합하고 이 노래를 밴드는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아무것도 없이 음악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드러머의 상경길과 진로를 고민한 우리 팬들의 이야기가 모여 만든 곡이다. 네, 이렇게 노래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찡한 느낌이 있는데
1: 그러게요.
0: 그런 감성들이 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2: 네. 네. 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길을 보내드릴게요.

0: 네, 굉장히 그 예전 그룹들
1: 생각나면서 그 약간 1세대 인디밴드들 네. 음악 느낌이 확실히 나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젊은 층의 팬들도 많은데 그런 향수를 저희와는 또 남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0: 오히려 그런 걸 새롭다고 느끼니까.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네. 재밌습니다.
0: 다음은 누군가요?
1: 네, 다음은 K-POP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조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새 앨범 세븐스이어 가시덤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 제목이고요. 사실 이게 일반 팀이 이런 제목했으면 뭐야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을 텐데 하지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 투바투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 너무 한결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네. 좀 그게 네. 진정성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진정성인 정말 이 팀의 색깔인 거죠. 사실 그 알 수 없는 긴 제목 뭐가 들어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이 제목의 원조가 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데뷔곡 제목부터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이 곡이었고 이후의 히트곡도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제로 바이 원 러브송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런 제목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목부터 자신들의 세계가 너무나 확고한 그룹으로 지금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노래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2: 정말 숫자가 많네요. 인식을 못했었는데 숫자가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2019년 3월 4일에 데뷔를 한 그룹으로
1: 그 가타랑 동기네요.
2: 그 가타가 선배 아닌가? 아, 동기군요.
1: 동기네요. 네. 2019년이라.
2: 그래서 이제 8년 차가 됐는데 실제로 네. 지난해 여름에 멤버들이 직접 소속사인 빅이투와 5명 모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네, 그런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잘 활동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에는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죠.
1: 맞아요. 네.
2: 이들의 직속 선배 BTS도 빅히트와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데뷔할 때 그 BTS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19년이면 그때가 마침 이제 또 BTS가 막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이제 막 정상으로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등장할까? 정말 BTS처럼 이렇게 강렬한 퍼포먼스, 뭐 힙합을 베이스로 한 팀일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선배와는 전혀 다른 그룹이 등장을 했죠. 아까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좀 자신들만의 이야기, 서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팀이었고 또 그 서사 아래에는 아주 청량한 소년미를 담고 있는 팀이어서 많은 이들이 좀 색다르다, 예상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팀이었습니다.
0: 네, 네. 정말 요즘 더
1: 오히려 그쵸.
0: 좋아하는 맞아요. 청량한 느낌.
1: 네. 네.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보이그룹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일명 청량계 그쵸. 음악을 맞아요.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룹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 투바투가 데뷔하던 2019년만 해도 아직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뭔가 강렬한
1: 맞아요.
2: 보이그룹 뭐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1: 스트레이키즈 이런 네, 팀들 맞아요. 데뷔할 때였고.
2: 네, 이들은 그런 유행과는 반대로 좀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1: 네.
2: 덕분에 4세대 보이그룹 가운데 드물게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 2022년 7월에는 K-POP 그룹 최초로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죠. 룰라팔로자 무대에 네. 서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해외 활동이 부쩍 많아졌어요. 뭐 대형 페스티벌에 서거나 또 긴 월드 투어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내실을 쌓은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이어서 지난해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팀이 재시동을 걸게 되는 뭐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초심을 잃지 않은 그 앨범 제목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앨범 전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재계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멤버들도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들만의 색깔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첫 곡인 Bad of Turns와 타이틀곡 하루에 하루만 더도 그렇고 투바투 특유의 좀 여리여리한 팝 감각이 잘 살아난 곡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아마 뭐 타이틀곡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수록곡 가운데에서 그래서 독특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0: 네.
1: 그 최근에 K-pop 씬에서는 이 표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감도 높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아티스트랑 콜라보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음악적 방향성이나 색깔과 어울린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함께 작업하는 게 유행인데
0: 네.
1: 이 투바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흑인 음악 아티스트인 비니다 웬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아주 또 그 아시안 블랙 뮤직의 네. 느낌이 나면서 매력적인 트랙이 완성이 됐는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Take Me to the Nirvana라고 하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0: 네.

0: 왠지 발리의 핫한 클럽 가면 틀어줄 것 같은. 네.
1: 조명, 조명이 네. 뭔가.
2: 아, 은은하고 이렇게 스모그를 네. 좀 껴주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아. 멋지네요.
2: 네.
0: 다음은 어떤 곡이죠?
1: 네, 다음은 소울과 펑크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밴드죠. 범프 투 소울이 두 번째 정규 앨범 범프 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범프 투 소울은 등장과 함께 연주 잘한다는 입소문 타고 화제가 많이 됐던 밴드인데요.
0: 네.
1: 멤버들이 모두 좋아하는 소울과 펑크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범프 투 소울이라는 밴드 이름도 자신들의 소울에 부딪혀보라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2023년에 데뷔했어요. 저는 이게 좀 무의외더라고요. 훨씬 더 오래 활동한 것 같은데 열일하는 맞습니다. 밴드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타 이상혁, 드럼 이시은, 베이스 정영재, 건반 이찬민, 그리고 역시 건반을 치고 있는 송길현으로 구성이 된 5인조 밴드입니다. 펑크 소울 재즈를 기반으로 넘치는 그루브와 세련된 사운드를 선보이는 팀인데요. 이런 팀들이 흔치가 않아요.
1: 맞아요.
2: 국내에서.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는 팀도 정말 드물어서 좀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지런합니다.
1: 네.
2: 연주 현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이 영상들로도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됐죠.
1: 네. 네. 그래서 앨범 녹음할 때도 실제 연주와 동시에 녹음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구하면서 즉흥 연주의 묘미를 좀 극대화하는 편이고요. 연주를 중심에 두면서 연주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 네.
1: 또 아무래도 이런 음악이 라이브에서 좀 강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맞죠. 라이브를 통해서도 입소문이 많이 났죠.
2: 네. 네.
0: 이미 입소문만으로도 검증받은 팀이네요.
2: 네. 그리고 뭐 워낙 연주를 잘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그 뭐 아티스트들과 협업도
1: 맞아요.
2: 손쉬운 편이고 진짜 연주팀 그리고 이렇게 뭐 소울 펑크 기반으로 한 팀이 인기 얻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뚝심 있게 씬의 부흥을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1: 뭔가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는 지금 거의 완전히 좀 떠오르는
2: 맞아요,
1: 우상
2: 맞아요.
1: 같은 팀이죠.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주력에 있어서도 네. 그렇고 활동 방향에 있어서도
1: 맞습니다.
2: 되게 좀 귀감이 되는 팀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합주하는 영상을 쇼츠 영상으로 올리면서 또 유명해진 부분도 있어요.
0: 네.
2: 그런 것도 참 노력 이런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작은 그냥 단순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매일매일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 모습이 그대로 날아가는 게 좀 아까워서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데 이제 그게 또 색다른 바이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인 영상 가운데 하나가 터진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뮤지션의 SNS 활용 이 팀처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좀 모범 사례처럼
1: 네.
2: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래도 뭐 이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다라고요. 이게 세로로 일부러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2: 그렇죠. 요즘은
1: 네. 그리고 일본 뮤지션들의 어떻게 올리나 그런 거 굉장히 좀 연구 많이 하면서 올려서 정말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이집 범프 투스는 범프 투 소울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범프 투 소울 우리들의 것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앨범 제목에 담았다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워낙 연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특히 더 연주 자체의 에너지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앨범에 그 세계적인 펑크 기타리스트 코리 웡이 참여해서
2: 네, 저도 보고 눌렀어요.
1: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2: 네.
1: 거의 이렇게 기타 약간 퓨전 스타일의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같은
2: 네.
1: 기타리스트인데 참여를 해서 타이틀곡 스컹크에서 함께 굉장히 좀 타이트한 펑크 그루브와 세련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네.
1: 정말 그냥 모르고 들어도 연주 정말 잘한다.
2: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곡입니다.
0: 네. 네. 자, 이 곡 오늘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1: 네.
0: 자,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서 씨와 또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최두석.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내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 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리? 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 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리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얼굴이 웃고 있다면 그게 살맛 나는 세상 아닐까요? 최두석 시인의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수인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이메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 뉴스레터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지금부터 타코마 한인장로교회가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박장호 담임 목사입니다.

0: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그 직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일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요, 저는 의료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최초의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업이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건축업자가, 그게 아니고 저는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 건축이기 때문에 이 건축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설계업자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건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다 설계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설계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자는 옆에 있던 한 정치인이 일어서더니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정치가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이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아주 혼란하게 혼돈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하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장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이 하버드 대학이 164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를 세울 때에 그 이사들이나 교수들이 학생 규칙 강령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학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표, 학업의 목표가 돼야 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학생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또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질문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하버드 대학이 신학교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가야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항아리를 하나 갖다 놓고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 큰 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때 강사가 큰 돌 몇 개를 항아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 항아리에 큰 돌이 들어갔으니까 뭐 찬 것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 강사가 거기에다가 작은 자갈들, 작은 돌들을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사이사이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찬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글쎄요. 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 강사가 준비한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또 사이로 살살 뿌려넣었어요. 모래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제 다 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던 물을 이렇게 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물까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아, 항아리에 뭔가를 넣어도 항아리에는 조금의 여유분이 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상당히 똑똑한 그런 대답이겠죠. 그런데 강사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더라면은 처음에 넣었던 그 큰 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모래나 자갈로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그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돌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작은 자갈을 집어넣고 또 모래를 넣고 물까지 붓는 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은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일이 그르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경영해 이루어 일해 나가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세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의 실제와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첫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첫째로라는 말만 하면서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교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뭘 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2절 말씀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은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이겠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자기의 나라를, 조국을 생각하느냐? 나라가 거의 망할 때 혹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혹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심이 불타면, 물론 그때도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또 일어나면 다행이지만은 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나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망하기 전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또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요. 고요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없고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말하겠죠. 편안한 생활을. 그래서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2절 말씀 바로 앞에서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 경건이라는 말과 단정한 중에라는 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경건과 단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은 우세베이아 카이 셈노테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요, 우세베이아나 셈노테티나 이 두 단어는 좀 비슷해요.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건, 단정,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우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걸 우세베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셈노테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이걸, 이 관계가 바르게 되는 이것을 단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야 되고, 또 아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고 하나님 나 잘 믿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이야기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에 어느 날 젊은 수녀님 한 분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호주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그 젊은 여성 수녀는 건지지 않고 국회의원을 정치가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왜 수녀님은 안 구하고 국회의원을 건졌습니까? 물었더니 그 구조대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국회의원 정치가는 한강에 그대로 두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된다고. 그만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는 말이죠. 예전에 이제 LA 있을 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 당시 한국의 법무부 장관, 제가 얼굴을 모르니까 장관 하시는 분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아들이 칼텍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아마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공과대학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 목사님 우리 아버지 왔어요 형님 왔어요 그랬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뭐 장관인지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하고 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예요 목사님 우리 형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수님이 그 집사님 부인 때 분 목사님 아주 그 강심장으로 오늘 대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 그분이 이제 법무장관이지만 교회 예배 참석한 걸 보면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왔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잠언 14장 34절에도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 나라가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면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서 썩어지고 잘못되고 악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죠. 정신적으로 또 학적으로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뭐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 그 뭐 교사 노조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뭐 좌파 이런 형상 많이 되어서 지금 뭐 굉장히 나라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상한 교육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무신론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어느 할머니가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헉슬리가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임종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이 무신론 그런 그 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논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논쟁으로는 도저히 그 과학자를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한쪽 옆에서 그냥 그 사람에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그 토마스 헉슬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로서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참 무신론이 허물어지고 논리가 깨어지고 차가운 마음이 녹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동독과 서독 그 분단돼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1989년 5월에 동독에 그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주 갈수록 늘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 동독에서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당시는 기도를 하니까 경찰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뭐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수만 명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평화 행진을 할 때 군중이 10만이 불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정치가들의 어떤 뭐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무기나 총칼이나 정치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그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종교는 부패하고 그리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도 엉망이고 메리 여왕은 뭐 부도덕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았어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존 낙서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은 원래 이분은 성품상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메리 여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번씩이나 도망을 갔답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가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탄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참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메레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메리 여왕은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이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 전기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그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처칠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서 머리를 파묻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볼 때는 아, 저 양반이 지금 자고 있는가?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한 나라의 수상이 나라의 이 중요한 안건을 지금 의논하는 마당에서 저렇게 졸고 계시다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처칠이 한 말이 졸다니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의장이 비꼬는 터로 아니 하필이면 그러면 이 중요한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서 기도하시냐고 또 비꼬듯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처칠이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의 중요한 안건을 의논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가 발표됐어요. 그럼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면 좋겠지요. 한국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1등이 핀란드였습니다. 6년 연속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핀란드가 올랐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0년에서 22년, 3년 동안에 행복도 순위를 쭉 나열했는데요. 우리 한국이 몇 위냐면 57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GDP 10위권 국가에서는 한국이 9위, 핀란드가 1등, 덴마크 2등,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6위, 노르웨이 7위, 스위스 8위. 그러니까 대부분이 북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이 행복도 조사에서 가장 이 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G7 나라들 가운데서 캐나다가 13위고요. 미국은 여러분 15위라고 합니다. 독일이 16위고 영국이 19위, 프랑스가 21위, 이탈리아가 33위, 일본 47위. 우리나라는 몇 위? 57위.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특히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하나님 잘 믿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은 임시직이지만은 교사직은 교회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물론 그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 주일학교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도 그 시골 고향 교회 가서 거기에 주일학교 이 성인들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일까? 내 인생의 주인일까?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그 이화원이라고 서태후가 살았던 아주 그 어려리한 정원을 거기 뭐 큰 렉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일일이 파서 흙을 위로 넘겨서 거기 산이 되고 거기에 렉이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껍데기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제로 섭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좀 저리 가 계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치 섭정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13절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누가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선순위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타코마 한인 장로교회가 보내드린 선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타코마 한인 장로교회는

0: 라디오 책방 박태원의 영수증.
1: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응당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까? 하고 미리 앞질러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임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2: 그러면 무슨 얘기?
1: 예.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들으십시오.
0: 작가 박태원의 영수증은 1933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내레이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것은 우동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냐고요? 아니옵시다. 복동이가 아니라 노마옵시다. 노마는 올해 15살입니다. 키는 글쎄요. 15살 먹은 아이로서는 좀 작은 편이겠지요? 노마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십니다. 물론 집도 없지요.
3: 아저씨는?
1: 예, 아저씨는 한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저씨는 철공장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자기네 집안 살림도 하여 갈지 말지한 딱한 재진이 어떻게 노마를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노마는 아저씨 집을 나와서 이렇게 우동집에서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랍니다.
0: 노마는 우동 배달부터 그릇 찾아오기, 외상값 받아오기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을 뿐더러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노마는 오랜만에 아저씨 집을 찾았습니다. 우동 장사는 잘 되냐는 아저씨 질문에
4: 그렇지 못해요. 그 건너집 말이에요. 그 집에서 한 달 전부터 우동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 집은 주인집보다 돈도 많죠? 안도 넓죠? 게다가 자전거가 있죠? 그러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0: 노마는 근처에 새로 생긴 우동집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 자기 월급도 두 달이나 밀렸다는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아저씨는 우동집 주인을 만나 잘 얘기해 보겠다며 외출했는데 문제는 노마 우산을 들고 나간 겁니다.
5: 네 우산을 받고 나가셨으니 곧 오시겠지. 점심이나 먹고 좀 더 앉았을 겸.
0: 사실 그 우산은 우동집 주인 아저씨 것이어서 노마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저씨는 저녁 무렵에야 술에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노마를 보고 왜 아직 안 돌아갔냐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5: 노마가 어디 있고 싶어서 있었소? 임자가 그의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야 돌아오니 그렇게 됐지. 임자가 일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공연한 아이 탓은?
0: 무안해진 아저씨는 갑자기 생각난 듯 우동집 주인에게 밀린 월급 얘기를 해놓았다며 걱정 말라는 겁니다.
6: 내가 주인 보고 막 야단쳤다. 아이를 죽도록 부려먹고 두 달씩 돈 안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응? 아무래도 막 야단쳤지. 파출소로 가자고 막 야단쳤지.
0: 우동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마는 아저씨 때문에 혹시라도 주인이 화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인은 별 말 없이 외상값을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뿐이었습니다.
1: 노마가 모자 가게에서 10전, 약국집에서 5전, 도합 15전을 받아오니까 주인은 그 중에서 5전을 도로 노마를 주며 마코를 한갑 사오라고 합니다. 노마는 담배도 먹지 못하고 조연하게 앉아서 자기가 돌아오면 외상값이나 받아오랄 작정으로 있었을 주인의 정경을 생각하니 제 월급을 두 달치나 안 준 주인이건만 가엾은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0: 며칠 후 노마의 생일날이

0: 됐습니다. 노마는 전날 아침을 먹으러 오라는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몇 번을 주저한 끝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1: 오늘이 참 네 생일이라지?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어라.
0: 주인은 50전짜리 은화 한 푼을 건네는데요. 전날 수입이 65전이란 걸 잘 아는 노마는 비록 제 월급이 석 달 지나 밀렸지만 그 은전을 받기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서 가보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노마가 아저씨 집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 그는 도저히 미천 없이 이 장사를 더 계속하여 가지 못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집 건너 가게와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속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서울 바닥에서 비싼 집세를 물어가며 하루에 6, 70전 수입으로 무슨 장사를 해나가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장사를 계속한다면 하루라도 더 미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0: 주인은 노마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시키더니 정성껏 우동 두 그릇을 만듭니다.
1: 야, 노마야, 이리 와 앉아라. 우리 같이 우동 먹자.
0: 노마는 말없이 주인과 함께 우동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주인이 왜 이러는지 잘 몰랐지만 왠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노마는 호르륵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은 듯이 생각되었습니다. 주인은 반도 채 못 먹은 우동 그릇을 앞에다 두고 흑흑 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이 장사를 그만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노마를 보자 월급을 이제까지 주지 못한 것이며 추운데 손등이 온통 터진 것이며 그러한 것이 생각되어 노마가 퍽이 나가였으므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동을 만들어 먹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노마도 슬퍼져서 저도 모르게 응응 주인을 따라 울었습니다. 주인은 어디서 어떻게 변통을 하였는지 돈 4원을 꺼내 노마 앞에 놓았습니다.
1: 자, 노마야, 내가 장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부모도 없는 어린 네 월급이야 어떻게든 해주려 하였건만 그것도 여의하게는 안 되는구나. 석 달치 9원에서 4원밖에는 못하겠다. 외상값 못 받는 것을 모두 쳐보니 18원 된다마는 몇 달 전에 못 받고 한 것들이니 한 반이라도 걷어받기는 힘이 들 게다. 모두 내게 맡기는 것이니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너나 써라.
2: 밖에는 어느 틈엔가 사랑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0: 근처에 새로 생긴 큰 우동집 때문에 노마가 일하던 작은 우동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요. 박민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3: 바로 근처에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크게 우동집을 열게 되니까 옛날부터 있던 우동집은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대 도시에서 늘상 보는 풍경이죠. 이 소설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해나가지만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그런 소년 소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섣달 금음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마는 외상값을 받기 위해 고려 모자점으로 오서방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서방이 고려 모자점에 자주 놀러 간다고 해서 벌써 네 번을 찾아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2: 다섯 번째 가서 겨우 만났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다는 구실로 사흘 뒤에 오라고 기한을 줍니다. 노마는 사흘 뒤에 다시 가보았지요. 그랬더니 더 핑계댈 것도 없던지 영수증을 써느라고 합니다 그려. 노마는 잠깐 동안 어이없이 오서방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어떤 우동집에서 아는 손님한테 외상을 주워놓고 나중에 받을 때 영수증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노마는 이런 사람에게 단돈 1원도 못 되는 것을 받으러 동소문박 아저씨 집에서부터 몇 번씩이나 이렇게 찾아오고 찾아오고 한 것을 생각하니 슬며시 눈물조차 나려 합니다. 우동집 같은 데서 심부름하던 아이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놀리고 시달리게 해도 좋습니까?
4: 영수증을 써오라고요? 그러면 언제 당신은 우동 먹을 때 다만 얼마라도 계약금 내고 자셨어요?
0: 외상값을 받으려면 영수증을 써오라는 말에 노마는 울컥 화가 치밀어 소리를 치는데요. 전소영 문학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5: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영수증은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매개인데요. 오서방은 노마에게 외상값을 주기가 싫어서 노마를 계속 따돌리다가 급기야는 영수증을 요구를 하죠. 외상이라는 것은 인정을 담보 삼은 것입니다. 우동집 주인은 손님과 자기 사이의 정을 믿고 외상으로 우동을 준 것인데 막상 오서방은 노마에게 영수증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에 깊이 침식된 당대 사회의 냉혹한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노마의 주머니 속에 공책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서투른 솜씨로 이러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수증 일금 50전.
0: 노마는 영수증을 써서 일곱 번째로 오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젊은 점원이 난로 옆에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2: 노마는 그곳에서 3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저녁 전에 온 것이라 밥대도 놓쳐 배도 앵간이나 고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오서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 예, 어디서 자니?
2: 젊은 점원이 노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쳐다보니 기둥에 걸린 시계는 벌써 10점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서방을 만날 때까지는 밤이 새도록 예서 기다리리다. 이렇게 잠깐 생각한 노마였지만 아, 어인 까닭일까요? 저 모르게 눈물이 두 줄 뺨을 흘러내립니다. 노마는 젊은 점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 흐르는 얼굴을 잔뜩 수그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참지 못하고 걸상에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생각 없이 겨울밤 중에 쓸쓸한 거리를 다름질쳐 갔습니다. 전등 달린 전신주 밑에까지 와서 노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듯이 주머니에서 그 영수증을 꺼내들었습니다. 노마는 잠깐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푹 두 쪽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있다가 기운 없이 그것을 한 길 위에 내어버리고 노마는 엉엉 울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0: 작가 최진영의 돌담은 2018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주인공 나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집에 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엄마가 일러준 대로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치킨을 주문하는데요.
1: 여기 문주로 8번 길 10-...
2: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 말고 그 집의 특징을 말해야지.
1: 나는 당황해서 집을 둘러봤다. 흔한 골목길 중간에 있는 뻔한 단층 가옥. 이 집의 고유한 특징이라곤 주소뿐인데. 여기 대문이 파란색이고요. 기찻길 뒷동네인데요. 대천 올라가는 방향으로요. 앞집에 돌담이 있는데.
2: 돌담집요? 돌담집이면 그 파란색 대문이고 뭐고 거기 뒤에는 집이 없는데.
1: 아니요. 여기 집 많은데. 이 골목에만 대여섯 채가 주르륵 있는데요.
2: 그럼 그 집에는 뭐가 있어요?
1: 나는 계속 당황했다. 치킨을 시키려면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야 하나? 대문이 파란색이고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잎이 다 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저게 감나무인지.
2: 아, 감나무집. 상고동 오영재 맞은 집, 그 집. 거기 알지. 늘상 시키는 그걸로 가져가면 되죠. 곧 갑니다.
0: 정말 20분도 되지 않아 환갑이 갓 넘은 것 같은 남자가 태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치킨 봉지를 건넸습니다.
3: 여기 돌담은 저 아랫집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 밑에 어마어마한 돌담집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감나무집이라고 하면 내가 딱 알아듣고서 이렇게 옵니다.
0: 배달을 시킬 땐 주소 대신 집의 특징을 말하라고 일러주는데요. 전소영 문학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4: 최진영은 인간의 관계와 거기서 비롯되는 감정에 대해서 꾸준히 또 섬세하게 통찰을 해온 작가입니다. 돌담에도 그와 같은 최진영식의 인간 탐구가 담겨 있는데요. 처음에 치킨을 시키는 장면부터가 인상적이에요. 주인공이 치킨집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집의 위치를 어느 집 맞은편에 있는 어느 집 이렇게 관계망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살아가는 내내 무수한 관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고요.
0: 엄마 얘기로는 앞집 사는 할아버지는 중학교 수학선생이었는데 퇴직한 다음 날부터 강과 산을 돌아다니며 돌을 주워다 돌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1: 그럼 담을 다 쌓고 그 다음에는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
5: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섞여서 본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거지.
1: 본래 마음이 뭔데?
5: 그건 바다 같은 거야. 바다에는 고래도 상어도 있고 꽁치도 해파리도 있고 미역도 있고 플랑톤인가 그것도 있는 거 아니냐. 다 같이 섞여서.
1: 다음날 엄마 몰래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즉흥적으로 어마어마한 돌담집을 찾아 걸었다.
0: 그러나 눈보라가 불기 시작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운동화에 점퍼를 입고 털모자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담을 보려면 연못까지는 가야 한다는 엄마 얘기를 떠올리면서요.
1: 생각할 일이 없어 여태 잊고 살았지만 연못은 어린 시절 장미와 나의 아지트였다. 연못과 장미 집이 가까웠다. 장미의 풀네임은 장미루. 11살부터 12살까지 우린 아주 친했다.
0: 장미는 2층 집에 살고 있었고 아픈 동생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장미네 집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동생이 깨일지도 모른다고, 혹시 나쁜 게 묻을지도 모른다고 주인공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나에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느껴져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회사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주인공은 왠지 겁이 났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자신이 다니던 장난감 회사가 제품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해 만드는 제품이 따로 있고 인증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 첨가물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1: 난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건가? 당연히 잘리겠지? 괜히 신고했다가 무고죄 같은 걸로 고소당하면 어쩌지? 며칠 동안 편두통이 심해지도록 고민했다. 아침 저녁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검색했다.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발암 물질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장난감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에서 자주 검출된다고 했다. 다들 알고도 쓰는 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건가? 생각할수록 헷갈렸다. 수습사원인 이찬양 씨 옆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찬양 씨, 있잖아요. 설탕 말이야. 그거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잖아요. 근데 적당히는 먹어줘야 사람이 살잖아요. 프탈레이트 가소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학 첨가제인데 이게 좀 들어가 줘야 사람이 쓰기 편한 제품이 되는 거지. 그게 기준치 넘게 검출되면 리콜되는 건데요. 근데 기준치란 말도 웃기지 않아요? 기준치에서 1만 넘어가면 갑자기 해로워진다 이건가?
0: 엄마 말대로 연못 넘어 2시 방향으로 돌담이 보였습니다. 작은 노인이 아주 느리게 담을 쌓고 있었는데 그 너머에 장민의 가족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장미와 서먹해진 데에는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옥집으로 이사를 가는 줄 알고 장미를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양옥집에 달린 판잣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미와 만나기로 했던 학교 쪽문 대신 정문으로 혼자 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시간까지 장미가 돌아오지 않자 주인공 집에까지 전화가 온 겁니다. 주인공은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쪽문에 가보는데요.
1: 운동장 쪽에서 어머니가 장미루를 부르고 있었다. 쪽문과 벽 모서리에 기대앉아 잠들었던 장미는 내가 조금 흔들자 놀라며 깼다.
6: 얼른 일어나. 엄마가 널 찾잖아.
1: 그렇게 말하고 나는 돌아서서 골목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나는 내가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무엇 때문에 도망치는지는 몰랐다.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장미를 바라봤다. 장미는 내가 달려온 쪽을 쳐다보다가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장미를 붙들고 꺽꺽 울다가 화를 냈다. 장미는 끝내 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분명 어른들이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을 텐데 혼자 야단 맞고 오해를 사고 벌을 서면서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아서 난 더 큰 죄책감에 빠졌다. 그날 만약 장미 담임이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러다가 나쁜 일이라도 당했다면? 나는 매일 그런 상상을 했다. 장미를 바로 볼 수 없었다. 그때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안다. 내가 어떨 때 거짓말하는 인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에서 도망치는 인간인지 생각하기 싫었다. 그래서 잊고 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수록 더 잊으려고 했다. 결국 나는 나쁜 짓을 나누며 먹고 사는 어른이 되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기만하는 수법에 익숙해져 버린 형편없는 어른.
0: 주인공이 돌담을 보고 온 날 저녁입니다.
5: 사고가 있었어. 그 집 딸이 죽었어.
0: 장미 동생 장미래는 어릴 적 심장이 안 좋아서 남들보다 늦게 대학에 갔는데 근처 유원지로 MT를 가면서 동네 사람 오명곤이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낡은 버스 엔진에 문제가 생겨 차가 폭발한 겁니다.
1: 동네 사람들은 장미 부모를 위로하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다. 그 중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섞여 있었다.
7: 그래도 그 집에는 자식이 하나 더 있잖아. 오신에는 가장이 죽었어. 자식은 여럿이어도 아버지는 하나 아닌가?
8: 미래는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잖아. 명보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지도 몰라.
1: 장미래 건강을 걱정해서 여럿 들어놓은 보험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가장한 나쁜 말을 주고받았다. 결국 큰 싸움이 났다.
0: 그 일이 있고 난 후 장미 부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겨울이 깊어질 무렵부터 돌을 모아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참견과 걱정을 건네도 묵묵히 돌담을 쌓을 뿐이었는데요. 박민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9: 바로 여기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 주인공이 소속돼 있는 장난감 회사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마음의 어려움, 그 무게가 하나의 돌담 또는 돌멩이로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주인공의 어린 적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장미 자매, 그 중에 이제 한 여아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그 돌멩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원을 꺼버렸다.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장은 계속 돌아간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리고 수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의 신고와 그 언젠가는 상관 있는가? 모르겠다. 돌 하나를 쌓았을 뿐이다. 조사를 재촉하고 인터넷 카페와 SNS에 터뜨리면 돌은 더 쌓이겠지. 내게 그럴 책임이 있는가? 의무가 있는가? 모르겠다.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 한때 나는 장미의 동생이고 싶었다. 장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 눈보라가 몰아쳤다. 돌을 찾으며 길을 걸었다.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0: 라디오 책방, 오늘은 작가 최진영의 돌담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백승주였습니다.
1: radiohanbok.com으로 듣는 라디오 한국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0: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1: 절망의 바다는 갈라지고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설령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바다를 가르고 길을 여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공동체,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지식을 넘어 생명으로 살다. 지식을 넘어 생명으로 살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켜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깊은 해석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도 그만큼 풍성해졌는가? 성경의 지식과 정보는 최고조에 달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도 그만큼 풍성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이 SNS에 올린 고민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더 세상적이고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며 사람을 대하는 관계는 더 넓어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향기가 흘러나오는 모습.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모습은 그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섭섭해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지 함께 모이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은 오래됐는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가름하는 그 바로미터, 그 척도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죠.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서 변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삶의 방향이 바뀌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어두움에 있다면 그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빛 대신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의 혼돈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살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잘 몰라요. 모두 엎어져서 기절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맛이 간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통하면서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입에서 언어의 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고 분노가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얼굴색이 변해요.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인해 광채가 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서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행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술입니다. 함께 땀을 흘림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내하는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네. 이르게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여러분을 교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사역자가 되는 것,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의 형제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에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 지르고 다투고 그래서 깨지고 갈라서는데 형제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신기하다는 거예요. 형제교회는 뭔가 다른 저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생명 있는 공동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새 부대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열정이 타오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능력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만 남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나의 삶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bide, 거하라라고 하는,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이 abide,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란 붙어 있음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과실을 맺게 되고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려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지고 불에 태워집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의 애절한 마음. 너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살 수도 없고 산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 붙어 있어야 해.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해.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고 절대적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 자, 그런가 하면 붙어는 있는데 꺾여 있는 가지가 있어요. 꺾여 있는 가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습관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양도 있는데 열매는 맺지 못해요. 왜요?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이 수액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매달려 있습니까? 붙어 있는가? 매달려 있는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세요. 생명이 흐르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상처를 쉽게 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말은 그냥 이렇게 직접 귀에 들려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그냥 이 귀에 직접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목회하는데 제게 좋은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케 하는 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징징거리고 속상해하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는 노 땡큐, 노 땡큐.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늘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주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둘째,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돼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예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수술해요. 우리의 삶을 수술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굳어있는 내 자아를 부숴뜨립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요. 그리고 말씀은 나를 깨뜨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깨어진 나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마치 암세포를 떼어내고 그리고 다시 봉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깨어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과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내게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셋째, 우리는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아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는 살아간다. 네. 제가 붙잡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 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서 커뮤니티를 품기 시작해요. 아우리치를 가기 시작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양육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양육의 두 기둥, 이 두 기둥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은 바로 말씀 묵상과 1대1 제자 양육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도이요 나침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1대1 제자 양육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1대1 제자 양육만큼은 모두가 다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대1 제자 양육의 이 동반자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양육자 과정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제자이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이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와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 신앙 성숙을 위한. 그래서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다음 달에 시작하는 이 양육 강좌에 여러분 또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세요. 네.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 텐데.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를 맡은 우리 최범재 목사님이 형제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섬기는 양육 강좌예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최범재 목사님도 만나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함께 여러분 또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것은 괜찮아요. 어린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5년, 10년인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때로 피곤하고 때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잖아요. 네. 담대함이 주어지잖아요. 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성장의 열매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11절 하이라이트, 11절이 하이라이트.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말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상대방을 위해 존재합니다. 열매는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열매는 축복합니다. 열매는 섬기고 나누고 베풉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목격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됨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성, 그 모든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들, 특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하겠지. 나의 이 기쁨이 그들도 함께 할 것이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장으로 그 스테이지에 함께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대와는 달리 다른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비난하는 사람이 같은 교인인 겁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고 기도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열을 받습니다.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하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싶어지고 그 비난한 내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모습들을 우린 참 많이 봅니다. 그러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똑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교회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챕터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됐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품으로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끌어안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에 후대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른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이방인 오순절이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교회의 위대한 걸음이 벌어진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인도하신 그분의 스테이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온 유대의 교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이 온 유대, 곧 유대인 교회 가운데 다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

0: 그 역사 속에 위대한 스테이지를 새로 열어주신 사건인데 그건 하나도 보질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를 왜 깨뜨렸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내용으로 판단해버리고 비난한 겁니다. 이때 비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렇게 좋은 의미, 건전한 비평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비난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그야말로 판단하다, 그리고 distinguish, 둘로 구별해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너, 우리 이렇게 분리해버린 것이고요. 특별히 왜 무할례집자의 집에 할 때 그 무할례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경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할례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참 어이없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반응인 겁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근차근 집을 짓듯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던 그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들의 비난과 그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비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차례로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탁월한 성숙과 능력의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이 모습을 가졌던 걸까요? 이 사도행전 11장은 10장에 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과연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그 성숙함과 실력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베드로가 그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렇게 차례로 설명하며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타고나기를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좀 성숙해져서 인격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 행하고 있던 일들,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셨던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방금 10장에서 기록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기록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5절만 보실까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르되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우거늘.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고 오늘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온갖 짐승들,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자기 평생에 먹어본 일이 없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화와 어떤 종교의 규례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너의 관념으로, 너의 바운더리로, 너의 틀로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반복적인 기록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전에도 보았지만 그가 얘기하는 표현 가운데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론 61회를 들으시면 어떤 메시지였는지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때 황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꿈을 꿨다든지 몽상이나 환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트랜스, 황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긴 얘기 짧게 하면 나의 생각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니 그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틀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설득당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서 연속하여 보여주신 것은요, 정말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설득당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비난을 당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억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기억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담하게 진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난의 언어 속에서도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누군가가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저거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가난한지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요, 우린 정말 기분 나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난의 언어나 판단의 언어나 비교의 언어나 험담의 언어나 이런 걸 들을 때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지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람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착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기억함이 우리를 흔들림 없이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듣지라도 들을지라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랍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도덕적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계획, 선한 소원, 내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이거 전부 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시작된 것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원망과 시비도 없이 이 길을 진행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거기에는요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를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완벽한 타이밍을 느끼고 있을 때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성경 언어를 보면 behold,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10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진술하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건 매우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생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직까지 그 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며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자리인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딱 한 겁니다. 마침.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떨 때는 막 답답하죠. 언제나 이루어질래나 이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마침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마침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하며 반응하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에 성령님의 때를 맞춘 인도하심,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모습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십시오.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움직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한 일인데 이게 맞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주로 뭔가 목소리가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 행동이 폭력적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주먹으로 누구를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눈빛이며 그 하는 행동 거지가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구차한 변명도 없고요. 야,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사도가 했으면은 가만히 있어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나 거기 간 거?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거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때를 따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길일지라도 이상한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힘 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속상하고 힘 빠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은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따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때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로마서 8장 자체에서 설명해 줍니다. 상속의 개념입니다. 성경시대의 상속은 늘 아들 중심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뭘로 증명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로 증명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은 자들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내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믿음의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오히려 지금 나를 비난한 자들에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끔 만듭니다. 그럼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전부 다 씻어버리십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난자들, 여러분 사실 그 비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자녀들 아니거든요.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같은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자들조차도 변화시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일을 성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하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알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심을 받아들이니 성령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주어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코넬료의 집으로 간 겁니다. 여섯 형제까지 같이 함께 일곱 명의 형제들이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때 그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 고넬료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 그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가운데 간 겁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기에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까지 준비시켜 놓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준비하심이 보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은요, 여기에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그 고넬료에 대한 그 좋은 정보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분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분류할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분류할 때는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개종자. 이들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는 God-fearer, 하나님 경외자. 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방인.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라고 무시해버리는 바로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자였는가? God-fearer,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했대요. 그때 그 칭찬은 어떤 원인인가? 고넬료가 구제하고 뭔가 도움을 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이 얘기를 마치 뭐 기름 빼듯이 쫙 빼버립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으면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호의 내용 아닙니까? 야, 생각해봐라. 그냥 보통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도와준 자야. 그 지역 유대인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초대했는데 너 같으면 안 가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명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쫙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심만을 말합니다.
1: 지금까지 타코마스의 생명교회가 제공하는 선교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타코마스의 생명교회를 목표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newlifetacoma.org로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253-535-620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2: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김권종 내과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This is 1450 KSUH Puyallup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4: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0: 요즘 우리는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요즘 우리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지요. 박희옥이 진행하는 요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에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우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많이들 뵈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각각 개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36대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명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6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맡게 된 헤이든 황이라고 합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사무총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딱 느낌이 아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요즘 뭐 어디나 젊은층 유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렇게 젊은 사무총장님을 어떻게 만나서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셨어요?
1: 뭐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인복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셨던 우리 은전 회장님하고 같이 지난 2년 동안 전기수에서 또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 하시는 사업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이제 헤든 황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나름 그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이제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양한 경험 뭐 사업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좋은 일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네. 아니 사무총장님 사실 상공회의소가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협회라
2: 그쵸.
0: 이미 그 선배님들 뭐 회장님 이사장님들이 이미 다 세력이 구축이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딱 응답을 하셨어요?
2: 저도 한 명의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어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고 사실 저도 이게 들어는 봤지만 그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또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행사도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제 전태 회장님이 은지연 회장님 계실 때부터 이게 조금 인연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약간 참여 위주로 살짝 있다가 오 회장님 되시면서 이제 조금
0: 그러셨군요. 예,
2: 어프로치를 하셔갖고
0: 살짝에 발을 담그는 게 바로
2: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죠.
0: 그러셨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은지연 회장님이나 또 우리 오명규 회장님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헤이든 황님께서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잠깐
2: 네,
0: 화면 보시고 인사 좀 드려주시겠어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뭐 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2: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 소상공인으로서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예 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를
0: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2: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리온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 특히 KBT나 K엔터테인먼트 쪽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여기서 요식업도 제가 이제 한 10년 그러네요. 정도 하고 있어서.
0: 바쁘신 분이 또 이렇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또 기대감으로 또 어떤 뭐 좀 봉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정말 이렇게 회장님, 지금 이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공회의소에 네.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닌가.
1: 아, 그럼요.
0: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요즘
0: 상공회의소도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과 연관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의 그 노하우가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 네.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저도.
0: 근데 회장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움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네.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뭐 그동안 한국회의소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역대에 비해서 지금 가장 그 최대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1: 지금 이제 뭐 2026년 뭐 현재를 생각해 보면 이제 워싱턴주의 소상공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금융에 관련된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뭐 금융 환경의 변화라든지
0: 그쵸.
1: 뭐 비용 부담의 증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크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융 환경 변화와 규제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갖느냐 하는 게 좀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라고 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영주권으로도 스몰 비즈니스론을 받아서 꿈을 네.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힌다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금융계나 또 많은 면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도 더 많아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대처 방법은 있으신가요?
1: 아유, 뭐 저도 대처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뭐 그런 역량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진행해 오고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상황 속에. 뭐 SBA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막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 기존에 저희 상공회의소와 같이 또 네트워크를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이사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금융 노하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방법과 뭐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의 전문성을 이제 우리가 좀 본받을 수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면 좀 좋은 시너지가 나지 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2026년 한 해 동안요. 한국에 요즘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잖아요.
1: 네.
0: 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들었거든요.
1: 네.
0: 한국 스타트업하고 워싱턴주 현지 기업 간의 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그 협업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1: 네.
0: 사례가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이제 시애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보잉, 구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도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뛰어난 기술들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기 미국에 있는 이제 인프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어떠세요? 이 질문을 제가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하고 이곳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의 사업 비전하고 맞으십니까?
2: 이게 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상공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그냥 로컬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뭐 저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비즈니스도 했었고 뭐 지금 뭐 요식업도 사실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의미가. 근데 이거조차도 요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상공에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상공에 대해서 소개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지원했지만. 뭐 정부 쪽이나 뭐 주정부 지원 아니면 여기 로컬의 어떤 협회에서 그랜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게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리온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영사 총영 그 시애틀 총영사관과 또 연계에서도 진행하는 일들이 많고 해서 이제 저희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저희 또 뉴스레터를 항상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요. 요거를 또 이제 받아보시면 또 무료니까 받아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요즘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종업원을 쓰시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웹사이트를 보시면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또 뭐 그 웹사이트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연락을 하셔도 또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요즘 살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게요.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오신 분들은 뭐 멘팅에 헤딩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스스로 개척해서 하신 건데 이제 지금은 그 노하우들을 다 전수하시니까 지금 오시는 분은 참 편하게 상공회의소에 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주로 교회에서 많이 얻고 스스로 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역이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물론 말로는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협약을 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약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우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제적인 협업을 얘기를 할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좋은 기술력들 또 미국에 왔을 때 그 기술이 제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차원에서도 또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킹 그다음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VC, 이제 벤처 캐피탈과 연결이 돼서 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미국 시장에 저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 한 80개의 챕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출발로 해서 미국 전역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북미 전체 시장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그 AI 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그러게요. 되는데 네. 현지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익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공회의소가 하나의 뭐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도 한국에 있는 K뷰리 뭐 그 같이 여기 와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윈윈인 것 같아요. 한국에 네. 있는 기업들은 판로가 되는 거고 네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바로 그 수입원이 되니까 네. 굉장히 서로 윈윈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년 동안 하신 결과 좀 만족하십니까?
2: 아직은 저희가 사실 시딩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이 뿌리고 저희를 알리는데 이제 조금 좀 중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더 마케팅을 통해서 좀 더 저희도 이제 확산을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상공회의소도 한국의 뭐 관악구와도 MOU를 맺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요즘은 뭐 K자만 들어가도 맞아요. 다들 좋아한다고 해서 요즘 K푸드가 또 인기잖아요. 근데다가 또 K문학도 지금 막 그 노벨 문학상까지 맞아요. 수상하는 바람에 굉장히 K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고요. 또 K팝 지금 뭐 항상 어느 단체에서 항상 이맘때쯤 되면 꼭 K-POP 컨테스트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K에 대한 그런 열풍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번 기획 상공회의소에서도 아마 하실 일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공회의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좀 이슈가 돼서 어필된 게 있었는데요. 주정부 계약을 그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주정부 계약을 할 수 있나 상상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나도 주정부와 계약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우리 오명규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도 물론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사실 여기 현지의 연관성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관과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사회의 그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사업의 모습에서 변화하고 있는 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이제 1세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사실 초기에 정착하시면서 자원이 부족했고 문화적인 적응이 또 힘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자제분들, 자녀분들은 이제 2세, 3세 이렇게 가시면 그런 제약은 없어요. 오히려 더 풍부한 자원과 그다음에 그 인재로서의 여러 가지 그 자질들 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기술과 결합이 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을 창업해 가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상공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주정부 계약 사업의 기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주정부 계약 사업을 저희 이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들을 때마다 여전히 이제 제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약을 느끼지 않는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공유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전히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보의 전달, 공유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사례를 만들자. 그래서 한 기업이든 뭐 세 개든 열 개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비즈니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주정부 계약 사업을 일단 이루어내보자. 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도 이미 성공 사례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1: 네, 있습니다.
0: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거죠.
1: 네, 그럼요.
0: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정부 사업을 따냈다라고 하면 난 내 것도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꼭 어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공사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공사를 한다라는가 그 외에도 뭐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뭐 방금도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도 요식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물품을 또 물건을 또 음식을 납품하는 수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주정부에 납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1: 그죠?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다양한가? 정말 제가 알기로는 뭐 후드도 그렇고 뭐 청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는 정말 공사, 청소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1: 네.
0: 근데 다양하시죠?
1: 네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연필 한 자루에서부터 탱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 주정부에서 탱크를 구입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이제 중장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사무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0: 그러니까요.
1: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보안, 시큐리티, 이런 이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물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가 그쵸, 필요한 경우도 그쵸. 있고 그리고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그 식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것도 납품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사자가 아니라
0: 그쵸.
1: 정부의 세금을 이용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창구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계약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0: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계약 사업이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주정부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본인이 잘 모르겠거든. 주정부에 연락하시면 또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상공회의소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마침 또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이 젊으시니까 네.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연락처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0: 아, 그러시구나.
2: 네, 연락하시면 돼요. 네.
0: 근데 저는요 이렇더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남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를 뭐 받으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문자를 먼저 알려주시면 더 그 문자를 들으면서 준비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혹시라도 전화번호를 받으시더라도 문자로 미리 남겨주시면 결국은 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우리 오명규 신임 회장님 또 우리 헤이든 환 상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정말 상공회의소가 젊어졌다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헤이든 환 사무총장님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많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제 오 회장님이랑 뭐 은지연 이사장님 만나 뵙게 되면서 이제 배울 것도 많다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 이런 협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처음이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처음이라 또 너무 잘해주시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배우고.
0: 그러네요.
2: 열심히 또 배워야죠.
0: 그러네요. 이런 말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필요 없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잘해야죠.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해야 됩니다.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2: 결과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해야죠.
0: 근데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식업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 일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결혼하셨죠?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시간 배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글이라 제가 사실 뭐 시간은 그래도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쪽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긴 했고
0: 그러네요.
2: 예.
0: 사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 시간 배합을 잘 하시니까 네. 또 일도 잘 하시고.
0: 그러네요. 네,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온통 신경 쓰실 일이 사업, 그다음에 또 상공회의소 일이시니까 오직 잘하겠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인복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을 우편에 두시고 또 그 은지연 전 회장님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을 또 다른 편에 두시면 막강한 상공회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상공회의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와바입니다. 와바 또 엑스포 뭐 KSC 공동 참여 네 그 두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와바에 대해서는 우리 저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또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예 제가 KSC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사무총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저희 와바가 이제 오는 8월 14, 15, 16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실 이전에는 하루 동안 이제 그쵸. 이벤트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공에 참여하게 된 사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와바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긴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다른 행사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기도 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알리고자 요번은 3일 동안 3일 내내 진행을 하게 됐고요. 위치도 지금 시애틀에서 가장 그래도 상징적인 워터프론트 피어 62에서 이제 사실 거기에 관광객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기 굉장히 좋은 위치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기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치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힘을 좀 실어서 3일 동안 이제 B2C 행사도 많이 진행을 하고 B2B 행사도 같이 진행을 해요. 하게 되고
0: B2C, B2B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미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들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도 알리게 되지만 이제 기업 대 고객들 간에 이제 홍보 및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많이 모셔올 거예요. 모셔와서 그러네요. 굉장히 하고,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는 사실 한인타운이 크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인 축제도 엄청 크게 하고, 근데 아직 워싱턴에서는 그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와바를 이제 좀 독보적인 한인 행사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첫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와 좀 이제 탈바꿈을 해서 이번에 좀 크게 한국과도 연계되고 이제 로컬 기업들과도 연결되고 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0: 3일 동안 하시려고 하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준비된 행사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만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수고가 그 와바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딱 언뜻 드는 생각이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 하니까 어머 샘플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1: 네, 뭐 꼭 오세요.
2: 네, 네. 네. 뷰티 샘플 이런 거나 뭐 다른 샘플들 많은데 저희 음식 쪽도 많이 저희가 좀 힘을 실을 예정이라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잘 못 보셨던 제품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국에서 아티스트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그래도 조금 큰 행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을 좀
0: 말만 들어도 정말 벅차기는 한데요.
2: 노력 중입니다.
0: 돈도 좀 빵빵하게 많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래서 요즘 스폰서십도 받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아니 근데요 이제 뭐 저 여기 시애틀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와바는 뭐 먼저 대표적으로 3일 동안이나 한다니까. 그렇지만 뭐 잘 자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와, 어디에 얼만큼 도네이션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주머니 털립니다.
2: 맞습니다.
0: 그런데도 좀 의미 있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가족 나들이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 정말 가족들이 와서 즐길 때가 맞아요. 많이 있고요. 네. 일단 그 동네가 좀 힐링 장소가 되더라고요. 네,
2: 네. 금토일이니까 갑자기 주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름이라 날씨도 좋을 거고 그냥 나들이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숟갈만 얹으시면 돼요.
0: 그러네요.
1: 숟가락도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냥 오세요.
2: 그냥 그래요. 오시면 됩니다.
0: 가면은 이제 뭐 샘플도 많을 테니까 네, 네. 뭐 본전은 빠지겠네요.
1: 네, 그럼요.
0: 아, 근데 교통편이 요즘은 또 이제 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트랜스잇 이용하시면 될 거고 또 버스편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로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한계가 많으니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3일 동안이라 하신다고 하니까 그중에 하루는 가셔서 좀 즐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네. 요즘 또 그 올림픽 기간이 또 지나서 이제 8월 달이니까
1: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네, 그렇죠.
0: 많은
1: 네.
0: 분들께서도 이제 그쪽을 다 다녀오시면 지리도 좀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아무쪼록 정말 모처럼 맘 잡고 하시는데 우리 또 젊은 분 또 열정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랑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러네요.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에서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와바나 또 다른 것, KSC 공동 참여 이런 것 그러면 와바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 네. 그다음에 KSC 공동 참여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1: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 인 시애틀이라고 작년 11월에 그쵸. 저희가 그

0: 저희 이제 상공이소와 또 KC가 함께 이를 좀 더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어떻게 우리가 더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함께 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지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테크 기업에 계시다가 이제 좀 나오셔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시애틀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기반을 좀 닦고 본인들의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기에도 우리 상공회의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하는데 일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스타트업이라는 게 당장 눈에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경우에는 뭐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요즘 뭐 스타트업에 한국에서도요 농업 기술에도 그게 뭐 적용을 시켜서 네. 많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많이들 지금 뭐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그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상공회의에서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관심을 어떻게 가지시는지 구체적인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는 자체도 힘들지만 창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뻗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켓도 필요하잖아요. 마켓도 네.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스폰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에서 관심만 가지실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액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0: 네, 그 부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핫한 AI 솔루션,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것이 친환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력. 요 두 가지가 워싱턴주에서는 가장 좀 관심을 끄는 특히나 스타트업 중에서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또 여기 미국에 시애틀에 또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친환경 정책 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해서 저희는 지금 여기 미국 현지에 있는 스타트업들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의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저희가 매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흐름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의 별도의 이제 그룹을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더 정보를 교환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는 그 투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엔젤 그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1: 그게 제일
0: 필요하니까
1: 중요하죠.
0: 이제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엔젤 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시장을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 데모데이라든지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그 스타트업들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또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아,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에 많은 분들의 참여도는 어떠십니까?
0: 지금 타운홀 미팅은 이제 지난해에 10회, 2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2월에 또 시작을 해서 2월, 3월 진행하고 이제 4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에 그러니까 4월 11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1: 근데 그 5월 달에는 언제쯤 진행하시나요?
0: 5월 달에도 둘째 주 토요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1: 그러니까
0: 제가 진행합니다.
1: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네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지만 이 방송이 라디오로 이제 소개될 때는 이제 4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요.
0: 그러시군요.
1: 이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시간에는 별로 그 틀리지는 네. 않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 타운홀 미팅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0: 타운홀 미팅은 저희가 이제 보통

0: 기본적으로 한 15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작으면서도 알찬 정도.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냥 앉아있다 가신다기보다는 일정 정도 같이 참여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진행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각각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 교환 혹은 뭐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현장에 오신 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신 그쵸, 어떤 내용을 또 그쵸. 제안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도넛 드시고 베이글 드시면서 예, 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1: 상공에서의 그 타운홀 미팅이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가기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요즘은 또 정책 때문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 우리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무총장으로 되시기 전에?
2: 는 없습니다.
1: 없군요.
2: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거를 주로 생각이 드세요? 회사들이?
1: 저는요, 제 들은 얘기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요, 왜 농사도 이제는 직접 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로 뭐 다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아, 여기, 그러니까 고랑이 하나둘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쪽에 지금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시스템에 알려주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 후에 돼 있는 데서 물이 쫙 나가요. 네. 그것도 일종의 스타트업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알렉사 요즘 많이 쓰다가 요즘은 그 ChatGPT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테크 타운이니까 그런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IT에서 일을 하시다가 AI 관계로 이제 레이업을 당하셔서 이제 그 자본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IT 계통의 스타트업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K푸드로.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면은 보통 저희가 테크타운이긴 하지만 테크 쪽으로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쵸.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라고 흔히 생각하시는 게 테크 쪽이라 이제 그쪽이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외에 그 모든 분야가 열려 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 카페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제 그 프라우드를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누면서 이제 사실 그분들이 저희 가게도 왔었어요. 저도 그렇구나. 당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내보내고 그 앞 커피숍에 가서, 그 커피숍이 또 제 지인이 하는 커피숍인데 거기서도 또 이제 900불을 털리고
1: 그러셨군요. 이제
2: 이런 거를 막고자 저희가 이제 예방도 하고, 뭐 이게 사례를 알아야 그분들도 대비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정보도 드리고, 그러니까 꼭 테크 쪽이 아니더라도
1: 그쵸, 그냥
2: 그쵸. 간단한 것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그쵸. 오셔서 들을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저는 아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은 처음이라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대답 잘했죠.
2: 아, 예, 잘하셨습니다.
1: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 상공회의에서 우리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순간 긴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스타트업,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뭐 IT나 아니 어떻게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슨 개발 회사가 아니라 뭐 약을 뭐 치매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했었는데요.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 분야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농사 짓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농, 그러니까 뭐 가축을 기르잖아요. 뭐 닭을 키운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들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사람을 다 쓰지 않고 기계로 하는 스타트업이 유행이다 소리를 제가 듣고 그때 한번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냥 스타트업은 I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도 IT뿐만이 아니라 뭐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네.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요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요리도 저 정말 깜짝 놀란 게요. 그 휴게소 한국에 가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휴게소 있잖아요.
0: 예, 그 휴게소
1: 일단은 휴게소가 너무 놀랬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기계가 끓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마파두부, 짜장면도 기계가 만들어주는데 그게 일반 그 요리사보다 더 맛이 좋다는 거죠.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뿌리니까 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에도 스타트업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다양하게 좀 넓혀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반기에 예정된 그 K 스타트업 데모데이라고 네. 네. 하셨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우선은 이제 그 엄선된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그 우리 현지에 있는 그 VC들이나 이제 산업 전문가들 앞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네, 그래서 실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사실 이제 뭐 지난해 있었던 행사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이제 현지의 VC들도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 뭐 핵심적인 의사결정자들까지도 오셔서 약 한 60여 명의 그런 관심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IR 피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그 아주 심도 깊은 1대1 미팅도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뭐 그 속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뭐 이렇게 LOI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뭐 이게 일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심화되고 정례화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뭐 금년에 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특히나 이렇게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뭐 보통 데모데이 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하시는 데모데이에는 그 책임감 있고 확답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참여하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애틀 데모데이, K-스타트업 시애틀 데모데이인 시애틀은 여기 현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기업들 중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거기에 이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워싱턴 주의 스타트업들이 그와 같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행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1: 그러네요. 네네. 그럼 거기서 구직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0: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1: 일단은 책임감 있는 또 책임감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게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바로 스몰 비즈니스 론입니다. SBA 그 론 그 거기에 대한 큰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일 타격이 바로 상공회의소 분들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2: 네, 아니 그렇죠. 이제 스몰 비즈니스 론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한데 좀 이제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저희 올려드려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저도 그쵸. 소상공인으로서 저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이 방침이 바뀌고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SB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랜트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4월 16일이 마감이었나요?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그랜트도 이제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40개 업체를 뽑아서 이제 이번에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있고 three phase 세 페이지에 맞춰서 이제 그 다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소개시켜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은 한인 그 소상공인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 40개에서
1: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참여 뭐를 한다라고 하면 참여율로 여기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2: 맞아요.
1: 참여율이 저조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에서 아무리 좋은 걸 내놔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내세울 수가 없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힘드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더 힘이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투표나 마찬가지죠.
2: 맞죠.
1: 뭐 투표하듯이 상공회의소에 이제 참여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그 특정인 그러니까 시민권자들만 스몰 비즈니스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 워싱턴주 한인 소상공인들의 몇백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체감은 어떤 정도가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SBA의 그 대출에 관계된 정책의 변화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 게 보통 7A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대출이 진행됐던 부분에
1: 그쵸.
0: 이제 영주권자가 제외되는 그래서 시민권자에게만 이제 대출이 진행되는 이런 정책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신청할 때 그 체크하는 항목에 그쵸. 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래서 lawfully resident이라고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제 지나갔던 부분을 지금은 구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그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약 한 기존에 비해서 한 40% 정도 퍼센테이지나 40% 정도가 감소했다. 대출 신청이. 뭐 그 얘기를 적용해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뭐 한 200여 명? 2, 3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수치 정도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정도 수치로 기존에 이제 대출 대상이 되셨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혹은 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내가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자금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지분 관계가 영주권자가 지분을 소유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분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다만 영주권자가 그러면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사업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SBA 관련해서만 정부 지원이기,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외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거는, 영주권자분들도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시고, 다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은 불안해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네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찾자.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SBA가 아니면, 그러면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기존에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나, SBA에서 보증하는 론을 랜딩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던 이제 기업 안에서는 그것이 아닌 별도의 어떤 이제 뭐 금융 서비스들을 또 그렇죠. 제품들을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당자를 모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든지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오셔서 또 본인의 상황도 한번 나눠주시고 같이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한편으로는요 그런 목소들이 자꾸 모여야 그 목소리를 저희가 가지고 뭐 여러 의회든 정치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또 저희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시면 그쵸.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러더라 뭐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얘기를 하려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올해 또 마침 또 선거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유권자의 표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방금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SBA론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랜더들을 통해서 약간 좀 뭐 이자율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랜더들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랜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0: 그러니까 네.
1: 단지 불이익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의 차이겠죠.
0: 그럴 수 있죠. 네.
1: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에 떠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상공회에서 타운홀 미팅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니까 매달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0: 네.
1: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날에 이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상공회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소개를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카드 결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맞아. 이야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른 분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기 피해를 사전에 경각심을 더 가짐으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요소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해서 그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 뭐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렇죠. 이제 뭐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의 요소들도 있고 또 신규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런 정보들 뭐부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먼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경험담을 해주심으로 해서 아 이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어떤 이제 가이드.
1: 그러네요.
0: 또는 안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동질성을 좀 느끼시게 되면 좀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굉장히 큰 고민인데
1: 그치.
0: 나누면
1: 맞습니다. 네,
0: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1: 사실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일도 되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같이 하면 성취감도 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 그 사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가짜 돈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참여하면서 받는 도움이 참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도둑들도 많이 들어서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함께 좀 의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지금 요식업을 하시면서 이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착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그렇겠구나라고 좀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럼 맞습니까? 이 행동을 보면 좀 안다라고들 그러시더라고요.
2: 있죠. 저도 이제 뭐, 페러웨이에서도 식당을 지금 거의 이제 8년, 9년 하고 있고.
1: 그러시구나요.
2: 네. 그리고 뭐 시애틀에서도 사실 지금 2년 정도 이제 하다가 시애틀 거는 그 파이널 스퀘어 딱 그 경기장 앞에 서 있었는데 사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고 이 동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유리창도 깨지고
1: 그러니까요.
2: 뭐 도둑도 네. 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 시애틀 요즘에 경찰분들을 불러도 잘 오지는 않아요. 사실 다치지 않으면. 다치거나 누가 죽지 않으면 그쵸, 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서 페러웨이 여기 하필이면 또 저희 타운 자체가 이게 옆에 이제 그 노숙자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유리창이 깨졌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근데 뭐 이런 거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기관들.
1: 그렇죠.
2: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상공회를 몰랐을 때는 이제 대한부인회를 통해서 도움을 또 받은 적도 있고 이런 정보들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작은 지원부터 그쵸. 큰 지원들 모든 게 다 저희한테 정보가 있으니 좀 연락을 주시면.
1: 그러네요. 그 상공회의소가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뭐 사업적으로도 스타트업 사업도 할 수 있고 한국하고 연계도 되는 그리고 또 주정부 그것도 따낼 수 있는 그런 많은 큰 일들도 하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장사하기가 참 힘들죠. 또 우리 이민자로서 여기서 뭐 크게 사업을 하신다면요. 종업원들도 많이 쓰시고 그런다면 뭐 그래도 좀 문제점이 각자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종업원을 쓰시지 못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말 카드 사기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또 그 가게 유리창 한번 깨진다라고 하면 많은 그런 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세상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며 예전에는 혼자서 해결해야 될 걸 이제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다른 뭐 한인생활상담소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한부인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그 오명규 회장님 이제 앞으로 좀 늦었지만 이 상공회의소가 기존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오명규 그 홀을 어떻게 앞으로 항해를 하실 건가요?
0: 뭐 상공회의소가 이제 만 40여 년 이렇게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시간 속에 그 시기마다 그 임기를 지내오셨던 뭐 전임 회장님들, 임원분들, 뭐 선배님들의 그 당시의 노고나 노력들은 뭐 정말 어찌 보면 저희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또 환경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더욱더 네트워킹하면서 한인사회를 넘어서는 그리고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그런 상공회의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모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또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라 각자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요. 인사드리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2: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짧은 의미 속에 많은 뜻이 담겨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요즘 우리는 오늘은요. 상공회의소 오명규 회장님 또 헤이든 황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박희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유튜브로 보는 라디오 한국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2: 지금부터 타코마 중앙 장로교회가 제공하는 선교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이형석 담임 목사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최소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왕으로 이렇게 통치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이 장로들이 함께 헤브론에 와서 그를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엔 수도를 옮기죠.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곳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워야 했고 또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황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승전가 그 찬양의 첫 구절을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3절에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베들레헴 동구 밖에 목동으로 양치기 소년이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도 그 광야에서 큰 바위의 그늘이 따가운 그 광야의 태양빛에서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이 일거나 폭풍우가 오면 그 큰 바위의 그늘에 피해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큰 그늘에 피하여 그곳에서 쉼을 얻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반석이 피난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종종 바위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전한 피난처는 광야의 어떤 바위, 뭐 염소 바위,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God is my fortress. 나를 삼키려는 이 나를 삼키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 요새란 보통 높은 산에 지형이 험한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그런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 함부로 공격할 수 없기에 그곳은 안전지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로 그런 안전지대와 같은 분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자기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 피신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요새처럼 안전지대처럼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냥 방패가 아니라 shield around me, 나를 둘러 에워싸 둘러싸는 방패. 왜냐하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감싸 안으시는, 나를 둘러싼 방패와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방패는 전장터에서 칼이나 창 또는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무기인데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려는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대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원수 마귀의 불화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가시돋친 말, 이 죄악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우리를 둘러 감싸 안으시는 shield around me, 나를 에워싸시는 방패가 되신다. 왜 나를 에워싸는 방패가 되시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냥 면전에 가시돋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모르게 등 뒤에서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그 말이 회자되어 돌다가 우리에게 들리게 될 때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둘러싸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이나 우리 없는 우리 뒤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 죄악된 말, 가시돋친 말이 영혼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가 되신다.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나를 해치려는 악한 힘이 감히 미칠 수 없는 높은 망대, High Tower, Stronghold, 요새와 같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God is the horn of my salvation. 이 뿌리란 힘을 상징합니다. 황소의 뿔, 힘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에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과 힘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영어성경에 그냥 He is my deliverer,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위험에서, 이 모든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3절은 He is my savior,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노래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를 에워싸는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 모든 명칭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찬송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리라. 5절부터 7절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을 회상하는데요. 처음에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 홍수물. 여러분, 홍수가 나면 홍수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도 홍수가 나면 홍수물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그 창수, 홍수물에 떠밀려 내려가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다가와서 다윗을 두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왕권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왕이 원수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국에 포고령, 체포령을 내리고 현상 수배범으로 삼아서 다윗 자기 가문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 지역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었을 때 다윗은 아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홍수물이 범람하고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6절, 스월의 줄이 나를 둘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스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옛날 개혁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했었는데요. 그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올무는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올무입니다.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며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 지역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홀로 찾아가서 정치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가 자기 부하로 망명을 오니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을 섬기던 장수들이 자기네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간에 든 쥐처럼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저자를 죽여야 후한이 없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다윗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자. 이렇게 자기들의 군주 왕에게 이 제안을 하는 얘기를 다윗이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아, 내가 사망의 올무에 빠졌구나. 부하들도 없이 자기 혼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정치망명을 하고 지금 왕궁에 머무는데 도간에 든 쥐입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이다 자기를 언제든지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미친 채 하는데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방 문을 막 손으로 이렇게 막 긁어대는 이런 일을 사람들 본 앞에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야, 우리나라에 정신병자 숫자가 모자라서 이런 미치광이를 내 왕궁에 데려다 놓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는 바람에 올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자기네 왕에게, 다윗이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되는데 지금 죽여 없애서 후한을 없앱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 이런 미친 채 하면서, 그런데 미친 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옵소서.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34편요 24절인가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니 의인이 왜 고난이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사람들의 비위를 마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의인은 환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의인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윗이 이렇게 홀로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도간에 든 쥐처럼 사망의 올무에 빠진 경험이 있었는데 수년 뒤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부하가 한 400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부하가 생긴 다음에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될 때쯤에는 부하가 한 600명으로 늘었고 600명 부하를 작은 군대를 거느린 다윗이 와서 블레셋 왕에게 내가 충성하겠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블레셋 왕이 받아주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내 주인 군주와 함께 왕도에 거하겠습니까? 저를 저 촌의 시골에 작은 마을 하나를 주십시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블레셋의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었는데 다윗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나에 대한 충성을 이번에 나타내야 한다. 사울과 싸우려고 나가는데 너도 출동해서 네 부하들 데리고 와서 나에게 충성을 증명해라. 다윗이 예,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6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우리 동족과 싸워? 우리 형제들과 싸워? 이거 다윗이 아마 계속 기도하며 갔을 겁니다. 전장터에 도착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네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랑 이 사람들 우리 편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전쟁하다 갑자기 뒤에서 돌아서면 우리 큰일. 다윗은 돌려보내셔. 다윗은 내가 왕에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니까 돌아가라. 이거 억울합니다. 나는 충성하고 싶은데 돌아가라니까. 그리고 뒤돌아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3일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이 타운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느라고 출동해 있는 동안 아말렉 마적대가 와서 모든 물건은 다 약탈하고 시신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자식을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끌어가고 집은 다 불태웠습니다. 600명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을 놓아 웁니다. 어린아이처럼 얼마를 울다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의 아이들을 빼앗긴 이 슬픔만 아니라 이 분노가 일어나서 야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우리가 전쟁 나가지도 않았어도 되는데 다윗 때문이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매우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들 아내, 자기들 자녀들을 다 이제 이런 웬 마적단에게 노예로 다 끌려가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아무도 다윗을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게 되었는데 나가다 보니까 첩보 보고가 들어오는데 다윗 왕의 가장 뛰어난 모사 지략가 아히도벨이 역모에 가담했다.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서 회의를 하는데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당신 내 아버지 싸움에 능한 사람인데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나에게 1만 명의 정예 부대를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어디서 숨 돌리기 전에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나라 백성이 당신에게 충성할 거다.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었다면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함께 지금 피난에 가는 길이니까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마병들을 거느리고 빠른 군인들 아히도벨이 내가 직접 지휘해서 이 만 명의 정예 부대 데리고 추격하겠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뭐를 생각하는지 다 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몰래 보냈던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이르렀도다. 21절부터 읽어드린 말씀에는 다윗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하신다 그런 내용을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경건한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어떻게 다윗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나? 그 살인죄, 무서운 살인죄, 그 간음죄 그걸 기억을 못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나를 상주셨다고 내 공의를 갚아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나? 다윗이 자기의 그 지난날의 악한 죄, 부끄러운 그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그 지난날에 정말 그 무서운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의 삶을 그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온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특별히 그 온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신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의의를 따라 My righteousness 나의 깨끗한 손을 따라 상 주셨다는 말이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22절부터 얘기하는데 22절을 보면 나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에 22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23절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를 내 눈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킵니다. 24절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영어 성경엔 blameless 허물이 없도록 무흠하도록 내가 죄를 피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과거엔 혹 자기가 그 죄에 빠지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무서운 죄에 빠졌었지만 이제 나의 그 죄를 참회하고 뉘우쳤더니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온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자기에게서 나온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열어주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 참회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또 사명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 그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복장,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다 흉내내는 거 보세요.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40년, 50년 금원식 금술이 좋으신 부부 이렇게 어르신들 얼굴 보면 서로 닮아가시잖아요. 뭐 나이 80이 되시면 남자나 여자나 잘 구별도 잘 안 되는. 근데 서로 깊이 사랑하면 닮아가신 분위기가 닮아가고. 그런데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서 자기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 22장 전체가 51절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가장 마지막 구절 30절과 35절 그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인데, 30절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게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 팔이 놋화를 당기나이다. 저는 이 놋화를 당긴다는 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힘과 능력, 권세를 오직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만 사용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대의 명분 그런 것 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더니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담게 되어서 자기 자신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이 놋화를 당기는 힘과 권세가 있어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원수에게 절대 이 놋화살 당기지 않습니다.
4: 지금까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제공 선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한 신앙을 목표로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한국어 예배는 오전 8시에, 2부 영어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그리고 3부 한국어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교회는 8001 파인 스트리트 사우스 레그우드에 있으며 문의는 253-589-89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제공 선교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부터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가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최병삼 담임 목사입니다.

때도. 저는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심고 거두는 불변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으면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왜냐? 중간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심으면, 봄에 심으면 가을이 되면 거둡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내가 한 그 행동이 1년 후에 맺을 수도 있고, 5년 후에 맺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도 다르죠. 농작물은 밭에다 심으면 밭에서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제가 서울에서 심었습니다. 성실하게 부교육자의 사역을 19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타코마 지을 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심었는데 미국에서 거뒀습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다 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 같이 따뜻하고 사랑 많고 그리고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대상도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해요. 어떤 때는 뒤통수도 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은 데서 거두는 진리를 영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인격이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는 망고불변의 법칙.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나만을 위해 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사실은 나쁜 씨를 심는 것인데 사람이 육체로 왜 심냐? 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육체로 심는 것은 곧바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가 편해지고 싶어요. 내 육체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하죠. 이게 효과가 즉각 나타났는데 재밌었는데 노니까 재밌었는데 게으름 푸니까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죠. 부어라 마셔라. 뭐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되면 속이 쓰려요. 즉각 효력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예요. 또 뇌물을 받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뇌물을 받으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살림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주머니 두둑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심고 나면요, 시간이 걸려요. 뿌리고 난 다음에는 거두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거둘 시기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탐욕으로 심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육체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육체로 심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쉽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돈이란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탐욕해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고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서 형 에서가 차지할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버려요. 욕심으로 속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순간 잠깐 속였어요. 그런데 그대로 심었는데 그대로 받아요.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속았어요. 아들 요셉 죽지 않았어요.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숨기고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속았어요. 야곱은 두 사람을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에서. 그런데 10명의 자식들에게 야곱은 속습니다. 그대로 심은 대로 받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은 거죠. 열왕기상 21장 보면 아방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탐욕을 부립니다.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좀 팔라고 그래요. 내가 살 테니까 좋은 가격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래요. 근데 나봇은 조상들이 기업으로 물려준 거기 때문에 내 자손들도 이 포도원을 경영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조상들이 준 것을 팔 수가 없다. 거절하죠. 아합이 화가 났어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해버려요. 결국 아합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체가 던져져서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산 거죠.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는 배고팠어요. 그는 병들었어요. 온몸이 다 헐었어요. 개들이 핥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너무나 극심한 유황불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목마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를 보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둥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람둥이인데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를 사귀어도 오래 못 가요. 길어야 3개월이에요. 왜? 바람기가 동해서 자꾸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 자매가 왔어요. 근데 자기 이상형인 거예요. 그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새신자 자매와 기도하게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년은 성실한 남편으로, 가정적인 자상한 남편으로 잘 지나갔어요. 근데 2년이 되자 바람기가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건 아닐까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한두 번 지나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데, 전에는 바람을 피워도 교회 잘 나왔는데 이제 2년째가 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아주 그 신나게 돌아다녔죠. 그 3년째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여자친구와 함께 그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그 맑고 그 청청한 하늘이 있고 바다 한가운데 크루즈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면서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태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그 했던 약속, 자기가 얻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 앞에 제발 또 한 번만 살려달라는 그 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이 많은 3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크루즈에 탔던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그 자기 때문에 이 300명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쓰레기들을 300명을 모으는데 3년이나 걸렸다. 육체를 위해 나쁜 씨를 심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는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8절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둡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것에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어주셔가지고 성녀로 심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멸망하게 하는 것,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육체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어떻게 되냐? 화목 있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더 분란이 커지고 더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내가 육체로 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싸매주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은 풍산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로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5천 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청빙 대상자들이 모두 해외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자신은 유학파도 아니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어요. 그래서 꿈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청빙위원들을 면접하는데 면접위원들이 그러대요. 아,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그 교회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내가 흘린 눈물을 보셨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복음의 씨앗을 또 심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복음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저절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 교회 가라 이 음성을 듣고 교회 나온 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교회 가라 그렇게 음성을 듣고 온 분 하나도 없어요. 전하는 자가 있을 때만 복음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치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입술을 열어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심는 것은 모두 다 특징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 성령이에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의 대상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훈련받고 섬기고 봉사하는 궁극적인 모든 목표 다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지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생명을 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는 심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심으셨어요.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위해 우리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람에게 심으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심어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에게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복음 전하는 사역자, 설교하는 사역자, 주의 종, 목장, 리더, 구역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저를 불신하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셔.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이 말씀이 다 귀에서 튕겨져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심어주는 것은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심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을 행했는데도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왜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했어요? 지금 희생했어요.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리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에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고 말씀해요.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정에 심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심을 때요,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심는 것은 좋은 것을 심는 게 아닙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심는 것이 진짜 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심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게 최소한 요만큼은 돌려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심는 것, 그것이 진짜 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파요. 그러면 새신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이 심는 거예요. 장례식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의 행사에 온 사람만 찾아가요. 새신자 난 몰라. 나와 상관없어. 이러면 생명을 심지 않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 준다면 그것이 생명을 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심으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모에게 잘한 사람 다 복받더라고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복받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거죠. 부모에게 잘한 사람 다 복받아요. 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 왜냐? 심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을 기회가 지금 있어요. 지금 심어야 돼요. 근데 내일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지고 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죠.
내가 사랑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 얻었을 동안에 우리는 심을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심을 때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좋은 것을 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로도 좋은 것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도 잘 심게 해주시되 나에게 주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이고 사랑의 기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돌려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가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는 세계 선교, 지역 봉사, 차세대 교육을 목표로 수병산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8시 30분, 9시 40분, 11시 15분에 있으며 청년부 예배는 낮 2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있으며 중고등부 예배, 주일학교, 한국학교도 있습니다. 교회는 3119 96과 사우스 레코드에 있으며 설교 CD가 필요하신 분은 253-353-11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입덧이 심한 탓에 잘 먹지도 못하고 고생이 심하네요. 집에서 하루 종일 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전 오늘 H마트에 들렀습니다.
1: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오늘도 변함이 없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월말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내 사연이라고 여기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석자 씨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수 함중아와 양키스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내게도 사랑이, 안개 속의 두 그림자 같은 곡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곡입니다. 이 노래들은 청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저의 삶에 위로를 준 곡들입니다. 함중아 씨는 2019년 11월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가요무대에서 함중아 씨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면 그의 노래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많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아서 노래를 신청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편을 위해 사연을 보내오신 유지민 씨의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군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묵묵히 복무했고 저는 그 곁에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온 주부입니다. 잦은 전근과 긴 부재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30년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던 남편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자상하게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저도 믿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에게 이 노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청하신 노래는 노래 인생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은하 씨가 나와서 특별히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은하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은하 씨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시는 양현규 씨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고생해준 아내를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애정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드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자주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 제 곁에서 고생만 하고 어느덧 얼굴 곳곳에 잔주름이 활짝 핀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 손잡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고맙다는 표현도 자주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선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노래를 함께 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하고 포근해졌습니다. 오늘도 내 사연이 채택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된 사연이 곧 내 사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내달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전국의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2: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4: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3: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

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들으시는 라디오 한국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영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 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0: YTN 뉴스. 빠른 뉴스, 새로운 정보. YTN 뉴스입니다.
2: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에게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할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3: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돈을 지불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운 회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1일 공지문을 통해 안전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미국뿐 아니라 외국계 모든 해운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OFAC는 제재의 표적이 되는 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현물 지급 등 다양한 거래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자국 내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교역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은 자국 해안에 근접한 우회로를 제한하며 선박들의 통행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4: And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3: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해운업계의 눈치 보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세예드 아파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중동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는 블룸버그에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석유 업체들은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던 베네수엘라로도 눈을 돌리고 있고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5: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평가팀을 보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관계자 수십 명이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석유 업체들이 베네수엘라를 투자 불가능국으로 평가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20% 정도나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중질유라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노후화된 시설과 정치적 불안, 경제 제재 등으로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해왔습니다. 엑손모빌 등은 2007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로 자산을 몰수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개선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려가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된 점을 들었습니다.
6: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5: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장기 봉쇄에 대한 대비를 지시하면서 에너지 기업 총수들과 베네수엘라의 정세와 원유, 해상 운송 여부를 논의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원유를 이미 계약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이르면 3일 밤 일본에 도착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수송이 쉬운 러시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기존 수입량을 하루 190만 배럴까지 늘리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미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경우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7: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자동차를 포함한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8: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7: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당장 다음 주부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 거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U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지난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여러 옵션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옵션으로는 협정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무역협정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U 기업을 차별하거나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다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이 EU의 이란전 비협조를 무역 보복 조치로 노골화하면서 이란전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의사를 밝힌 이후 사흘 만에 내려진 조처인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9: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6천여 명, 일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 그리고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는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주둔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병력 약 5천 명을 1년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란전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absolutely horrible.
9: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한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약 2만 8,500명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독일 정부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예상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DPA통신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며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 등 자국의 재무장을 언급하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5월 말쯤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10.1%를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84.6으로 4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12: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11: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늘 줄 알았던 미국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곤두박질쳤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쉐브론의 순익도 22억 1천만 달러로 37% 감소했는데 둘 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동시설 생산량 급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석유업계는 해협 봉쇄로 이달 말쯤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2천만 배럴로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석유업계에선 2억 1천만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검토 배경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스피릿 항공의 데이브 데이비스 최고 경영자는 러트닉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면 운항 중단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그동안 구제 금융 지원 논의를 이끌어준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불발하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13: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의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거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2: 이란 전쟁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5주 연속 올라 1리터에 평균 2,000원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기름값 상승폭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근 기자입니다.
14: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10원대, 서울은 2,04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전국 평균은 39전, 서울은 14전 올랐습니다. 경유의 경우 전국 평균이 2,004원대로 31전 올랐고 서울은 2,035원대로 27전 올랐습니다. 서울은 어제 아침만 해도 이틀 연속 기름값이 내리는 양상을 보이다 낮으로 가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1리터에 4원 8전 오른 2,008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유는 5원 1전 오른 2,002원대였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1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을 2차 최고가격 고시 전날인 3월 26일과 비교하면 190원 안팎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정부 2차 최고가격 인상폭 210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전국 주유소의 13%가 그 이상을 올렸다고 감시단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고시 뒤 4차 고시까지 계속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감시단은 나들이철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교착으로 일주일 새 1배럴에 6.5달러 올라 지난주 1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5: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살짝 상승의 추이가 있어서요. 주유소가 이제 그런 가격에 편승해서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선 반영해서 올리지 않도록 좀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6% 오르며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 지역인 영남과 충청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호개인 세력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이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16: 연휴 이틀째 어린이날 앞두고 대전의 축제 현장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향을 찾은 남다른 감회를 전하면서 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낙관하면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17: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16: 이어 경북 포항을 찾아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정 대표. 보수 진영의 아성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질 거라며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18: 지금은 팍팍해 보이고 힘들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새 넓은 길이 될 것이고.
16: 민주당은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 달성 공천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결국 윤 어게인 정당으로 귀결됐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9: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기어이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입니다.
16: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휴 기간 경북에 이어 경남과 부산 지역을 잇따라 찾아 야권의 바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영남 지역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2: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범죄자 심판선거로 규정하고 뭉쳐서 이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선 퇴진을 놓고 분열하던 지도부가 단합을 다짐했지만 비상계엄을 주제로 또 내홍이 노출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0: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은 국민의힘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당 안팎의 이선 퇴진 압박 속에 여의도만 맴돌던 장동혁 대표는 모처럼 만난 지지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전재수 김경수 후보를 콕 찍어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21: 끔찍한 짓이고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보유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어야 합니까?
20: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헌정 질서를 지킬 범죄자 심판 선거로 규정했는데 장 대표 리더십을 놓고 잡음이 있었던 원내 사령탑도 후보도 남은 한 달 똘똘 뭉치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22: 압도적으로 부산에서부터 힘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갑시다. 절대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20: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당 원로까지 총출동한 일종의 결의대회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한때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당내 최다 6선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과 공개 충돌한 겁니다.
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20: 한 목소리로 대여투쟁을 외치면서도 당 노선 갈등과 내홍 등으로 좌충우돌하는 제1야당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요일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을 찾는데 별도의 외부 행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24: 동남풍이 분다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일단 기지개를 켠 모습인데 아슬아슬 원색적인 발언과 돌출 상황으로 역풍을 부르진 않을지 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2: 6.3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양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여성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양향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간의 단일화 변수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0: 인물난 속에 선출이 지연되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양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경선에서 함진규 전 의원과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진영을 넘어 오직 경제와 민생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민들과 함께 정치 선거를 경제 선거로 바꾸겠습니다.
0: 양 후보와 맞붙게 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SNS에 과거 의원회 간 출입문 사진을 공유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는 SNS에 추미애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양향자 후보와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으며 당분간 독자 행보를 이어가다가 선거전 막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마포구에서 열린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원호 후보 측은 윤석열 군단과 함께 선거판에 나서는 소회가 어떠냐며 오 후보에게 날을 세웠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문재인, 박원순 때보다 이재명, 정원호 조합이 훨씬 더 심한 부동산 지옥을 초래할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의 입장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거라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에 LG유플러스 노조는 비겁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3: 연차 휴가를 내고 업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의 임금 인상, 1인당 경력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급 여력과 성장 재원 확보 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6,400억 원으로 추산했고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만으로도 손실이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주된 요구안을 100% 수용했을 때 금액이 오히려 손실보다 작다며 추가적인 수정 제시안으로 교섭에 나섰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달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4: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3: 그런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이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LG유플러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재원 마련이라는 자신들의 요구는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며 이를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발언은 책임 돌리기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피하려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삼성전자 노조가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타사의 투쟁을 왜곡해 본인들의 방어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질주에 힘입어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썼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수출액 기준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6: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또다시 8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 이란 전쟁에도 충격파는 없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73% 넘게 늘어난 319억 달러로 두 달 연속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초과 수요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도체 수출은 13개월째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수출액도 늘었습니다. 제품 단가가 오르면서 40% 가까이 증가한 51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물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한 뒤 올해에는 7,4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웠는데 이런 흐름대로라면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 수출액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일본보다 300억 달러 가까이 적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5: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반도체고, 근데 일본은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상당히 슈퍼 호황인데 그 영향으로 올해는 일본 연간 수출을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넘어설 것 같습니다.
6: 하지만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7: 예,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는 품목이고 반도체 단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이나 기술 진보의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반도체 수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증시부터 수출까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올해가 처음으로 한일 수출이 역전되는 해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2: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며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8: 그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원 중인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충북은 물론 충남과 대전, 세종 등 병원 12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인큐베이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전국 단위로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이나 진료과 부재 등의 이유였습니다.

0: 논란이 된 상황.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어제 서울 상암동에서 택시끼리 충돌해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전북 무주와 강원 홍천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2: 도로 한편에 택시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졌습니다.
3: 둘이 박으면서 이제 퀸픽스가 공중에 붕 뜨더니 돌더라고요. 한 바퀴 반을. 그 이제 인도 쪽으로 갔는데 인도에 이제 중앙봉이 있으니까 그걸 박은 거예요.
2: 직진하던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면서 뒤집힌 겁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 뒤로 마을버스가 달려오더니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버스 기사와 승객 1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9시간여 만에 꺼졌고 이어서 전남 순천시 주암면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연휴 첫날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포스터 30주년 행사에 인파가 몰리며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잉어킹이라는 희귀 카드를 주는 이벤트 때문이었는데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조훈 기자입니다.
4: 노동절 휴일인 1일 서울 성수동입니다. 골목길이 사람으로 가득 차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 30주년 행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추산 성수 카페거리 인파는 오전 10시 2만 6천 명에서 정오쯤엔 4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우려에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고 결국 행사는 중단됐습니다.
5: 거기 바닥에 깔린 사람도 있었어요. 성수 4번 출구. 사람들이 이제 도로 한 차선 막고서 거기로 걸어댕기고. 차는 아예 거의 한 30분, 1시간 동안 못 지나갔어요.
4: 특히 게임에 참여하면 희귀 카드인 잉어킹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인기였는데 이렇게 받은 카드는 이미 온라인에서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는데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 사람이 이제 그냥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뭐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아예 없었어요. 어린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4: 행사는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만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1: 올여름은 시작부터 덥고 극한 호우도 잦을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형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물길을 만드는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6: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아무리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도 침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22년 강남역 침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에 이런 극한 호우가 처음 나타난 것은 2001년. 이를 포함해 2000년대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3회로 늘었고 2020년대에는 벌써 6차례나 발생했습니다.
7: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이제는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대기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물폭탄을 쏟아붓는 기후위기형 폭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6: 현재 서울에 설치된 일반적인 하수관로의 설계 기준은 시간당 최대 95mm의 비. 기존 하수관로만으로는 이런 기후위기형 폭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치수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지하 40에서 50m 깊이에 거대한 저류조를 만드는

0: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입니다. 현재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서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3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신월 터널을 포함해 서울 시내 네 곳에서 총 132만 8천 톤, 올림픽 수영장 약 530개 분량의 빗물을 임시로 가둘 수 있게 됩니다. 터널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 서울시는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장비를 동원해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주민을 대피시키는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두입니다.
1: 보험 설계사 말을 믿고 수십 개 보험에 가입했지만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 지난 2023년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험사가 해당 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내렸지만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당사자를 2년 만에 다시 만나봤습니다.
2: 보험 가입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3: 올해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믿고 맡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4: 60대 A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한 대형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은 무려 26건. 문제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 보험을 드는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가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계산은 중도 인출과 해지를 반복해 보험료를 다시 내면 환급률이 올라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 때마다 손실이 누적됐고 결국 1억 원 넘는 손해만 남았습니다.
5: 중도 인출하면 7개월 낼 수 있잖아요. 그럼 19개월 되고 환급률이 없으니까 또 7개월 뒤에 또 내고 선납 처리 계속하면은 완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거의 90% 가까이 뜨잖아요. 85%에서. 그러면 이 돈을 다 찾아서 쓴다라고 해도 1천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4: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보험을 가입시키면 설계사는 첫 해 보험료에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해당 보험 설계사는 수수료로 최소 수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대필 서명 등을 이유로 불완전 보험 판매를 주장하며 5년 가까이 다투었습니다.
6: 20여 개의 보험을 들게 하면서 자기는 한두 건의 수당만 받으면 끝날 그런 수당을 20여 건의 수당을 늘려서 극대화시킨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한 고객을 기만한 거거든요.
4: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의뢰했고 보험사 측은 해당 설계사에게 3개월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험사 측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징계를 내렸다며 민원 제기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다수의 계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지난해 말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객을 기만한 설계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 모두 책임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6: 누구든지 이런 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널리 알리고자 이런 행태, 이런 보험사의 행태를 널리 알리고자 계속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4: 전문가들은 보험 해지와 가입 반복은 구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보험 변경을 권유받을 경우 의도를 의심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 제주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대출 이동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전반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7: 지난 2월 제주도 내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은 189억 원으로 전월 169억 원과 비교해 20억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별 대출 양상은 엇갈렸습니다. 예금은행, 즉 1금융권 대출은 한 달 새 증가폭이 214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71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1월 45억 원 감소해서 2월 118억 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제2금융권의 주담대는 1월 303억 원 늘어난 데 이어 2월에는 394억 원으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자금 조달이 시급한 도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무릅쓰고 이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건전성 지표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의 연체율은 1.1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0.62%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1.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오른 1.05%를 기록했습니다.
8: 관련 자본규제 시행 등으로 올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제주지역 주담대에서는 예금은행보다 비은행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비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여신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7: 고금리 이금융권 대출 증가 전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연체율이 겹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지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건 역시 외국인일 텐데요. 수원시가 외국인 인플루언서로 꾸려진 글로벌 사진딸 등과 함께 지역 홍보에 나섭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7: 문화관광 해설사 설명을 들으며 화성행궁 곳곳을 촬영하는 이들은 이른바 글로벌 사절단 소속입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됐고 수원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9: 수원의 매력은 또 현재와 그 과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좀 볼거리들이 많아서 수원을 저 데이트 코스로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7: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곳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0: 수원이 크긴 크지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행궁 주변에 있는 행리단길이잖아요. 왜 인기가 많은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국제 부부 유튜브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담아내서
7: 글로벌 사절단과 함께 수원 시민 270여 명이 참여한 시민 추진단도 꾸려졌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와 관광지 현장 안내, 불편사항 개선 등을 담당합니다.
11: 모임에 한 20개 국가의 이제 외국인들이 70년에서 80년 정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기분들을 통해서 수원시에 오는 관광객분들에게 수원시 소개를 그 나라 언어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진해서
7: 올해 1,400만 명, 내년 1,5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2: 사절단의 생생한 영상과 이야기들이 전 세계 여행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원을 찾게 만드는 기분 좋은 초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 수원시는 사절단이 제작한 콘텐츠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에 활용하고 시민 추진단 활동은 내년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30여일 동안 기능 점검과 연료 주입 등 사전 작업을 마쳤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 탭건 9에 탑재돼 발사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측용인 이 위성은 우주에 오르면 고도 498km 궤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와 함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극장가에선 1,600만 명 넘게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전략엔 뭐가 있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올해 200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3편입니다. 사극, 멜로, 공포까지 장르도 제각각입니다. 해당 장르로 흥행이 어렵다는 우려에도 작품만의 분명한 색깔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제 멜로 장르 흥행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깨고 현실 연애 서사로 2030 세대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멜로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13: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영화가 역시 마음에 와닿으려면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묘사가 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7: 왕과 사는 남자는 비운의 왕 단종의 최후의 상상력을 더해 눈물 콧물 쏟을 서사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14: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볼 만한 영화로 꼽혔고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라는 대역사를 써냈습니다.
15: 단종이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왕위를 빼앗긴 어린 왕,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14: 살목진은 기존 공포영화 문법과는 다른 감각적인 연출과 사운드로 체험성을 강화해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며 공포 장르로는 곤지암 이후 8년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16: 로드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구석구석 그 공간 자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이 그 모든 순간들을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4: 새 영화는 모두 한 배급사 쇼박스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각기 다른 관객층을 겨냥해 연달아 3연속 흥행에 성공한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장르의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선명한 기획이 올해 극장가 흥행에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롯데가 SSG에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주성의 헤드샷 이후 확 달라진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SSG 마운드를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17: 롯데 타선은 5회까지 SSG 선발 베니지아노에게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6회 장두성이 직구에 헬멧을 강타당하는 아찔한 장면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니지아노는 헤드샷으로 자동 퇴장당했고 SSG는 급하게 노경은을 마운드에 올렸지만 롯데 타선은 180도 바뀐 모습으로 노경은을 공략했습니다. 레이에스가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데 이어 노진혁의 희생플라이, 전민재의 안타로 또 두 점을 추가하며 6회에만 대거 넉점을 뽑아냈습니다. 7회에는 박승욱이 끈질긴 승부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냈고 8회에는 레이에스가 1타점 적시타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틀 연속 기분 좋은 역전승과 함께 3연승을 달린 롯데는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8: 그래서 3연승 하는데 4안타로 팀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또 팀이 어쨌든 지금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 3연승으로 분위기 잘 올려서 연승까지 계속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 키움 선발 안우진이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두산 타선을 돌려세웁니다. 5회까지 두 점만 내주고 호투한 안우진은 무려 981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선발 황동화가 7회까지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인생 최고의 투구를 펼친 기아는 KT를 잡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3: 황금 연휴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의 주무대는 제주도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강우량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10에서 80mm, 산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은 20에서 60,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월요일 낮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YTN 뉴스퀘어 내신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1: 타코마 우블링. 지난번에 보험 바뀌셨다더니 어때요?
2: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1: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2: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 것 같네.
0: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형이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3: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더럴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0: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1: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0: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1: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0: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1: 866-566-9191, 866-566-9191.
2: 고객만족 넘버원 변호사 카이 법무법인. 실력과 경험, 성실과 신뢰. 여섯 명의 변호사가 힘들고 막힌 문제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김지민 변호사입니다.
4: 김경숙입니다.
2: 능력과 경험의 조화, 타코마 시애틀 사무실에서 문제 해결사로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양자수석, 교통상해, 파산법 등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열쇠로 열어드립니다. 카이 법무법인,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법률 대변인. 타코마 본사 2535841369, 세털 사무실 4253583458.
5: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6: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때입니다. 환자의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디케어 전문병원 준핵과. 준핵과는 세틀 한인들의 건강 지킴으로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준핵과에서는 시니어 어른들의 전문 의료원으로 새로운 내과 전문의들을 모시고 앞으로 30년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건강은 준핵과에게 맡겨주십시오. 준핵과는 리뉴드 플라자에 있습니다. 전화 425-743-7000번.

0: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1: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0: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더럴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영국 최초의 민간 대학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은 올해로 200주년을 맞습니다. 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12세기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도서관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과거에 우리 주변을 채웠던 그 향기를 발굴해내는 후가 고고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AI 덕분에 과거의 향기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대장금이 음식을 하던 수락관 냄새라든가 경복궁 교태전 뒤뜰의 봄꽃 향기도 되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 과거 어느 한순간에 향기를 맡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향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세상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음악세상 K-POP계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로운 소식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K-POP에 빠지다!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를 먼저 만나고요. 음악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K-뮤지컬 이야기 나눠보는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세상 오늘 첫 곡은 NCT 도재정의 노래입니다. 퍼퓸.

0: K-POP에 빠지다. 오늘도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때 네.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 때문에 과거 어느 순간에 냄새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김학선 님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향기를 맡아보고 싶으신가요?
1: 이게 너무 약간 제가 대답하면서도 수치스러운데. 아, 저는 그냥 그 1980년대 먼 과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중식을 너무 좋아해서. 아. 1980년대 사람들이 그때 짜장면 이런 게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저는 정말 그 향을 아.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까. 아, 어렸을 때.
1: 네, 어렸을 때 먹었던.
0: 엄마 쫄라서 먹으러 갔던 그 중국집 짜장면.
1: 네, 근데 그게 어릴 때 그냥 지금은 맛이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6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최초의 그거는. 근데 그때 뭐 탕수육 같은 거 정말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아. 향을 저는 좀 맡고 싶다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아까 아. 오프닝 하실 때 옆에서 했습니다.
0: 네. 네. 자. 그래도 요즘에 또 이 향기만큼 좋은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 K-POP들 또 세계로 무궁무궁 또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소식인가요?
1: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죠. 지난 25일, 26일 일본 수도권에 3대 대형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 국립경기장, 니산 스타디움, 도쿄돔 여기가 K-POP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0: 아, 일본이요?
1: 네. 트와이스, 동방신기, 에스파 등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의 인파가 도쿄 일대에 다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세 곳의 공연장에는 10대 소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K-POP 팬들이 좌석을 메웠습니다.
0: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이런 대형 그룹들이 콘서트를 연다. 네. 그러면 저도 바빴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여기저기 맞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네. 그런데 음악 페스티벌이 아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0: 코첼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같은 날 K-POP 가수들의 공연이
1: 네,
0: 열렸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세 팀이 각각 공연을 가진 건데요. 먼저 동방신기 공연부터 보면 25일 오후에 일본 요코하마시 니산 스타디움 무대에선 동방신기. 일본 명으로는 토우신키라고.
0: 아, 네, 일본에서. 발음이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이 동방신기에게 관객 6만 5천 명의 환호를 막 쏟아냈습니다, 아, 관객들이.
0: 6만. 네. 이게 이제 야구장 꽉 차도.
1: 그러니까요.
0: 3만 명 안
1: 되죠. 3만 명 안 되죠. 네,
0: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1: 이 노래, 아이덴티티를 부르니까 관객들이 정말 떼창과 함께 그룹명을 막 연호하는 그런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이 노래는 작년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개봉을 한 현지 박스오피스 8위에 오른 동명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0: 아,
1: 합니다.
0: 영화 주제가였군요. 네.
1: 그래서 동방신기는 이틀간 13만 명 관객 앞에서 20주년 마무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0: 대단합니다.
1: 네.
0: 야, 이제 국내 데뷔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일본 데뷔 20주년을 맞는 K-POP 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1: 그렇죠. 네, 20주년을 맞았다는 건 정말 뜻깊은 거죠. 그래서 동방신기의 공연이 펼쳐진 니산 스타디움은 도쿄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해요.
0: 네. 근데
1: 현지의 그 최정상급 가수만 설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부터 유노유노와 최강창민 이렇게 2인조로 동방신기가 재편이 됐잖아요.
0: 2010년부터
1: 네, 그래서
0: 꽤 됐죠 벌써.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2013년 이곳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이 무대에 입성을 했고요. 이날까지 세 차례의 단독 공연을 열면서 해외 가수로는 최다 공연 기록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도 이번 공연을 기념해서 코스모클락 21 대관람차에 동방신기 상징인 붉은색 곰, TV장 모양의 조명을 점등을 했고요. 불꽃놀이, 뭐 포토스팟 등을 마련해서 도시 전체를 동방신기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주목을 받은 공연이었던 거죠.
0: 이야, 국내 가수도 아니고 해외 가수인데도
1: 그렇죠.
0: 도시 전체를 시그니처 컬러로 이렇게 촤악
1: 맞습니다.
0: 맞춰줬다니 제 마음도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같은 날 공연을 펼친 다른 팀 상황은 어땠습니까?
1: 네, 다음은 트와이스도 있는데요. 트와이스는 같은 날 일본 최대 공연장이자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입성을 해서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0: 도쿄 국립경기장에서는 해외 가수들이 공연을 안 해봤나 봐요.
1: 네, 그래서 이번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대단합니다.
1: 네, 트와이스 공연이 열린 이 도쿄 국립경기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스마비나 AKB48 등 일본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공연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는 이곳에서 25일, 26일, 28일 사흘간 회당 8만 석 규모, 그러니까 사흘간 24만 석 정도 규모의 무대를 이어갔는데요. 콘서트에 온 팬은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이었고 남성과 가족 팬도 보였다고 해요. 2017년 일본에 진출한 트와이스가 현지 오지상들, 그러니까 아저씨를 오지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0: 그렇죠. 네.
1: 이 오지상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0: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의 걸그룹이
1: 그렇죠.
0: 한국에 왔는데 네. 뭐 40, 50대, 60대 아저씨들도 아저씨들이. 다 한다.
1: 네.
0: 이런 가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간다. 이것도 정말 좀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0: 게다가 사흘간 24만 명이 네.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야, 트와이스의 인기는 진짜 대단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서 특히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근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팀이 에스파입니다.
0: 에스파.
1: 네. 에스파는 일본 국민 가수로 가는 첫 관문으로 불리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도쿄돔.
0: 아, 도쿄돔이 됐어요?
1: 네. 도쿄돔은 5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5일, 26일 양일간 약 9만 4천 명 관객과 함께 이곳에서 세 번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쿄돔 앞은 이 에스파를 보러 온 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로 20대 여성과 남성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성별이 거의 절반씩 나눠져 있는 것도.
0: 대단합니다. 네.
1: 네. 그래서 니가타에서 아침부터 신칸센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다는 한 남성 팬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윈터를 좋아해서 에스파 공연만 5번 정도 봤다.
0: 네.
1: 에스파 오시카츠, 이게 팬 활동인데 에스파 오시카츠는 제가 살아갈 이유다.
0: 그 정도입니까? 네.
1: 이야. 덕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네. 예, 나타내게 된 거고요.
0: 소위 이제 덕질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를 좋아한다는 한 여성 팬은 K-POP을 좋아하고 한국 패션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여행도 한번 가봤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동방신기, 트와이스, 에스파 이 세 팀이 모은 관객 수만 해도 진짜 수십만 명인데 여기가 또 한국이 아닌 일본이란
1: 네,
0: 말이죠.
1: 맞아요.
0: 야, 세 팀의 관객 동원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같은 날 거의 공연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매체 엔카운트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다 얘기하면서. 관동권 5km 이내 대형 공연장이 전부 K-POP이다. 여긴 지금 한국이라는 이런 예. 현지 반응을 뉴스로 예. 전하기도 했었고요. 예. 일본어권 한류 전문 매체 코레포는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열린 데이식스 공연까지 더하면 주말 관동권에만 40만 명 팬이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좀 만난 팬들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마치 일본 가수들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네. 거예요. 네.
1: 그래서 일본의 3대 공연장에서 동시에 한국 가수들 노래가 울려 퍼져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뭔가 좀 특이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어쩌다 일정이 겹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K-POP 파워가 어쨌든 크게 드러난 순간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한류가 완전히 정착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연가와 욘사마로 대표되는 1차 한류. 이게 2003년에서 2007년 정도.
0: 욘사마.
1: 네, 욘사마.
0: 기억납니다.
1: 네.
0: 그게 1차군요.
1: 네, 그리고 K-POP 아이돌이 J-POP 아이돌을 넘어선 2차 한류. 이게 2008년에서 2015년 정도로 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K-POP을 계기로 한국 패션, 화장품, 음식 등에 관심을 갖게 된 3차 한류. 이게 2026년에서 한 20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3차 한류에 이어서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제 4차 한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됐다.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한국이라는 일에 국적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탈한류라는 느낌마저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0: 좋은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네. 또 분석을 잘해놨네요. 1차부터 4차까지 네. 일목요연하게 딱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일본 내에서도 네. 약간 혐한
1: 그렇죠.
0: 분위기가
1: 맞습니다.
0: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젠 탈한류.
1: 네.
0: 아, 단어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일상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아주 예, K며든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한류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K-POP 팬덤이 세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 무대에 처음 데뷔한 동방신기의 경우에 남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온 60대 여성 팬부터 20대 팬과 초등학생까지 좀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K-POP 아이돌 산업의 한 축이었던 그 유사연애 이런 성격이 줄어든 것도 이런 현상에 뭔가 좀 한몫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가수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
1: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돌 가수가 연애를 하면 거기에 엄청난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0: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확 줄어들었네요.
1: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방식이 최강창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 일본 8개 도시에서 연 솔로 콘서트 20회 공연을 모두 매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해도 그 인기가 타격이 없는 거죠.
0: 아, 이게 그래서, 진짜죠.
1: 네, 그래서 네. 젊은 세대는 여전히 이성인 K-POP 가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K-POP 장르 자체의 매력에 매료되는 일도 많아지면서 아이돌의 장수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네,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한류라는 게 정말 장수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우리 1세대 아이돌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K-POP 가수 본인들은 물론이고 뭐 K-POP 업계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세 팀 중에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좀 동방신기 노래를 들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퍼포먼스랑 봐야 더 멋있긴 한데 라이징 선 준비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음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 음반 뭐 저도 요즘 즐겨 듣는 음반이더라고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보는 악뮤의 정규 앨범
0: 유호,
1: 개화입니다.
0: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1: 네,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정규 앨범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에 발표한 3집 항해 이후에 무려 7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0: 야, 오랜만이네요.
1: 네.
0: 악동 뮤지션, 뭐, 다들 줄여서 악뮤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냥 악뮤가
1: 그렇죠.
0: 됐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이두 남매를 계속 지켜본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악뮤가 이 한국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선 3살 터울의 친남매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점도 그렇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점도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케이팝 스타였잖아요.
0: 제목이 케이팝
1: 네.
0: 스타였죠. 네.
1: 근데 일반적인 케이팝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그룹이 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0: 악뮤가 그동안 내놓았던 음반, 음악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팝이랑 약간 좀 달라요. 예, 다른데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1: 네.
0: 원래 케이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아이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또 아이돌 그룹은 많이 탄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케이팝
1: 맞습니다. 네,
0: 스타
1: 실제로,
0: 출신들이.
1: 네. 이 케이팝 스타라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시작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컸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제로 심사위원도 당시에 3대 기획사였던 SM, YG, JYP의 수장 및 이사들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시즌2에 몽골에서 온 유기농 남매 듀오 악뮤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성격까지도 좀 약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악뮤가 결국에는 우승을 거둬 버렸잖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다음 시즌부터 아예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싱어송라이터가 다수 소속돼 있던 안테나뮤직의 유열이 심사위원으로 추가 투입될 정도로 뭔가 프로그램의 성격도 확 바뀌어 버렸죠.
0: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로그램 성격 자체를 악뮤가 바꿨다
1: 네.
0: 해도 이거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뮤,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이런
1: 네,
0: 평가도 있어요.
1: 맞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등장부터 폭발적인 스타성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다리꼬지마
0: 아,
1: 네,
0: 그러네요.
1: 노래 굉장히 네,
0: 기억나네요.
1: 신선함을
0: 예.
1: 안겨줬었죠.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정식 음원으로 발매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로 이들은 발표한 음악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차트에도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대중음악계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음악들이 아이돌 아니면 비아이돌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가요계에서 정말 좀 남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팝 듀오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빠 이찬혁의 음악에 맞춰서 동생 이수연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0: 저는 이번 앨범이 7년 만에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고, 왜냐면 그동안 공백을 별로 느끼질
1: 네,
0: 못했어요.
1: 그렇죠.
0: 사실, KBS에서 그 수현 씨는 DJ를 오래
1: 맞아요.
0: 했고, 그동안 오빠는 군대를
1: 네.
0: 다녀왔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찬혁도 솔로 활동하지
1: 솔로
0: 않았습니까?
1: 활동했었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약간 공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들이 새 앨범을 발표한 데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빠 찬혁의 그 군복무, 그리고 솔로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수현이 뭔가 마음의 병이
0: 그랬다고
1: 겹쳤던
0: 하더라고요. 저는
1: 상황이었습니다.
0: KBS DJ를 그만두시고
1: 네.
0: 안 보여서 약간 좀 비공개
1: 네.
0: 약간 좀 그런 이미지인가
1: 네.
0: 했더니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앨범 발표 후에 방송에서 지금 다수 공개된 것처럼 수현이 꽤긴 시간 동안 무기력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 찬혁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집에서 합숙을 했고 다큰 성인이 이렇게 남매가 같은 집에서 합숙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합숙하면서 거의 트레이너처럼 네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뭐 앨범 작업 운동 이렇게 반복한 끝에 개화라는 앨범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이 악뮤 초기 음악의 순수함이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사연과 서사가 더해지면서 더욱 반갑고 뭉클한 앨범이 됐습니다.
0: 네. 거의 그 아이돌 연습생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을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수현
1: 맞습니다.
0: 씨가. 자, 악뮤가 YG를 떠났죠.
1: 네, 그렇죠.
0: 독립을 한 겁니까?
1: 맞습니다. 그 앨범이 나오기 전에 지난 12년간 함께했던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소속사는 이찬혁의 1인 기획사인 제목부터 정말 남다릅니다. 영감의 샘터.
0: 영감의 샘터가
1: 네, 회사 이름입니다.
0: 회사명입니까? 네. 특이하네요.
1: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처음 발표한 이번 앨범 개화도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소문의 낙원과 함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노래가 번갈아가 1위를 자리바꿈하면서 머물고 있는데요. 들으면은 좀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럼 오늘 들을 노래는 소문의 낙원입니까?
1: 아니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0: 이제 어나더 케이팝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1: 오늘의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유화인데요.
0: 아, 유화요?
1: 네. 외자 이름입니다. 유화는 데뷔와 함께 인디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싱어송라이터고요. 원래는 그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악학원을 다녔다고 해요.
0: 예.
1: 그때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신 곡 가운데 하나가 유자의 우울한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0: 무슨 네. 과제를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1: 이거 뭐 편곡하는 작업도 내주고 요즘 음악학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그래서 1993년생인 유아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이 노래가 1980년대 후반에 87년에 만들어졌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요. 너무 곡이 세련되고 시대들을 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야, 이 곡이 80년대에 만들어졌구나라면서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유재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인의 삶을 더 강하게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0: 근데 뭐 유하 씨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친구들이 유재하 씨 음악을 들으면 다들 놀라요.
1: 맞습니다.
0: 야, 네.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였나
1: 네, 이렇게
0: 보다.
1: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그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0: 그리고 또 유재하 씨라는 사람 그 인생 서사 자체가
1: 그쵸.
0: 너무
1: 맞습니다.
0: 이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나이에 네. 요절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유재하 음악에 매료된 가수 지망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유하 씨. 대학을 결국에는 음악과 관련된 대학을 갔나요?
1: 맞습니다. 네. 대학에 가서 작곡을 전공했어요.
0: 아, 작곡을 갔구나. 네,
1: 작곡 전공하고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본명 유보영이거든요. 근데 유보영이란 본명으로 참여해서 그런 건 없었어 라는 노래로 장려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후에 활동명을 유화로 바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0: 예.
1: 내가 하려고 하는 음악이 뭔가 이렇게 내 본명인 유보영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명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또 외자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0: 예.
1: 되게 재밌게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나씩 다 붙여봤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 유나, 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가 하를 붙였더니 유아란 이름이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0: 가로 시작해서 결국엔 맨 끝에
1: 네,
0: 하까지 갔네요.
1: 맞습니다.
0: 유하라는 이름의 탄생 스토리도 흥미로운데 왠지 근데 유재하랑 굉장히
1: 네,
0: 관련이 좀
1: 맞아요.
0: 있어 보입니다.
1: 네.
0: 자, 유하의 음악 어떤 분위기입니까?
1: 이렇게 어떻게 딱 들어보면 목소리가 정말 희말이 하나 없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0: 네.
1: 네. 근데 그런 목소리와 대비되는 노래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은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아만의 음악이 완성이 되는데, 젊은이, 낮잠이라는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요. 또 EP 싱글을 발표하면서 초기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음악에서 진정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정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이입이 돼야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 번째 정규 앨범인 살아있다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살아있다도 그 연장에 있는 음악입니다.
0: 앨범 제목이 살아있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저도 살아있고 다
1: 네,
0: 살아있는데.
1: 다 살아있는데.
0: 유화도 살아있군요.
1: 네. 근데 이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고 그 전부터도 계속 말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와 좀 잘 어울리는 앨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살아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펭귄이 보통 본인 에너지의 70%를 그 뒤뚱거리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만 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펭귄이 균형을 맞추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살아있는 걸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저한테도 좀 약간 경종을
1: 네.
0: 울리는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살아 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엄청 쓰는데
1: 그렇죠.
0: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일을 너무 많이 했네요.
1: 그러니까 일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70%를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0: 네. 네.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유화입니다.
1: 네.
0: 작업을 꾸준히 해왔나 봐요. 그동안.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 기준으로는 4년 반 만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그동안 작업을 쉬엄쉬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정규는 여러모로 품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과연 3집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은 그냥 뭔가 지난하게 해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보통 앨범 발표하면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 씨는 그냥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냈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앨범은 유아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여린 포크 음악뿐만이 아니고 다소 좀 락킹한 사운드도 담겨 있어서 앨범 되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0: 네.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하의 살아있다 띄워드리면서 음악평론가 김학선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

0: 무대 위에 흐르는 우리 인생 이야기와 음악을 감상해보는 K뮤지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뮤지컬이 좋아! 오늘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을 골라오셨어요.
1: 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요. 한국적인 색채가 아주아주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명성황후, 영웅. 이 두 작품 너무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 작품의 유명세를 이을 또 대한민국 뮤지컬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사 에이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에이콤에서 초대형 신작으로 내놓은 작품이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 아래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상상력을 정교하게 엮어내서 한국적인 미학을 바탕으로 보편적 감동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0: 네, 제목만 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몽유도원 하면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만 봐도 가장 한국적인 색채가 강할 것 같은 뮤지컬 제목인데
1: 네.
0: 몽유도원도랑 관련이 있나요?
1: 네, 아마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풍경을 이제 그림 몽유도원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네. 그 그림과는 관계가 없고요.
0: 아...
1: 최인호 작가의 소설 네. 몽유도원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몽유도원도는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도미와 아랑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백제의 왕인 여경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들 인생이 한가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기 위한 몽유병의 꿈놀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은 이렇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뒤엉킨 도원을 우대에 담아내서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있고요. 특히 공연은 한국적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랑, 그리고 욕망, 이상향이라는 주제를 녹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누구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는 목표가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극작을 맡은 안재승 작가는
0: 네.
1: 디즈니 뮤지컬을 참고해서 이야기, 캐릭터의 구조와 넘버 등을 구성하고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작 소설의 요소들도 각색했다고 합니다.
0: 이거 뭐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고전 도미전 설화를 모티브로 했다. 소설 몽유도원도의 대중성을 확보한 디즈니 뮤지컬의 문법까지 익혀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몽유도원. 지금 공연 중인 뮤지컬 몽유도원, 이게 신작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초연이 아니라고요?
1: 이 작품이요. 초연이 2002년이에요.

0: 그러니까 무려 이제 23년, 24년 이 정도가 된 거죠.
1: 어? 엄청 오래전에 했었네요. 네.
0: 근데 이제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넘버들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초연 무대에서는 정절이나 순결 같은 가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지워지고 아랑의 캐릭터도 도미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는 수동적인 성격에서 불의에 맞서는 기계에 있는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1: 이야기 구조를 좀 대중적으로 바꾸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0: 네.
1: 좀 달라진 가치를 반영했다.
0: 맞아요.
1: 다방면으로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 작품이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계를 이끌어온 또 대표 창작진이 의기투합해서 한국 무대 미학의 결정체를 보여주겠다 하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으로 한국 뮤지컬의 신화를 쓴 윤호진 연출 그리고 윤홍선 프로듀서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세계를 겨냥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윤호진 연출은요. 몽유도원을 통해서 자신의 연출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동양적 미학과 첨단 무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이끌 이 K뮤지컬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작품에서도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1: 네. 연출 윤호진, 프로듀서는 윤홍선. 뭐 두 분이 형제 관계는 아니죠? 예, 상황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0: 네.
1: 전 세계 관객을 타겟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몽유도원. 넘버 하나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도미 역을 맡은 김성식 배우와 아랑 역을 맡은 유리아 배우가 함께 부르는 그리고 그리며 듣겠습니다.

0: 야, 이게 음악에서도 뮤지컬의 볼륨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이 뮤지컬 영웅의 신화를 쓴또 오상준 작곡가가요, 서양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조화를 통해서 동양적 미학과 현대적 감각을 또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27곡의 넘버를 탄생시켰는데요. 동양의 리듬과 서양의 멜로디로 탄생된 이 새로운 한국의 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뮤지컬의 작법과 함께 판소리, 정가 등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됐고요.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유연하게 고차하면서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악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음악이 주가 되는 만큼 또 뮤지컬 배우와 더불어 정가 가객인 하윤주 그리고 소리꾼 정은혜, 윤재원 등을 캐스팅해서 우리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0: 소리꾼들도 캐스팅을 했군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서양 음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우리의 전통 음악. 근데 이제 소리꾼은 제가 알겠는데요.
1: 네.
0: 정가 가객이라고 하니까 좀못 들어봤던 분들이기도 하고, 이게
1: 네.
0: 어떤 가수입니까?
1: 그렇죠. 이 정가가요,
0: 네.
1: 한국의 전통 성악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가곡,
0: 네.
1: 가사, 시조를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 주로 상류층인 궁중이나 양반 계급이 즐기던 노래로 청아하고 깔끔한 발성 그리고 절제된 소리가 특징입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고요. 보통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수를 가객이라고 하고 판소리나 창극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소리꾼이라고 하는데 네,
0: 아, 이게 좀 다르군요.
1: 이 작품에서 아주 영민하고 강단 있는 도미의 정혼자인 아랑역을 맡은 하윤주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정체성인 한국적 미학을 상징하고 있고요.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하윤주 배우의 목소리는 또 서양의 오케스트라 선율과 만나서 꿈속의 여인인 아랑의 신비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0: 이야, 이건 뭐 듣기만 해도 엄청 신비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유돈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백제왕 여경, 그러니까 계로왕인데요.
0: 네.
1: 이 계로왕이 꿈에서 본 여인에게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충직한 신하 향실에게 그녀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왕비의 자리를 둘러싼 귀족들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 사는 동안 어떤 여인도 곁에 두지 않겠다고 했던 다짐이 또 무색하게 여경은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마저 끊어진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마침내 꿈에서 본 여인 아랑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부족의 지도자인 도미와 혼인을 한 사이예요. 그럼에도 여경의 마음을 식을 줄 모르고 급기야 여경을 향한 충정의 눈이 먼 향실은 도미가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해서 그와 아랑을 떼어놓을 덫을 놓습니다. 백제의 궁궐로 끌려간 도미와 아랑은 마음에 없는 말로 여경을 속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려고 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경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0: 이들이 연기하는 걸 알아버렸군요.
1: 네, 그래서 최인호 작가는 이 설화에 대해서 나는 이와 같이 피처럼 절실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이라기를 우리 설화 속에서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0: 그 정도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였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미와 아랑의 사랑. 그 아랑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분노를 키우던 여경이 등장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요?
1: 네, 우선 연출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서사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꿈속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공간에서 주인공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고요. 무대, 조명, 의상, 영상 등 모든 시각적 요소는 극 전체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인물의 내면과 극적 긴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백의 미와 상징적 표현은 또 공허함과 여유를 느끼게 하고 관객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관객이 감정을 상상하고 공감하면서 공연 전체를 한편의 꿈속 여정처럼 경험하도록 설계됐어요. 나아가 관객은 삶과 현실 또한 때로는 몽유임을 느끼면서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공연 보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대를 채우는 영상이 있다고
1: 네,
0: 들었어요. 그 얘기를
1: 맞아요.
0: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이 무대 디자인은요, 데스노트, 웃는 남은 남자, 드라큘라, 지킬앤 하이드 등 수많은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 언어로 또 공연의 품격을 높인 이모셔널 시어터가 맡았습니다. 이모셔널 시어터는 오필영이라는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아트 디렉터가 만든 회사인데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무대 위에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와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서 작품에 대한 몰입을 높입니다. 그리고 수묵 영상 디자인은 타경환 작가가 맡았는데요. 타경환 작가는 한지와 수묵으로 제작한 아트워크를 최첨단 영상 기술과 결합해서 무대 위에 한 폭의 신비로운 산수화로 구현을 해요. 이 수묵 애니메이션은 회화적 미 그리고 여백의 미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그게 서정성을 강화하고 무대의 영상은 또 마치 눈앞에 산수화가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선사하면서 전통의 동양미 그리고 현대기술이 결합한 미디어 아트로 무대를 채웁니다. 영상은 단순한 시각효과를 넘어서 무대의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 기능하는데요. 장면마다 변화하는 영상은 또 공간을 확장하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거죠. 이를 통해 관객은 또 익숙한 무대 공간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세계를 체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양화를 감상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0: 딱 보면 이제 그 무대 뒤에서 그 뭔가 산수와 동양화가 이렇게 쫙
1: 네, 맞아요.
0: 그려지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동영상으로.
1: 네.
0: 이거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들 영상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넘버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랑 역할을 맡은 우리 정가 가곡을 부르는 가객 하윤주와 제사장 비아를 연기한 홍윤희가 부릅니다. 아, 달님이시여.

0: 뮤지컬이 좋아. 오늘은 뮤지컬 몽유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 또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재밌을까요?
1: 네, 의상 디자인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 구름이 그린 달빛, 간신, 안시성 등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에서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진희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0: 아, 이게 한 분이 다
1: 네.
0: 디자인을 한
1: 네,
0: 작품이었어요?
1: 그쵸.
0: 야, 어쩐지 엄청 한복들이 예뻤어요.
1: 그쵸. 그래서 몽유도원의 또 의상은 백제를 배경으로 한 서사를 기반으로 고대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동양적 미학을 섬세하게 담아냈거든요. 이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은 몽환적인 무대와 조화를 이루고요. 자수와 장신구는 감정과 상징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장치로 기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대 미학과 어우러진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의상은 캐릭터의 정체성과 감정 변화를 또 반영해서 섬세하게 설계가 됐어요. 여경은 검정, 금빛, 붉은색 등의 색채로 외로움과 상처, 집착을 표현하고요. 아랑은 복사꽃빛, 연청색, 은빛 등의 부드러운 색조를 통해서 지혜롭고 강인한 면모를 강조합니다. 이 뮤지컬 몽유도원의 의상은 서사와 감정을 시각화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을 하면서 무대와 음악, 영상과 함께 작품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0: 네. 이 몽유도원에서 보신 분들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도미와 여경이 바둑을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때 검정돌과 흰돌로 나누어져서 각자 서로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듯 이제 그런 바둑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검정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집단을 구축한 상태로 다양한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풀어냅니다. 이렇게 음악과 장면에 가장 잘 맞는 춤을 선보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 무용 연출을 코레오그래피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뮤지컬 몽유도원에서 안무를 맡은 서병구 안무가는 한국의 전통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도 전통을 복원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처음 여경의 꿈에 아랑이 등장하는 장면을 추는 부채춤, 이후 목지족 사람들이 추는 춤은 아리랑 춤 같은 민중의 춤이고요.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에는 궁중정제를 바탕으로 처용무, 춘행정과 같은 춤이 사용됩니다.
0: 네, 지금 잠깐 스포를 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경과 아랑의 결혼식 장면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비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쵸, 맞아요.
0: 악기면 악기, 배우면 배우, 무대면 무대, 또 안무까지 우리 전통 문화가 속속들이 배어 있는 그런 뮤지컬이군요.
1: 네. 최정상 배우들로 완성된 또이 캐스팅 라인업. 또 주목할 만한데요. 백제여왕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 배우는 또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 영웅, 레미제라블 등의 대작에서 또 무대를 장악하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특유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강인하고 위엄 있는 여경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역을 맡은 김주택 배우는 세계적인 오페라 무대를 누비는 또 월드클래스 성악가이자 뮤지컬 배우로 팬텀싱어 2를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바리톤 특유의 무게감으로 냉철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여경을 완성했어요.
0: 그런 여경과 맞서는 도미와 아랑은 누가 연기했습니까?
1: 네, 마한족의 지도자 도미 역은요, 이충주와 김성식이 맡는데요. 이충주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물랑루즈, 원스 등에서 보여준 아주 안정감 있는 연기와 노래로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도미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뮤지컬 에비타, 레미제라블, 레드북 등 다양한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김성식이란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는 또 이번 작품에서 아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깊은 내면 연기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하윤주와 더불어서 아랑을 연기하는 유리아라는 배우는요, 또 뮤지컬 에비타, 레드북, 맨피스 등 유수의 작품에서 스펙트럼 넓은 연기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배우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으로 주체적이고 강인한 아랑을 표현합니다.
0: 우리 박혜아님께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어딜까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요소들도 다 좋긴 했는데 배우 민우 역시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여경이라는 인물의 질투 어린 광기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굉장히 악독한 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가진 굉장한 피지컬과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엄청 섬세하기도 해요. 여태까지 본 민우 배우의 작품 중에 저는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상 깊었어요.
0: 와, 정말입니까? 네. 예, 민우 역시는 뭐 예능 또 음악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맞아요. 또한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겠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뮤지컬 몽유도원. 벌써 해외 진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1: 네, 오는 8월부터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비드 코크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제작사 에이콤은 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는 이제 다짐입니다. 실제로 명성황후 영웅으로 한국적인 이야기를 세계 시장에 꾸준히 선보여온 만큼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네요.
0: 네, 뮤지컬 몽유도원과 함께한 뮤지컬이 좋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박희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드린 음악 세상 오늘 순서 뮤지컬 몽유도원의 여경 역을 맡은 민우혁의 공허한 포옹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이었습니다.

0: 가네. 나 짐승처럼 사나.
1: 앞서가는 방송 미래의 비전 라디오 한국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 1450 KSUH Pyeongchang and 1230 KWYZ Everett Korean Broadcasting Federal Way.

똑같은 커피라도요. 커피숍에서 마실 때와 집에 가지고 와서 마실 때는 느낌도 맛도 다릅니다. 아마도 커피숍의 분위기나 창밖 풍경이 커피의 맛을 더 좋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만들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할 때 더 맛있게 먹게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무심했던 부부 사이가 다시 돈독해지는데 여행이 좋은 이유도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0: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서문탁의 3인 곡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권태기의 연인이나 부부에게 전문가들은 여행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배경을 바꾸어 보라는 조언이죠. 편안한 것과 지루한 것, 익숙해서 좋은 것과 익숙해서 무감각한 것은 사소한 차이에서 갈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변화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더 맛있게, 같은 사람도 좀 더 멋있게 느낄 수 있는 여행.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죠.
1: 맛있다.
2: 정말 맛있다.
3: 와, 환상적인 맛있다.
2: 역시 식당은 맛있다야.
4: 어머머, 이 맛있는 한국 치킨이 20불밖에 안 돼. 거기다 소주는 10불이잖아.
3: 새로운 듄이 만들어내는 맛있다의 맛. 꼬치, 등갈비 등 수십 가지의 퓨전 스타일의 맛있는 맛.
2: 뉴 매니지먼트.
1: 새로운 맛.
4: 부담 없는 가격. 구 아지트 자리에 맛있다. 33310 퍼시픽 하이웨이. 전화 253-235-5976.
1: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모십니다.
5: 화요일은 쉽니다.
6: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7: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6: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7: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웨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0: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조선용입니다. 복잡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어떻게 신청할지 고민 많으셨죠? 200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립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신청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전문가 조선용이 있습니다. 조선용 보험 425-951-9210 425-951-9210번.
1: 잠시 후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쿨의 아로하, 이어서 유엔입니다. 파도.

집만한 사람.

0: 우리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인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집을 포기하고 위스키와 담배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취향 확실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매주 토요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영화 소공녀에서 주인공 미소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담배와 위스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대화 평론가도 나 이것만큼 세상이 무너져 이것만큼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1: 그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0: 예.
1: 그 저는 이렇게 글을 마감을 다 했거나 예. 뭔가 이렇게 한텀 쉴 브레이크 타임이 딱 생기면 예. 그냥 편의점에 가서 예. 그 바나나색 우유를 예. 하나씩 먹고 나는데요.
0: 소화탕이구나 그게 우리
1: 네.
0: 평론가만큼의
1: 빨대를 이렇게 예. 톡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요새는 그게 그 설탕을 안 넣은 제품도 나왔습니다.
0: 여러 맛도 있어요? 다른 맛도 있어요?
1: 네, 뭐 딸기 맛도 있고 그러는데 아 설탕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자주 먹고 있어요.
0: 클래식이죠.
1: 아, 그럼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0: 우리 이대화 평론가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 그거군요. 예, 그 정도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뭐, 자주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0: 자주 지켜가십시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뭡니까?
1: 1997년에 정말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대 그리고 나고요.
0: 예.
1: 시청률 62.4%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드라마입니다.
0: 정말 그때 진짜 방송이 유일한 네, 엔터테인먼트였던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었죠.
1: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 최불암 씨, 네, 그 최불암 씨에게 4남매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이들이 펼쳐 보이는 이제 좌충우돌 가족 드라마가 전체 줄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영덕이죠?
1: 네. 어촌마을 영덕인데 아버지 최불암 씨와 함께 4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박상원 씨, 둘째가 차인표 씨,
0: 네.
1: 셋째가 서유정 씨, 넷째가 전 여기 출연하신지 몰랐어요. 송승헌 씨가 나옵니다.
0: 막내로 송승헌 씨가 나왔죠.
1: 네. 근데 첫째 박상원 씨 정도만 건실하고 경제력도 있고 네, 그렇게 자라났고요. 막내 송승헌 씨는 툭하면 싸움을 하고 다닙니다. 셋째인 서유정 씨는 딱 봐도 철이 없고요. 둘째 차인표 씨는 부잣집 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만 온통 머릿속에.
0: 제일 한심한 게 사실 둘째 아들 차인표예요.
1: 맞아요. 그런 설정으로 나오죠. 심지어 아버지도요. 다혈질입니다. 또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구식인 사람이어서
0: 예. 그러니까
1: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질 못합니다.
0: 네.
1: 이런 상황에서 첫째 박상원이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여성 수경 최진실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최진실 씨 이제 고생 모르고 자란 집
1: 그렇죠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수경은 시댁이 될 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영덕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인사 드리러 간 날 송승헌 씨는 싸움을 하고 와서 이렇게 다쳐왔습니다. 그걸 나무라는 엄청 거칠게 뭐라는 아버님을 또 보게 되고
0: 예비 시아버지를 본 거지.
1: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못하겠다.
0: 예.
1: 결혼을 막 뒤엎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처음 불거지는 문제는 살 집 때문입니다.
0: 예.
1: 이제 수경 부부가 신혼집으로 그 서울에 있는 수경의 이모 댁에 세를 들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철없는 아버지랑 시댁 식구들이 이모가 들어와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덥석 잡아서 다 같이 그 집에 올라가서 몰려가 살게 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네. 그러면 신혼 생활이랄게 둘만의 신혼 생활은 끝난 거죠.
0: 졸지에 시집살이 하게 된 거네.
1: 그렇죠. 심지어 챙겨야 할 식구도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수경이 엄청 고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만 있으면 풋풋하고 아름다운 가족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최불암 씨 아버지가 겉으로는 투박해도 속에 정이 많은 겁니다.
0: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이거를 아유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너 힘들 텐데 이거 찬값에 보태라 하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0: 며느리한테요.
1: 네. 아버님도 쓰셔야죠. 그럼 아, 난 괜찮다. 난 차비랑 밥값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며느리를 아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경이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가족의 정이 싹 튼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막내 성승호는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생모를 찾는 드라마가 펼쳐지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중년의 로맨스다에서 화제였는데 그 아버지 최부람과 수경의 이모인 박원숙 씨와의 그 로맨스가 예. 시작이 돼서 아주 코믹한 이야기 들려줬었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얽혀 있었죠.
0: 이 드라마 덕분에 아주 뭐 당시는 국민 팝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널널해진 팝이 있죠.
1: Beyond the Blue Horizon이라는 곡이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드라마에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마 인기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익숙한 노래가 됐는데
0: 원래 옛날 노래죠.
1: 그렇죠. 원래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근데 꾸준히 리메이크되면서 고전이 됐고요. 이 드라마에 삽입된 버전은 1973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버전인데 예. 바로 영화 레인맨에 삽입이 되면서 유명해진 곡입니다. 네, 그 레인맨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드라마에 다시 삽입되면서 한국에서 다시 유명해졌죠.
0: 함께 들을 곡은요?
1: 조혜리 씨가 부른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곡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대 그리고 나가 사운드트랙 앨범도 발표가 됐어요.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멋진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래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그윽한 재즈풍 발라드입니다.
0: 예.
1: 네. 약간 한국적인 가정사와 애틋하고 때로는 막 억척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드라마에 이런 멋진 재즈 발라드가 들어가는 게 좀 재밌다 예. 생각하고 들었는데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그리고 조혜리의 노래입니다.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엘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 들으셨습니다.

0: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1: 서울의 달 1994년 작품
0: 서울의
1: 준비했습니다.
0: 달 가져오셨군요.
1: 여기에서 바로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0: 네.
1: 이 음악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0: 참 서민들의 삶을
1: 네.
0: 훈훈하게 다룬 드라마였죠.
1: 네. 서울 달동네에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최민식 씨가 춘섭 역할을 했고요. 한석규 씨가 홍식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홍식, 그러니까 한석규 씨는 지방에 살고 있던 친구 춘섭한테
0: 네.
1: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줄 테니까 상경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거였군요.
1: 그래서 영화 그러니까 드라마 초반에 이렇게 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최민식 씨가 그 서울역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이제 작정하고 네. 올라온 건데 홍식은 사실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의 돈 다 빼앗고. 그 돈을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자동차까지 마련한 다음에 이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춘섭 씨한테 이제 걸린 겁니다.
0: 아, 그렇게 돈 구워서 자기 빚 갚은 다음에 잠적했군요.
1: 네. 그래서 춘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돈을 다 받아낼 때까지 너 옆에서 같이 살 거다.
0: 네.
1: 그렇게 선언하고 두 친구의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였군요.
1: 네. 근데 홍식은 딱히 건실한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아볼까 이런 고민 중인데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웃에 사는 이제 좋은 말로 사교 댄스계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그쪽의 전설로 불렸는데 지금은 종종 이제 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밀린 월세 내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분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면서 사정합니다.
0: 예.
1: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왜냐? 이제 속칭 제비가 되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을
0: 그렇죠.
1: 하는 거죠. 이때 배우는 그 기초 스텝이 있습니다.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고요.
0: 네.
1: 이게 이제 그 경부선이에요. 근데 이제 호남선 스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드밴스드 된 예.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게 춤꾼으로 발전해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타임에 작업을 거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전문 꽃뱀이었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지갑과 옷이 오히려 털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 털린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트렁크 팬티라고 네. 하나요? 이거 하나만 입고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0: 조금만 입고요?
1: 네, 한석규 씨가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게 이런 설정에서 나왔던 장면이다 얘기하고
0: 와,
1: 싶어서
0: 그런 장면 어떻게 찍었나 몰라요.
1: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0: 이 드라마와 정말 찰떡궁합인 노래가 있었죠. 장철웅의 서울이곳은요.
1: 네, 드라마 인기와 함께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약간 노래도 약간 포크 분위기도 나고요.
1: 좀 진지한 느낌이 예. 나죠.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았던 당시 서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한 노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노래로 장철웅 씨가 정말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근데 본인은 섭외가 막 밀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음악 공부하겠다.
0: 우와.
1: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소신파였군요.
1: 아, 그러게요.
0: 또 한 곡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아까 얘기한 서울 이곳은이지만 예. 극중의 코믹한 장면에 이 노래가 삽입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춘섭은
0: 예.
1: 그러니까 최민식 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영숙 채시라 씨가 나오는데
0: 짝사랑
1: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시라, 그러니까 영숙 씨는 아우 춘섭 씨가 너무 촌티가 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거는데 뭐 이런 거죠. 하루에 연탄 몇 장 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0: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1: 그렇죠.
0: 예.
1: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도 예. 않고 그래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서럽죠. 하루는 영숙 씨한테 무시를 받고 들어와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삭히는데
0: 네.
1: 그때 막 이상한 엉터리 춤을 추면서 김은국 씨의 59년 왕십리를 부릅니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

0: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해요.
1: 예, 그러면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이어서 김은국이 부릅니다. 59년 왕십리.

0: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과 김은국의 59년 왕십리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전 드라마 이야기 듣고 노래 또 듣다 보니까 이 최민식과 한석규랑 이 대배우를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1: 아 정말 그 젊은 시절 영상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세월이 네. 네, 오래 흘렀더라고요.
0: 대배우입니다. 네. 자 완벽한 토요일 오늘 끝으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1: 당시에 소재가 파격적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1994년 폴리스 준비를 했고요.
0: 폴리스요?
1: 네. 만화가 이연세 씨의 원작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 그렇죠. 엘리트 경찰 혜성과 어느 범죄 조직의 끈질긴 악연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0: 폴리스.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주인공 혜성은 경찰대학에서 손꼽히는 인재입니다. 후배들이 한 몸에 동경과 존경을 보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인재인데요. 네. 어느 날 인질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멋진 돌려차기로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카메라도 있었던 거죠. 네. 공공장소 인질극이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네. 네. 이제 그만큼 승승장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게 초반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몇 년 뒤에 자기가 일망타진했던 그 상대 범죄 조직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혜성과 그리고 결혼한 혜성의 아내를 납치해서 목숨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계획이 결국 성사가 됐고요. 혜성의 아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당시에 아내는 아이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혜성이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로운 고행을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0: 아, 경찰을 그만뒀었군요.
1: 네. 예.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범죄 조직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또 조직의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끈질긴 조직과 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 막 해외 가서 뭐 액션 막 이런 거 만들고 엄청 화려한 드라마가 예. 많습니다만 1994년만 하더라도요 TV에 총 쏘는 씬만 나와도 화려하다 그랬어요.
0: 그랬었죠. 예.
1: 네, 막 차량 폭파되고 예. 막 이런 거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주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였습니다.
0: 저는 이 폴리스가 엄청나게 인기란 것을 듣긴 했는데 제대로 못 본 것이 저 94년대 군대 있었거든요. 아이고. 보고 싶은데 이거 밤에 하는 드라마를 못 보게 하잖아요.
1: 네. TV 시청 낮에나 뭐 주말에만 할 수 있죠.
0: 예.
1: 네.
0: 이병헌의 거의 뭐 여러 출세작 중에 또 하나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이병헌 씨가 이 뭐 그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이제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드라마 주제곡은 엄청 유명했어요.
1: 네.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곡이고요. 손성훈 씨가 불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제 만약에 그 시절을 사셨다면 듣자마자 아, 이 노래 하고 금방 아실 만한
0: 손성훈 씨의 거친 보컬이 또 잘 네. 어울렸거든요.
1: 이제 원래 락밴드에서 보컬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분위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솔로 음악도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커다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와, 이 노래는 정말 그 허스키한 보컬, 락적인 창법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난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꺾이지 않는다. 전과 넌 다름없이 내 안에 있을 테니라고 되어 있는데
0: 만화 같은 가사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네, 끊임없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0: 그러면 드라마 폴리스 가운데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드라마 폴리스에서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듣고 왔습니다. 절은주님께서 걱정스러운 사연을 보내셨어요. 느긋하게 아점 중입니다. 아점하고 출근 전에 한의원 다녀오려고요.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인지 주의력이 떨어졌나 봐요. 매일같이 앉아있던 등받이 없는 의자인데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모두 의자 안고 일어설 때 조심하세요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불편하신 분들 도우시다가 우리 도움 받으실 뻔하셨네요.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등받이 없는 의자가 허리에도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원주님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겠고요. 쾌차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고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최강의 광고 효과, 최고의 기업 홍보, 라디오 한국이
1: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2: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웃사촌.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쇼핑하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는 곳. 서로 안부를 물으며 정답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 H마트가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H마트.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은 점심 때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런 햇살을 코모랩이라고 부른다죠? 그는 자연과 음악, 찬란한 햇빛에 미소 지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같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늘이 다르고 부서지는 햇빛이 다른 것처럼요. 햇빛 찬란한 5월, 나만의 반짝이는 코모레비를 찾으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비행기 타고 싶어지는데요. 요즘 유류할증, 이 항공권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가요 속으로 해서는 비행기 공짜입니다. 복진금 씨가 신청하신 비행기, 거북이의 노래. 자, 비행기 태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어요.

10cm의 노래 봄 투 러브 4178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아들과 마음 열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 그런 시간들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드님이 혹시 사춘기인가요? 일기예보의 노래 뷰티풀 걸은 702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날씨가 계속 좋았었는데 말이죠. 내일은 좀 변덕이 있을 것 같네요. 8008번 봄 기운을 가득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으니까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오후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봄날 멋진 봄날 토요일 오후 잘 보내세요. 6268번 지금 강변을 걷다가 네잎 클로바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고개 돌려서 봤는데 눈에 확... 이야, 네잎 클로바를 이렇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5월에는 저에게 행운이 오려나 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보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찾았다는 거. 행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장은하 씨의 노래 고귀한 선물 1178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옛날에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요즘은 모이면 커피숍으로 가니까 부를 일이 없어요. 요즘은 노래방 잘 안 가시나 봐요. 그렇죠? 같이 불러보시죠. 고귀한 선물 띄워드립니다.

0: 아파트 옆 공원에 앉아서 조팝나무 향기를 맡으며 가요 속으로 들어요. 2556번으로 신청하신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자유롭고 편안한 2556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2: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1: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러,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우블링 올 유캔이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 워싱턴 최고의 무한 리필 페드로베이 조선 갈비, 어떤 날이든 누구와 오셔도 실망 없습니다. Are you kidding?

0: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라베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1212. 이 행사는 타코마 먹자 코리안 바베큐 협찬입니다.
2: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 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아서 동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온 동요입니다. 새싹들이다, 이 노래예요.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붐을 일으켰던 MBC 창작동요제 제1회 대상곡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노을이라는 동요와 함께 이 동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였어요. 공부에 찌든 우리 어린이들이 가슴을 펴고 행복하게 소리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러보는 동요. 이야, 이 노래 준비했는데 DJ도 개구장이었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보게 되네요. 새싹들이다, 함께 불러볼까요?

박동우 마법의 성 민유정 씨가 신청하셨고요. 2560번으로도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동현은요, 항상 미소 짓게 하네요. 울던 아기도 귀 쫑긋하고요. 7184번으로 주셨는데 정말요, 우리 아가가 음악을 좋아하나 봐요. 짧은 시간이지만 동요들이 참 짧아요. 그 동요 듣는 그 짧은 시간 모두 미소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수경 씨가 지금 재봉학원 다니면서 옷도 리폼하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새로운 청춘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사연 주셨는데, 진수경 씨, 야, 정말 멋진 제2의 청춘이 시작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경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김광석, 서른즈음에.

CBS 음악 FM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이 시간은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시경이 부르는 저녁놀이입니다. 전영록 씨가 1988년에 발표한 노래가 원곡이죠. 빠바바방. 기타 연주가 아주 멋있어요. 이 노래를 2002년에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이 성시경의 전영록은 그야말로 발라드 황태자답게 아주 세련되고 감미롭습니다. 전영록 씨보다 좀 더 여성적이고 섬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말랑말랑한 성시경의 목소리로 듣는 저녁놀.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0: 시애틀 메디컬 그룹 지정 시니어를 위한 내과 전문 병원
1: 이문국 신체검사 지정 병원 리누드 김권종 내과 최첨단 환자 진료 전산 차트를 통한 정확한 진료와 치료
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피부질환 등 종합진료
1: 김권종 낭만닥터가 가족처럼 어르신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개별적인 케어를 해드립니다.
0: 신속한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 시니어 전문 리누드 김권종 내과 전화 425-672-8282 425-672-8282.

0: 워싱턴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갈비, 이 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 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올 유캔잇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1: 우블링.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권진경씨의 강변연가였습니다. 이영인씨가 신청하신 분위기 있는 노래였죠.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이광조 즐거운 인생. 8239 임주빈씨가 신청하셨네요.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best of Korea in Washington. KWYZ, KSUH, Radio Hanguk.
1: AM 1230, AM 1450, 라디오 한국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업무 연락을 받으면 쉬면서도 근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프랑스에는요, 휴일에 일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법안이 통과된 호주는 고용주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말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각자의 일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휴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또 이 연휴를 누릴 의미는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지니까요. 주말에 보여드리는 이종욱의 엔돌핀 사인과요 출발합니다.

0: 네, 활기찬 주말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열차 주말열차 이혜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5월 1일이 이 노동절이죠. 레이버 데이에서 세계 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다이 공휴일이죠. 한국도 올해부터 그렇게 됐더랍니다. 이 미국은 5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갔죠. 5월 1일은 법적으로 이제 노동절은 아니고 미국은 이제 9월 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5월 1일이 또 충성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의 날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노동절이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열린 8시간 노동제 요구 파업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미국 정부는 이날이 급진적인 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 노동절은 9월로 옮겼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자,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 자, 이번 주말에 좋은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최고, 둘이 만났습니다. 무한리필로 워싱턴 최고 우블링. 한식 맛집으로 워싱턴 최고 조선 갈비. 이두 곳이 하나가 됐습니다. 골프 라운드 끝내고 동반자들이랑 제대로 먹고 싶은 날, 가족들 데리고 특별히 외식하고 싶은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기억에 남는 저녁을 원하는 날, 타코마 우블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페더럴웨이 조선까지 가셔야 드시던 그 메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All you can eat 무한리필에 조선의 손맛이 들어간 메뉴까지. 워싱턴 최고의 두 브랜드를 한 번에. 우블링 코리안 바비큐.
5: 코리안 바비큐 타코마 우블링.
6: 지난번에 보험 바뀌셨다더니 어때요?
7: 세상에, 내가 모르는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안경만 되는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과 치료도 된다길래 새로 가입했죠.
6: 아니, 어떤 보험이길래 그래요?
7: 이형이 보험이요. 아이고, 치과 치료했더니 이제 살것 같네.
4: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 이영희 보험에게 연락하세요. 다른 이들에게서 쉽게 볼수 없는 편안함이 이영희에겐 1% 더 있습니다. 이영희 보험 206-407-8478.
8: 내 사랑하는 아내, 요즘 들어 일에 지친 탓에 피곤해하는 절 보며 안타까웠나 봐요. 언제 장을 보았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푸짐하고 정성스런 도시락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내를 위해 H마트에 들를까 합니다.
9: Better food, better life. H-Mart.

0: Read them and find out. Go to thewaytohappiness.org today.
1: 귀얼럽의 제대로 된 한식당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정답은 먹자 코리안 바베큐. 최고의 프라임 고기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껴지는 맛깔스럽고 정갈한 밑반찬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오셨던 분들이 꼭 다시 찾는 진정한 맛집. 먹자 코리안 바베큐로 오세요. 위치는 퓨얼럽 사우스힐 몰 근처 39번가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 253-904-8302번.
2: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강사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겨온 말씀과 기도의 목회자입니다. 지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5월 3일 주일 오전 11시 15분, 저녁 7시 30분, 월화는 저녁 7시 30분,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안녕하세요. ACTS 상담치료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수유김입니다. 저희 ACTS는 주정부와 카운티의 공익기금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술, 마약, 도박 문제,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상담 비용이 문제가 돼서 주저하시나요? 가족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누구든지 비용 걱정 없이 비밀 보장이 되는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각 단체는 예약을 통해 무료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CTS는 주정부 인가기관이며 카운티 지정 무료 상담기관입니다. 한국어 문의전화는 타코마 253-941-287, 리누드 425-510-1716입니다.

한지의 피로를 풀어보는 시간 논스톱 댄스가요입니다. 예, 이 5월입니다. 4월만 하더라도 뭐 눈까지 왔었나요? 이상 기온인데요. 하지만 이제 4월이 지나고 계절의 여왕답게 화창한 올해 첫 번째 주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이번 주말 뭐 80도대까지 오르면서 바로 또 여름으로 갈 듯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또 일교차는 또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해가 길어진 만큼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나만의 그런 특별한 여가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또 운동할 시간 있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신나는 댄스 리믹스 음악과 함께 몸을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경태 1년 365일 해랑의 모르시나요? 이태연 사랑의 날.

가수 최수호가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본상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트로트 대세를 입증했습니다. 예, 최수호는 지난 11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열린 2026 K-트롯 그랜드어즈에서 탑10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자리인데요. 최수호는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지는 본상을 거머쥐면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시켰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든 최수호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갑작스러운 수상에 소감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무대에 오르니 고마운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문을 뗐습니다. 특히 공식 팬덤 수방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다 수방사 덕분이며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진심 어린 팬들한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뿐 아니라 화려한 무대로 시상식의 열기를 더했는데요. 남진의 님과 함께로 오프닝을 장식하고 축제의 막을 올린 그는 미니 1집 타이틀곡 끝까지 간다와 2집 큰 거 온다를 연달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는 현역광에서 호흡을 맞췄던 가수 한유와 함께 합동 콘서트 플라이 위드를 5월 24일부터 25일 시작으로 해서 또 6월 고향 안암누리 대구 천마파트센터로 차례로 개최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음원제왕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임영웅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38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13일 누적 137억을 기록하면서 멜론 역대 아티스트 누적 재생 1위에 오른 지 약 18일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1억 회의 스트리밍을 추가하면서 매서운 흥행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임영웅은 누적 스트리밍 100억의 이상 아티스트들에게 부여되는 멜론 다이아 클럽 내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발표하는 곡마다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타 아티스트들과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고 발라드부터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성이 전 세계 고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음원이면 음원, 뭐 여러 가지 콘서트면 콘서트. 자, 올해에도 많이 또 콘서트가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인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가수입니다.

0: 네, 최소의 큰거 온다였습니다. 앞서 주신 곡 임영웅의 우리들의 브루스였습니다. 네,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죠. 엔돌핀, 네, 서인 가수요 함께 계십니다. 4시 32분인데요.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KSUH 1450 AM and KWYZ 1230 AM.
2: Korean Spirit simulcasting 24/7.
3: And you're listening Radio Hangul.
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났습니다.
5: 라운드 끝나고 동반자들이랑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가족들 데리고 제대로 된 한식 먹고 싶은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싶은 저녁. 이제 다 조선갈비로 오세요.
4: 페더럴 웨이 조선에 드디어 새 메뉴가 나왔습니다. 듀럭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는 육즙부터가 다릅니다. 밴쿠버까지 가셔야 드시던 막창 꼬투리 볶음, 매콤 촉촉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이제 여기 조선에서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깊고 부드러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시즌마다 바뀌는 스페셜 메뉴까지, 그리고 이제

0: 유근열입니다.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힘입어 저희 메트로 부동산이 전신인 뉴스타 시애틀 부동산 시절부터 근 20년간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년 전통의 메트로 부동산 부설 메트로 부동산 학교가 9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벨뷰 팩토리아에 위치한 벨뷰 사무실에서 있게 되며 저희 25년간 부동산 및 부동산 학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1: 리누드 오피스 하나를 맡아 페드로웨이 오피스 I-5 유리 건물 대표전화 425-248-4999.
2: 격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말씀과 회복이 있는 제3차 미주 서부 KCBMC 시애틀 대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7일부터 4일간 페드로웨이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를 모시고 일터 사역의 성경적 해답을 모색합니다. 대회 이후 진행되는 알래스커버 캐나다 투어로 대자연 속 특별한 쉼도 누리세요.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2026년 5월 시애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 미주서부 총연합 오윤호 회장 206-769-4141 최명희 시애틀 지회장 206-27-0700.
3: 안녕하십니까? 서북미 한국예술원 원장 김에스더입니다. 낯선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따뜻한 정이 많이 그리우셨지요? 이제 그 그리움을 건강한 활력으로 채워보십시오. 모든 동작을 호흡과 함께하는 우리 고전무용은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한 7, 80대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깊은 장호흡과 함께하는 한국무용은 우울증, 변비, 무지외반증 개선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숙명여대와 미시간대 강의 그리고 15년간 한국 대표 무용가로 활동한 자부심과 전문성으로 정성껏 지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난타와 사물놀이, 머리를 맑게 하는 다도와 스트레칭을 통해 품격 있는 여가를 즐기십시오. 수업은 켄트 제일 장로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오후 반 그리고 주일 오후 반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253-282-0125 253-282-0125 서북미 한국예술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오미식당 여름 특선 메뉴를 소개합니다. 도토리 콩국수는 여름의 입맛을 더 한층 높여드립니다. 또한 해물전골, 동태찌개의 맛은 옛날 어머님의 손맛 그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는 바비큐, 특히 온미김밥은 단체 주문 시 10% 할인해드립니다. 마더스데이, 부모님과 함께 온미에서 효도하세요. 오로라에 위치한 온미, 예약전화 206-556-3457, 206-556-3457.
5: 영어가 뭐길래? 라디오 한국에서는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가 서툴러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라디오 한국으로 보내주신 글을 심사를 통해 1등 상금 300불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2등 상금 200불 역시 타코마 교토스시 제공, 3등 상금 100불 퓨알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 가작 두 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불을 역시 퓨얼랍에 새로 오픈한 먹자 코리안 바베큐 제공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웃지 못할 이야기, 영어가 뭐길래? 보내실 곳은 info@radiohanguk.com이나 31919 First Avenue South, Suite No. 205, Federal Way, Washington 9800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253-815

0: 가족 외식 어디로 갈까 고민되시죠? 뉴욕 삼원각 우레옥에서 수십 년 주방장으로 일했던 중식 명장이 이제 타코마 홍보석을 인수해 새롭게 열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만든 탱글탱글한 새우만두와 김치만두, 아삭하고 상큼한 양장피, 국물이 끝내주는 얼큰 짬뽕, 그리고 바삭한 누룽지에 따뜻한 국물이 더해진 누룽지탕까지 정통 중식의 진수,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는 식탁, 타코마 중심, 홍보석, 가족이 함께하는 중식당, 전화 253-475-2228, 253-475-2228.
1: 30년 노하우의 국제종합 부동산, 노대현 대표와 함께 경력과 지식을 갖춘 20여 명의 전문인들이 부동산에 관해 모든 문제를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체, 주택, 아파트, 호텔, 땅 등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고 찾는 국제종합부동산, 대표전화 206-356-9898, 206-356-9898번.

누구나 무명 시절은 있기 마련이고 터닝 포인트도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낸 레전드 가수들 역시 인생을 바꾼 족적을 남긴 자신만의 인생곡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죠. 단 한두 곡의 히트곡을 낸 가수들이라면 더욱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수 본인은 물론 가요계와 팬들이 인정하는 자타공인 인생곡 오늘도 조명해봅니다.

자, 오늘의 인생곡 주인공은 조항주의 노래 고맙소 준비해봤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조항주 하게 되면은 이 78년도에 그룹 사운드입니다. 서기 1999년에 리드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지만 대중의 빛은 그렇게 보기까지는 무려 34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 옷가게 등 여러 일을 하면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1997년 남자라는 이유로가 뒤늦게 히트를 하면서 중년들의 아이돌로 우뚝 서게 됩니다. 후에 거짓말, 뭐 만약에 등을 잇따라 히트하면서 독보적인 감성 트로트 대가가 돼버리죠. 네, 오늘 준비한 이 고맙소는요, 원래 2017년 발표된 곡으로 조항주가 오랜 시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한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항주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나 한국에 홀로 돌아와서 무명 생활할 때도 이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앞길을 막거나 보채지 않았다고 하죠. 오히려 당신은 노래할 때 가장 멋지다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조항주는 성공한 후에도 아내를 방송에 잘 공개하지 않는데요. 자, 이것은 연예인의 아내로 겪게 될 불편함을 배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사 중에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이라는 구절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죠. 이 나이 못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도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예, 조항주의 고맙소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노래 한곡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때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16년 6월 발매된 정규 앨범 기다림 무언의 타이틀곡으로 인생의 순리와 희망을 담아낸 서정적인 곡입니다. 가사 가운데 나체할 때는 나체하고 물러나야 될 때는 물러나야지라는 구절처럼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현재의 고난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추억이 되고 때가 되면 웃는 날이 온다는 긍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말입니다. 자, 추가열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는데요.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철학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중장년층에게 큰 공감을 준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시죠.

네, 5월 첫째 주 주말에 보내렸던 엔돌핀 사연과의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치안이 부르는 파이팅 준비했고요. 전 또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페이스북으로 보고 듣는 라디오 한국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가 여러분이 일터에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는 워싱턴주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시려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 전화 1866-219-7321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lni.wa.gov/workers-rights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캠페인은 지역사회 홍보와 교육을 위해 워싱턴주 노동산업부와 파트너십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애틀 문화의 줏대를 세우는 국악의 향기 김에스터 인사드립니다. 우리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도 날리고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도 줍는 일거양득을 누리는 우리의 음악. 첫 곡으로 국악성가 그 사랑에 물들다 소유정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